이런 공연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기독 문화의 한 정점을 찍는 유명한 한 사람의 연예인이 아니라 이런 어린아이들의 목소리와 퍼포먼스로도 이렇게까지 영광 받으시는구나. 와, 이런 눈물과 감동을 주시는구나 하실 겁니다. 다시 한번 내일 저녁 7시 진남실내 체육관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리면서 우리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사랑의 뜰안 출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일 저녁 7시 진남실내 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이런 노래 들으시게 될 겁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전남동부극동방송의 사랑했드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신 시각 9시 9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0782님께서요, 네, 어제 저도 전화 받았어요 라고 문자 주셨네요. 네, 요즘 극동방송이 최선을 다해서가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2026 나라사랑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2026 나라사랑 축제가 우리 전남 동부 땅에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는 분들에게도 복이 되기를 원하고요. 이날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감동 받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평생에 잊지 못할 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연을 하는 700명의 어린이들, 그 어린이들의 가족들, 그 어린이들의 모든 친구들도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큰 행사가 내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좀 걱정, 근심 되는 게 제 안에 많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과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올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내일을 준비해 주시고 또 내일 다 같이 오셔서 큰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9507 우리 이봉진 집사님께서요. 안녕하세요 PD님. 오늘은 병원에 진료받으러 왔어요.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라고 하셨는데 어머 어디 편찮으신가 봐요. 우리 9507님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9177님 여기주 집사님 우리 방장님이신데요. 아유 PD님 반갑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또 우리 이봉진 집사님에게 진료 잘 받으시라고 안부를 여쭙고 있습니다. 우리 남은숙 집사님 2042님 아멘이라고 네 고백에 화답해주고 계시네요. 좀 전에 고향의 봄 네 우리 동요를 들려드렸는데요. 맞아요. 나라사랑축제는 찬송가만 하는 건 아닙니다. 고향의 봄 갑돌이와 갑순이 여러분들이 들으면 나 아는 노래인데 하는 그런 노래도 많이 하거든요. 도라지 타령, 꽃 타령 이런 것도 하고요. 엄마야 누나야 네 또 여수 창가 메들리 고향역 남행열차 여수 밤바다 이런 노래들도 적재적소에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기도 참 좋은 그런 음악회예요. 아직은 예수님 안 믿으시지만 마음이 열려 계신 분들 모시고 오시면요. 그 마음 활짝 열릴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광복절을 맞아 올려드리는 크나큰 축제이기 때문에 나라 사랑하는 노래를 참 많이 부르거든요. 모든 찬송과 노래

들마다 우리나라의 역사가 담겨 있고요. 그 역사 이면에 흐르는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드러내는 참 놀라운 공연입니다. 두곡더 들려드릴 텐데요. 이 곡을 들으시면서 와, 나 진짜 실제 그 현장에 가서 이거 꼭 봐야지라는 마음 드시는 분들 내일 저녁 7시 전에 꼭 진남실내 체육관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녁 6시부터 입장이 가능합니다.

0: 700여 명의 어린이들이 만들어내는 자유와 희망의 하모니.
1: 여수 세계섬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극동방송 2026 나라사랑축제.
0: 안녕하십니까. 2026 나라사랑축제 진행을 맡은 극동방송 아나운서 이건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서연입니다. 아름다운 밤바다와 이순신 장군의 기상, 그리고 손양원 목사의 사랑과 순교정신이 살아 숨쉬는 이곳 여수에서 뜻깊은 축제의 진행을 맡게 되어 깊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0: 그렇습니다. 구한말의 역경과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 6.25 전쟁을 넘어 오늘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다가올 통일한국의 희망까지. 전국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이 펼쳐낼 가슴 벅찬 찬양과 감동의 하모니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0: 거예요?
1: 네, 맞아요. 미국 카네기홀과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던 그 공연. 이제 곧 전남동부 지역 성도님들을 찾아갑니다.
0: 내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은혜의 자리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사장 입장은 오후 6시부터 선착순 입장 가능합니다. 일찍 오셔서 7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전하는 깊은 울림과 감동을 온전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1: 2026 나라사랑 축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아멘. 세상에 참 유명한 아티스트들, 또 가수들, 연예인들 많은데요. 참 신기합니다. 이 어린아이들의 목소리, 이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나라사랑

축제에는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7174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수고가 너무너무 많으십니다. 내일 나라사랑 축제 여수에서 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가족들과 함께 가려고 5장을 준비를 했는데 손자들이 갑자기 열이 나서 못 가고요. 우리 견사님 부부들과 함께 가려고 합니다. 남은 2장은 오늘 반납할게요. 힘내세요.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맞아요. 또 전화를 해보면 너무너무 오고 싶은데 가려고 준비해놨는데 이런 또 여러가지 변수들로 인해서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이 방송 듣고 계신 분이 오실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부르심이고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오지 못할 이유들이 사실은 12가지도 넘거든요. 그 모든 변수들과 그 모든 허들을 뛰어넘고 오신다면요, 정말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오지 못할 이유들을 잘 이겨내시고 꼭 오시면 좋겠어요. 우리 2483님께서도 문자 주셨는데요. 내일 나라사랑축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행사가 은혜의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맞아요.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기적처럼 안 될 것 같은 게 되고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게 해결이 되고 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2483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7322님께서도 문자 주셨어요. 내일 공연 기대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어린이 합창단 한 부모님이 날마다 연습하러 가는 아이 데려다 주기 힘들다고 엄살이네요. 이 또한 하나님께 기쁜 일이겠지요? 이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공연을 준비하시는 극동방송과 합창단 모든 스태프들에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맞아요. 우리 아이들 매일 연습하러 오고요. 또 그 아이들 데려다 주고 데리고 가고 우리 부모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이 골든타임, 이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잖아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해병대급으로 훈련받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군사로 잘 훈련받아 놓으면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막아줄 수 없는 인생의 파도들이 쳤을 때 이 아이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겨내는지를 보시게 될 겁니다. 정말 잘 훈련된 군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거니까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길이 막힐 때가 있잖아요. 시험을 쳤는데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되기를 바랬는데 그렇게 안 될 때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내 인생은 끝났나 보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막혔다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막다른 곳에서 하나님은 새 길을 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요,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의 계획이 실패하고, 여러분들의 생각했던 예상들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내시는지 여러분들께서 늘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면 우리의 자녀들도 그 길을 갈 줄 믿습니다. 우리 길을 만드시는 주 하나님 찬양할까요?

네, 우리 천관웅 목사님의 목소리로 내 길 더 잘 아시니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이 찬양은요,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요셉 하면 이집트의 국무총리, 와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너도 요셉처럼 돼야 돼 국무총리 이렇게 잘 말하는데요. 사실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면 아버지가 그렇게 애지중지 편애하면서 귀하게 키웠지만 세상에 형님들한테 인신매매를 당해서 다른 나라로 팔려가잖아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거기 가서 노예로 종살이를 하는데 또 그 집 안주인이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까지 갑니다. 이 정도 환경이 안 좋으면 탈선할 수도 있고 범죄와 손잡을 수도 있고 인생을 그냥 막 포기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 감옥 밑바닥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갈 길 더 잘 아시니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 주님의 손길이 그 감옥의 문도 열어주셨고 복귀를 시켜주는 게 그냥 그 집에 가정총리로 복귀시켜준 게 아니라 왕 앞에 서게 하셨고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고 그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방법으로 잘 이겨내잖아요. 무엇보다도 자기를 그 다른 나라의 인신매매로 팔아버린 그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형님들의 가정과 가문도 살려내잖아요.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에 사실 요셉만큼의 파도나 풍파를 만나기 쉽지 않은데 그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요셉처럼 이겨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의 가슴에 믿음 하나, 사랑 하나, 하나님을 향한 바라보는 눈 하나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심어주는데 가장 좋은 기회가 바로 내일입니다. 나라사랑축제, 자녀들 데리고 꼭 오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나라사랑축제를 앞두고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제가 기도 제목 하나하나 나눌 때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아멘, 아멘이라고 기도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어린이 합창단 700명이 거의 8개월 가까이 갈고 닦고 준비한 엄청난 공연 2026 나라사랑축제. 주님,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보시고요. 큰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시게 해주세요. 사람이 마병을 준비하지만 그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야 됩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그 기름 부으심 안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또 어린이 합창단이 출발을 해서 오고 있는데요. 가고 오는 모든 걸음 안전 지켜주시고 모든 영상과 음향 또 모든 장비들이 합력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모니를 이룰 수 있도록 안전사고로부터 지켜주시고 전체 일정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날 받은 은혜로 훗날 이 나라를 이끌어갈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원합니다. 훗날 믿음의 대통령이 나는 2026 나라사랑 축제 때 하나님 앞에서 꿈과 비전을 가졌었노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산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 이 행사를 통하여서 많은 믿음으로 결단하는 믿음의 어미와 아비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때 가장 기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 때 가장 기쁘던데요. 우리 땅의 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찬양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부흥왕국 싱어즈가 노래합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악을 사랑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사 만민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득하게 일어나 열방을 향하여 행진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멘. 우리 예수전도단의 목소리로 부흥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정말 부흥의 불길 일어나기를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해주시기를 은혜의 강물이 다시 한번 흐르기를 성령의 바람이 우리 전남 동부 땅에 다시 한번 휘몰아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일 나라사랑 축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0782님께서요. 내일 나라사랑 축제 진행하시는 아나운서님들이 어린이 합창단 출신이라고 하던데요. 멋지십니다. 라고 문자 주셨는데 맞습니다. 특히 이건수 아나운서는요. 그 어린이가 합창단에서 하도 까불까불했던 기억이 저는 납니다. 그랬던 그가 사회자로 이번에 서네요. 정말 우리 어린이들은 금방금방 자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 믿음 하나 빨리 심어놓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0746님께서 기도 제목마다 아멘이라고 화답해 주셨고요. 또 1778님께서도 귀한 방송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마다 아멘입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우리 0782님 아멘이라고 문자 주셨고요. 7322님께서도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5155님 선윤님께서도 아멘이라고 화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6058님은요 손주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찬양에 젖어서 차에서 내리지를 못하고 있다고. 와,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지요? 극동방송이 그 지역에 나온다는 것은 이런 경험을 하게 합니다. 1인 부흥회, 차 안에서 나와 하나님만이 올려드리는 부흥회도 열 수 있고요. 또 그 찬양에 젖어서 주차를 했음에도 내리지 못하는 이런 경험을 하게 해줍니다. 우리 극동방송이 우리 지역에 있다는 거,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부흥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무슨 의사, 판사, 국무총리 이렇게 되는 게 부흥이 아니라 주님을 몰랐던 한 사람이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흥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내일 나라사랑축제가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가족에, 가정에, 교회에, 우리 지역에 그런 부흥이 오게 하는 그런 계기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사랑이들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지다였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으니까요.

여해 제일 처음에 발 뚫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꿀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입니다.

그냥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전파하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에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국 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0: 지금 어색한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것이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종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여수 3일교회 김사랑 학생의 낭독입니다.
1: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이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느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있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15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삶은 첫째, 말씀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1절에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고 해요. 모세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가 백성에게, 그리고 백성이 다시 자녀와 손자에게 전해야 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단 하나, 백성을 가르치고 행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도 결국은 그대로 지키고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면서 보게 되어 있고 열심히 보면 전하게 되어 있어요. 모세도 하나님께 들은 것을 백성에게 전했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한 세대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로 흘러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 안에서 만난 관계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오래오래 지속됩니다. 말씀으로 교제하며 서로 신뢰하기에 영육 간의 날이 장구해지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3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건 히브리어로 쉐마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대로 순종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듣기만 하고 흘려보낸다면 진짜로 들은 것이 아니겠죠. 말씀을 들었다면 반드시 삼가 행하는 자리에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떠한가요? 3절에 내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고 하지요.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게 된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매주 매일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삶의 결정과 습관을 바꾸고 있나요? 아니면 듣고 나서 그냥 잊히나요?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 결국 같은 의미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듣고 주위 지체나 자녀에게 반드시 전해야 할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무엇인가요? 최근에 들은 말씀 중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삶은 둘째,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합니다. 4절은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명령으로 시작해요.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이 구절은 이스라엘 신앙 고백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들어야 할 첫 번째 말씀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우상들과는 비교가 불가한 오직 유일하신 분입니다. 다른 신은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과 행동, 즉 전인격적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히브리어로 마음은 생각과 의지가 있는 자리를 의미하고 뜻은 감정과 열정, 욕구가 있는 자리를 뜻해요. 그리고 힘은 의지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존재 전체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 정, 의를 다해 전인격적으로 100% 온전한 사랑을 드려 하나님께 항복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분을 향한 사랑의 증거가 7절 말씀처럼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으면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등 언제 어디서든 그 말씀을 강론하게 됩니다. 식구들과 함께 식탁에서 나누는 대화, 출근길에 듣는 묵상 나눔, 자녀와 함께 읽는 짧은 본문 한 절, 이런 일상의 반복 속에서 신앙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참된 가르침은 부모가 먼저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적용해 보세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며 적당히 타협하진 않나요?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나누고 부지런히 강론합니까? 게임과 장난감의 유혹에 넘어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것을 회개한다는 한 초등학생의 어린이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다른 것을 더 사랑해요. 텔레비전을 보고 태블릿 PC로 게임을 하고 장난감을 갖고 노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주일마다 교회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교회에 가는 대신에 게임을 너무 하고 싶어서 안간 적도 있어요. 5절 말씀대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세상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긴 거예요. 주일만 되면 교회를 가겠다는 다짐이 자꾸만 약해져요. 우상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할래요. 저의 적용은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꼭 참석할게요입니다. 큐티보다 인터넷 동영상과 게임, 캐릭터 열쇠고리에 마음을 쏟은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1등 자리에 두겠다는 6살 어린이의 샛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5절 말씀을 보며 그동안 큐티를 소홀히 한제 모습이 생각났어요. 머리로는 큐티가 먼저라고 생각했지만 인터넷 동영상과 게임이 더 좋아서 엄마에게 핸드폰을 달라고 졸랐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손에 메고 이마에 붙이듯 항상 기억하기보다 캐릭터 열쇠고리를 모으는 일에만 마음을 쏟았지요. 이제라도 하나님을 제 마음에서 1등으로 두며 무엇보다 큐티를 가장 먼저 할 저의 적용은 학교 가기 전에 큐티를 먼저 하고 큐티하지 않은 날에는 영상을 보지 않을게요. 입니다. 마음대로 큐티하던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힘과 마음을 다해 큐티하기로 다짐한다는 5살 어린이의 새싹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예배 시간이 즐거워요. 하지만 큐티 시간은 즐겁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줄 긋고 대충 색칠하고는 다 했다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요. 엄마는 말씀을 읽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알려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큐티했어요. 큐티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지고 힘들어도 앞으로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마음과 힘을 다해 큐티할게요. 저의 적용은 큐티를 열심히 하며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할게요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그들이 가진 힘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맹세로 이루어지는 일방적인 은혜이지요. 백성은 자신들이 건축하지 않은 성읍과 채우지 않은 집, 파지 않은 우물과 심지 않은 포도원을 거저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배불리 먹고 만족할 때 발생해요. 광야의 궁핍함보다 가나안의 풍요가 영적으로는 더큰 위기예요. 이에 모세는 12절에서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일이 잘 되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쉽게 망각하지요. 가나안의 선물은 누리면서도 정작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고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돈과 성공과 쾌락을 줬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고하지요.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의 다른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내가 다른 무언가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내 삶이 풍요로워질수록 더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해야 하지요.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공동체 지체들과 나누는 것이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하나님을 온 존재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전하게 됩니다. 주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드릴게요.
주님, 애굽의 종되었던 저희를 핏값으로 사셔서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에게 풍요를 허락하셨는데 저희는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너무 쉽게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이제는 머리로만 아는 신앙에서 더

0: 엄마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모든 일상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도 그 말씀을 강론하며 흘려보내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적용함으로 우리의 날이 장구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포항에 위치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최경수 목사님입니다.
1: 제가 전도사를 좀 오래 했습니다. 그 교회는 그러니까 평범하게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한 아이가 두 가정이 두 명인가 세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애들이 너무 좋아요, 그냥. 근데 어느 날 두 여자애가 새로 왔어요. 새로 왔는데, 아, 쟤네들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고 밥 좀 먹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여자애 둘이 가는데, 우연히 그날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걔네 둘이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얘기했어요. 아, 반가워. 뭐, 안 그래도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했죠. 그래, 목사님 다음 주에 연락 한번 하고, 우리 같이 밥 한번 먹자. 이래고 이제.

0: 헤어졌거든요. 근데 그날 금요일날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중에 한 여자애가 학교 선생님하고 좀 트러블이 있었나 봐요. 그렇게 걔가 자기 아파트에 올라가서 투신을 했어요. 금요기도회 하던 도중에 연락을 받고 제가 습하게 뛰어갔는데 회의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목회를 한게그 애를 보고 내가 다 저런 애에게 다가가서 내가 힘이 돼줘야지 하고 목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 애가 이런 일을 당하는데 걔가 그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이런 일이 있는데 속상해요라고 연락 한번 못하고 저런 일을 했다는 사실에서 아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그냥 교회 직원으로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한 달을 한 달, 두 달을 거의 아, 좀 넉넉히 살았던 것 같아요. 정신을 좀 차리고 내가 애초에 내가 목회를 한게 내가 목사를 되려고 목회를 한게 아니라 그런 청소년에게 힘이 돼 주려고 목회를 시작한 건데 내가 너무 목사가 되는 것만 바라보고 그냥 길을 걸어온 거 아닌가. 그래서 아, 나도 사람을 살리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살리는 교회에 입지었어요.
1: 사랑하는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 그 시작이 한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첫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포항에 위치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최경수 목사님이었습니다.

0: 700여 명의 어린이들이 만들어내는 자유와 희망의 하모니.
1: 여수 세계섬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극동방송 2026 나라사랑축제.
0: 안녕하십니까. 2026 나라사랑축제 진행을 맡은 극동방송 아나운서 이건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서연입니다. 아름다운 밤바다와 이순신 장군의 기상, 그리고 손양원 목사의 사랑과 순교정신이 살아 숨쉬는 이곳 여수에서 뜻깊은 축제의 진행을 맡게 되어 깊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0: 그렇습니다. 구한말의 역경과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 6.25 전쟁을 넘어 오늘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다가올 통일 한국의 희망까지. 전국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이 펼쳐낼 가슴 벅찬 찬양과 감동의 하모니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1: 네, 맞아요. 미국 카네기홀과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던 그 공연. 이제 곧 전남동부 지역 성도님들을 찾아갑니다.
0: 내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은혜의 자리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사장 입장은 오후 6시부터 선착순 입장 가능합니다. 일찍 오셔서 7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전하는 깊은 울림과 감동을 온전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1: 2026 나라사랑축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여수 YWCA 박은경 회장입니다. 여수 YWCA는 아동 청소년 그룹홈 늘푸른 집과 남자 청소년 단기 쉼터, 여자 청소년 단기 쉼터, 그리고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와 초록 어린이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혼자 버텨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할 우리의 이웃입니다. 여수 YWCA는 청소년의 곁에서 멈추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관심과 연대가 한 아이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1: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시간은 순천 하늘샘교회 오영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2장 21절 로마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고 전환하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잠언 1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하나님이 있어요.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은

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도대체 어느 때까지 그렇게 살래? 미련하게 우둔하게 그렇게 잘못된 습관 속에서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이렇게 하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로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원래는 불순종의 기질이에요.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지금의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전에도 우리가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여러분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게 잘못된 습관인데요.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은 다 여러분 죄질 생각만 하고요. 하나님 싫어하는 일만 하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한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속는 거예요. 그래야 막 속 시원하지 이렇게 생각되고요. 하나님 말씀 따르면 좀 힘들지. 아니 사는 길은 좁은 길이고 생명길인데 우리가 그것은 조금 적당히 무시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가라. 근데 안 가려고 하고요. 안 들어가려고 하고. 이런 선입견과 이런 습관. 어릴 적부터 좋은 것은 잘 안 하려고 하고요. 어떻게 안 좋은 것은 골라서 하는지. 우리 부모님들도 많이 자녀들을 그럴 거예요. 응? 게임 좀 그만 좀 하라. 절대 말 안 들어요. 예. 숨어서 하고 막. 어떻게든지 기회 있으면 그거 하려고. 그거 좀 고쳐라. 안 고쳐라. 이런 것이 습관인데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주셔도 안 들어. 그리고 뭐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면 좀 들어줄게요. 이런 상황이지. 말씀하옵소서. 다만 말씀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정말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기억하세요. 저주의 길은 이게 악습관에서 이제 굳어지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저주에게서 헤어나오는 것이 은혜인데 악습관이 굳어져 그러면 기회를 줘도요. 안 돼요. 그게 무서운 일이에요. 지금은 우리 예배 드리면서 아주 조금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냥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아주 조금만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해주실 건데 계속 버티고 있어요. 고집 부리고 있어요. 회개는 안 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이렇게 이루어야 돼요. 고집이 그렇게 센지. 예, 온고집이라고 있어요. 막 한번 물으면 아니 이거 인정하고 그러면 좋은데 절대 알면서도 고집 부리고 이런 거 그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것은 큰 은혜임을 깨달아야 돼요. 회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께서 모든 허물을 다 제거해 주실 것인데 회개는 안 하고 그냥 숨기려고 해요. 그래서 잠언에 있는 말씀 중에 28장 13절 기억하는데요.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데 형통하지 못할 일을 해요. 자꾸 숨기고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게 여기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을 깨닫지 못하는 도다. 슬프다. 너무 슬프대요,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그렇게 결론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막 존귀에 처하나 한마디로 존귀하게 우리를 만들기 위하여 말씀하시고 이것 좀 고쳐라. 너를 존귀하게 내가 들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인도에 가실 것인데 이거 안 들어요. 순종 안 해요. 그러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나중에 아주 무서운 후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 여러분 놓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는 다른 데 있잖아요. 좀 잘못된 습관 좀 고쳐라. 오늘 본문은 그래요. 불순종의 영을 좀 타파하라. 어떤 면에서 연결이 돼요. 잘못된 습관, 익숙한 영 좀 이거 좀 타파하라. 이런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못된 행실 다 고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악순환의 과정을 고쳐야 되는데요. 이제 때가 되면 그래요. 이거 안 고치고 이제 어려움을 당합니다. 서서히 이제 안 좋은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하나님은 내가 응답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기회 줬는데 그때는 안 하고 그냥 이제 어려움을 당할 때 그제서야. 그런데 이 습관, 잘못된 습관은 고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문제 해결만 이 고통을 어떻게든지 면하게 해달라는 그것만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나 안 들어줄 거다. 이게 여러분 잠언에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욥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여러분 악한 일, 잘못된 거 하나님이 관심도 없는 것 같지 않아요. 다 지금 보고 있다. 아주 좋아 이렇게 말씀드리면 뜨끔해야 돼요. 내 모든 것을 지금 감찰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런 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믿음으로 전환하는 자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예, 참 편안할 때는 잘 안 들어요. 근데 고통당할 때는 그때선 조금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책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사사시대 때 이런 일이 있어요. 사사시대 패턴이 그래.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그러면 구원의 그 감격 속에서 잘 살아요. 잘 살다가 보면 은근히 평안해지면 하나님 멀리합니다. 하나님 멀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범죄하죠. 범죄하면 하나님 징계하죠. 징계하면 그때서야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또 구원해 줘요. 근데 이 패턴이 참 사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사사기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그 사사가 죽으니까 또 그리고 6장도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이런 말이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좀 지속성 있게 구원의 길에서 온전하게 구원받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거 하지 못하고 또 패턴이 주저앉고 겉돌아요 겉돌아 새로운 지경으로 나아가야지 그러지 못하고 이런 모습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알고 보면 다 엎드려져 있고 그냥 무너져 있어요. 그냥 상심한 대로 있고 공허해져 있고 이런 상태의 원인은 다른 데 있잖아요. 고칠 것을 좀 고쳐라 하면 안면에서 어떻게든지 그것을 내 어떤 숙제로 여기고 그렇게 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러지 않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편안할 때는 그래. 그래서 이것이 어릴 적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너희들의 습관이다. 이 습관 좀 바꾸라. 안 좋은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고 전환시켜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그럴 때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몰라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한탄은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거기에 결정적인 증거의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아, 하나님이 택한 자 예수

있는 자 절대 망할 수가 없는데 절대 잘못될 일이 없을 건데 내 백성은 지식이 없어. 한마디로 무식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 하나님의 계획을 관심도 없어. 그러니 스스로 자초하는 일이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한탄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돌이켜 전환시키려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니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그래서 이제 고난당하야 사실은 그때서야 하나님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그런 성도들도 그때부터 이제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책망받고 막 고난당하고 그리고 돌이킬 겁니까? 아니면 자진해서 오늘 말씀 듣고 돌이킬 겁니까? 예, 우리의 선택에 좌우되는데요. 이왕이면 지금 말씀하실 때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잘못된 습관 내가 고쳐버려야겠다. 이런 다짐으로 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어. 그런데 이제 고난당하고 보니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런 분도 있어. 이런 분도 은혜예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막 말씀 무시하다가 고난당하고 내 풀목불 가운데 이제 깨닫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것도 여러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분 많이 있어. 고난을 이제 당했으니 더 이상 고난당하지 않고 주의 형통한 길로 믿음으로 승리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습관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불순종의 형태를 자각해야 돼. 불순종의 형태가 첫 번째가 고집이라고 했죠. 고집이 때로는 의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본 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분별력 없이 자기중심적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온고집,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마음에 들어야 속 시원하고 자기가 통제권을 가져야 그래야 뭔가 막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것이 무너지면 막 좌절하고 아니 사실은 무너져야지 깨져야지 죽어야지 그래야 주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여러분 고집을 떨쳐야 할 줄 믿습니다. 완악함은 그거예요. 완악함은 다른 데 있잖아요. 한번 이렇게 꺾여졌으면 아멘 하고 이제 계속해서 지속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은 내가 반드시 듣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레미야와 함께 이렇게 나아가는 자가 마지막 이제 다 망했는데 망하고 이제 남은 자들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이제 있어라 했는데 애굽으로 가야겠다. 아니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분별하면서 하자. 그 요한난이라는 지도자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주세요. 우리가 좋든지 안 좋든지 반드시 순종할게요. 뭐 이렇게까지 맹세까지 하고 하나님이 증인이 되옵소서 이러면서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애굽 가지 말고 남아있어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거 아닌데? 이러면서 아니 말씀 지킨다고 하면서도 또 불순종하고 기어이 애굽으로 가고 망하고 이런 구조의 인생 습관이에요. 그냥 죄질 생각만 하고요. 자기 통제권만 가지고 자기 주장하려고 하고 이런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왕이 그랬어요. 출애굽기 8장 35절 바로가 이때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잘 아듯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 바로왕 애굽 나라에 재앙을 막 자꾸 내려요. 이제 재앙을 당할 때 바로가 하나님 역사하네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 하나님 백성들 너희 히브리인들아 떠나가 뭐 이렇게 했어요. 떠나려고 하니 떠나려고 준비했다가는 이제 재앙이 그리 끊겨주네. 재앙이 멈추니까 언제 그러냐. 근데 못 가. 이렇게 금방 또 바꾸고요. 이런 완악함. 여러분 이런 고집스러운 그러니까 예 뭐 순종한다고 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해놓고는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을 내린대요. 마지막 열 번째는 그냥 죽음이에요. 죽음. 죽여버린다 내가. 근데 죽음을 다 죽일 수는 없고 장자들 대표 초태생 짐승 다 그게 유월절 사건으로 이어져요. 그제서야 이제 손 들고. 근데 여러분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마지막 순종이라도 하지 아니 그냥 그래 하나님 뜻대로 풀어주기라도 하지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 마음 정말 이게 문제예요. 네 고집과 회개하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그날 이말 진노를 네가 쌓는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값 치르는 날을 하게 해요. 지금 잘못된 습성을 안 고치면 여러분 이게 굳어져 가지고 나중에 회개도 안 나와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굳어지게 하선 안 돼요. 부드럽게 기회 줄 때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요. 아니 재앙 받으면 바로 왕도 이제 풀어줬어 손 들었어. 그런데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뭐 여기 귀신들 따르고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더 기어이 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 9절에 보면 아주 충격적인 어떻게 보면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데 하나님 막 태양으로 불태워 죽입니다. 이거 하나님 심판이기도 해요. 그리고 요즘 너무 더워서 폭염으로 막 온열 질환자 죽기도 하고 막 이런 많이 죽었다고 하는데 보세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이제라도 아 하나님 앞에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겸비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금방 누그러져서 풀어줄 건데 보세요. 요한계시록 16장 9절에 사람들이 크게 태움을 태워진지라 태움에 이 재앙을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자복하면서 해야 하잖아요. 근데 비방하고 하나님 오히려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막 주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막 대들고 더 이런 모습들 이게 한마디로 회개할 그런 그 힘들이 다 장벽으로 가려져서 여러분 회개는 아무나 안 한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회개하면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 어떤 죄악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으려면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점점 풀어집니다. 자연스럽게 풀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합에 대해서 그러죠. 아합은 대명사가 악한 왕의 대명사예요. 근데 나봇의 포도원을 양날에게 취하고 교묘하게 얻어가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 나합 내가 심판하리라 뭐 그랬어요. 그러자 이 아합이 갑자기 이 말을 듣고는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빼고 몸을 막 이렇게 왕이 완악하지 않게 막 갑자기 큰일 났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분인데 이러면서 배옷을 입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도 깜짝 놀래가지고요. 우와! 선지자에게 예레미야가 아합을 봐라 아합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배옷을 입고 막 잘못을 회개하고 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심판을 해야 하는데 못하겠다. 회개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심판하냐. 그 자손에게 내가 회개 심판하리라. 이렇게 나가요.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셔. 회개해야 삽니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여러분 이걸 불태우든지 물 가지고 씻으든지 이러면서 전환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풀어가야 합니다. 나중에는 안 돼요. 하고 싶어도 안 된다고요. 완악해지고 딱딱해지고 굳어있으면. 그러니 확실하게 하나님 주신 기회를 선용하고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는 전환점을 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을 기록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부흥은, 역사는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회개의 역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가 너무 중요한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더 악한 사람 많은데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는데요.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막 이러면서. 아니, 주님 말씀이에요. 회개는 너를 살리는 것이, 상대방을 보아주는 게 아니야. 너를 살리는 거야. 우리를 살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회개 없이 허물과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놀라운 은혜로 허물도 죄악도 다 없애 주십니다. 회개가 살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버티지 말고 고집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 믿으십니까? 인지하십니까?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안 넘어간다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선악간에 뭐 다 하나님이 그걸 처리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때로는 이런 사람 많잖아요. 죽음이 다 끝나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아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죽는다고 끝난 거 아니야. 죽는 것은 당연히 다 정한 일이지만 그 후에,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여러분 이것 기억하면서 반드시 하나님 심판대까지 가지 않는 그런 은혜를 가질 수 있도록 회개의 기회를 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이렇게 쓰임받게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 보응하시나니, 행한대로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자 있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결론이 두 개 나와요. 결론이 한쪽은 영원한 형벌, 한쪽은 영원한 영생. 여러분 우리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이 놀라운 축복의 문을 조금도 지장 없게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반드시 이렇게 나왔으니 여러분 죽으면 끝난다고 이게 속지 말고 지금 죽지 않을 때, 살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리할 것 정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르지 못한 자가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서 2장 8절에 보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가 있는데 이게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한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그러면서 하나님은 상관없어. 우리끼리 잘하면 돼. 이러고 막 힘을 귀합하고요. 집주마다 다다니면서 자기
자기의 정당성

0: 정을 주장하면서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고 당짓는 거. 여러분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거 굉장히 싫어하고. 그런데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있어 왔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지금 불기둥 구름기둥 막 역사 이런 게 하는데도 고라 일당 보세요. 아무리도 대제사장 만들고 뭐 해야 하는데 왜 아론 제사장 당신들만 해먹냐 막 그러면서, 그리고 당을 지어서 따르는 온 뭐 그리고 거의 족장 250명 막 다 설득시켜가지고 모세를 거스르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그들 다 여러분 무서운 진노로 다 끝장났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이게 반면교사로 우리에게 오늘에도 수없이 이렇게 자극시켜 주시고 깨워 주시고 하는데, 속는 사람은요 그런 거 전혀 안 들어와요. 자기 고집대로 해야 돼. 자기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로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 분명히 주님 오시는 날은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알곡인가 쭉쟁인가 양이냐 염소냐, 우리는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돼요. 지금 반드시 처리할 것 처리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건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는 자,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망령되고 헛된 말도 버리고 또 불의한 생각도 버리고, 버릴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믿음의 전진을 하고자 하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에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 여러분 재미없어요. 별로. 성령에 따라 가야지. 아니면 왜 이렇게 육체의 소욕, 재미있는 것 막 쾌락, 만족 주는 거, 미혹 얼마나 메리트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으로 떠나가면 다 분별이 돼요. 그리고 정리가 돼요. 그리고 재미없어요. 그거 그냥 주님의 은혜에서 임재를 맛보는 것이, 주의 인자심을 맛보는 것이 최고예요. 그런 전환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회 주셨어요. 선택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책임져야 돼요. 엄청난 복이 있고 영광이 있지만 반대로 엄청난 심판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환시켜야 할 것이 있어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전환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잘못된 습성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심령이 새로워지는 전환으로 바꿔야 할 줄 믿습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순천 하늘샘 교회 오영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27-0191 순천 하늘샘 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광고협의회.
1: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전합니다. 소망의 기도 세포교회 이금사모입니다. 한나는 애절한 기도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든 여인입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문제와 소원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난관을 돌파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사람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에너지를 어디에 사용해야 할지 압니다. 8월 12일 수요일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생방송 중에 여러분의 기도 사연을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사연 보내주십시오. 전화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번호 061-662-9750, 662-9751번으로 전화주시면 목사님과 사연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긴급한 기도 제목은 긴급이라고 보내주시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익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익명이라고 보내주십시오. 찬양 나가는 동안 기도 사연 보내주시면 하나시민교회 이환등 목사님 모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의 첫 곡은 신영옥의 내 주의 보혈은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순수 복음 방송 전남동부 극동방송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하나시민교회 이환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0: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평안하셨죠?
1: 예.
0: 이 시간에는 목사님의 좀 은혜로운 말씀 듣고 싶습니다, 목사님.
1: 이번 주간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게 디도서 3장 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그레데인 같은 완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부어진 바 되고 이 예수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리라 생각하면서 저는 죄악의 실상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으로 네. 오늘의 이 기도 시간도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네, 그래요. 이 기도 시간을 위해서 그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미약하고 아니 범죄한 일상 가운데 참 완악한 모습까지 서슴치 않는 우리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심지어 아멘. 하늘나라 상속자로 저희들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복음과 사랑의 작업들을 저희 눈으로 목독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청취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들의 남은 인생길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극동방송국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을 준비하며 나라와 민족을 향한 거룩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라사랑축제를 준비하며 이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과 준비하는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대집해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정말 이 나라 이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준비하지만 이 일을 이루시고 또 그 일들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하나 되는 그런 은혜들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0: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남동 북동방송 소망의 기도 하나시민교회 이환득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계신 곳에서 함께 같은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십니다. 계신 곳에서 기도하신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으로 아멘이라고 기도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기도 사연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전에 목사님께서 잠깐 기도해 주셨습니다마는 내일 이제 나라 사랑 축제를 하게 되죠.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기원 2026년 나라 사랑 축제를 내일 이제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700명의 아이들의

0: 그 무대, 또 오가는 성도들의 발걸음, 날씨, 또 주차 봉사자들, 공연 환경을 위해서 세세하게 목사님께서 이 시간에 기도 한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1: 예, 제가 우리 주변의 목사님들에게도 이제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0: 네.
1: 저는 이 나라사랑 축제를 보면서 생각하는 게 단순히 공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0: 아멘.
1: 그래서 이 나라 이민족이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어떤 이 느낌적인 느낌을 저는 기대하는 바입니다. 제가 몇
0: 아멘.
1: 번 참석해 봤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번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의 자리 저희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가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우리의 인생 그런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민족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1: 준비한 우리 700명의 아이들이 오고 가는 그 무대 가운데 특별히 또먼 길을 또 오는 교통편 위에도 주께서 안위하여 주시고 아무런 안전사고 없도록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많은 이들이 여기에 또 헌신하며 봉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시고, 심지어 날씨와 또 공연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걸음 위에도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이루시는 놀라우신 은혜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네, 내일 7시 30분이죠. 조금 일찍 오셔서 입장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많은 사연들이 올라와 있네요. 3429번님입니다. 양다연, 딸 27살, 중증 근무력증인데 약 먹지 않아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시고 한달전 시작된 공황장애 정신과 치료 잘 받아서 숙면을 하고 일상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약간은 목사님 좀 힘든
1: 예,
0: 그런 병을 가지고
1: 중증 근무력증이
0: 네.
1: 아무것도 사실은 좀 일상생활을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황장애도 오고 또좀 이렇게 수면장애도 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어머니 기도 제목처럼 우리 양다연, 정말 이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1: 주님, 몸과 마음의 연약함을 이겨내고 일상의 회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양다현, 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마음과 육신의 질병 위에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주님의 따뜻하고 능력 있는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막혀있던 신경과 근육의 회복이 원활히 통하게 하시고 약해진 근육과 신경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숨쉬는 것과 음식을 삼키는 편안한 일상을 지켜주시고 호흡의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로 통하여서 여러 가지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또 우리 공황장애와 주께서 베푸시는 그 일상의 걸음 위에 주님이 두려움과 불안을 거두어 주시고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알맞은 환경과 온전한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숙면을 통하여 일상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평안케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 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정말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번에는 익명으로 사연을 주셨습니다. 회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장로님과 권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경영해온 우리 회사가 여러 어려운 일들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다들 어려운 시기인데 연세가 있으신 두 분을 이어나갈 사람도 마땅치 않고 부족한 저의 지혜와 능력도 부족합니다.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인 두 분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시며 저와 우리 가족뿐 아니라 모든 직원들 붙들어 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아주 신실하신 직원분이십니다.
1: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 아주 선교 사역과

0: 사명을 감당하는 제가 아는 회사도 지난 주간에 사실 좀 많이 좀 어려웠더랬어요.
1: 네.
0: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사람들이죠. 리더십이 어떻게 또 잘 교체되는 데 따라서 이 일들이 끝까지 그 사명을 잘 이어갈 줄 믿습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거룩한 이들이,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단순한 회사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로 서게 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경영해온 이 회사가 혹여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기둥 같은 일꾼들로 헌신해온 두 분의 장로님과 권사님을 축복하시고 다음을 이어 그 리더십이 잘 교체되게 하시고 모든 직원들 또 그 사업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선교적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오늘도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정말 진실되게 회사를 위하고 기도하는 그 익명의 우리 송보자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0: 네.
1: 이어지는 사연은 7368번님입니다. 제 친구 딸이 유방암 초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뱃속에는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이 자라고 있다고 하네요. 딸은 아이를 지키고 싶어 하는데 그 마음을 아시고 엄마와 아이가 건강하게 암을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아멘. 아우, 정말 네,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목사님.
0: 요즘은 이제 치료를 하면서도 또 임신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의사들과 또 잘 또 우리 의논하고 치료 계획을 세우면
1: 네.
0: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깨끗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주님, 7368님이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친구 딸이 지금 임신 중인데 암세포로 인하여서 그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믿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이 일들을 잘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주님, 그 딸의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을 향한 그 거룩한 소원이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엄마와 아이가 건강하게 그 치료 과정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 암세포가 속히 사라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아, 네. 정말 감기약도 조심하는데요. 임신되었을 때는 좀 염려가 되겠지만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하면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사연은 2517번님입니다. 이웃이 원수로 느껴질 정도로 영적 갈등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잘 해결되게 하시고 두 번째는 친정어머니 78세 생선 장사를 하시는데 위로와 평안 허락하시고 영육 간에 강건함 주셔서 장수하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이웃이 원수로 느껴질 정도로 그게 또 영적 갈등인가? 네.
0: 예, 이게 단순히 그냥 이제는 뭐 마음의 감정이 상한 걸 넘어서 보니까 영적 갈등까지 겪고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1: 네.
0: 좀 마음에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2517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만져주시기를 우리 소망합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화평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웃과의 갈등과 다툼으로 인해 마음이 많이 무겁고 지쳐 있습니다. 내 안에 억울함이 있습니다. 화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으로 이웃과 부딪히고 다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0: 가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1: 아멘.
0: 나의 말과 행동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1: 아멘.
0: 내 생각만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이웃을 향한 너그러움과 용서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실 우리의 감정 처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저들을 넉넉히 품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이웃의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고 그에게 잘못이 있다면 주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어머니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남은 생애가 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시고 온 가족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 네. 다음 이어지는 사연은 6196번님입니다. 저는 발달 장애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아이가 커갈수록 아이의 미래가 걱정되고 제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주변 아이들과도 비교되고 부러운 마음입니다. 오히려 아이로 인해 신앙생활에도 도움이 안 되고 교회와도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극동방송을 오늘 틀었습니다. 저는 어쩌면 좋을까요? 목사님.
0: 6196님, 네. 제가 잔소리가 아니고요. 발달장애 아이라고 해서 이게 우리에게 짐이 되고 어려움이 되도록 하나님이 맡기신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사역을 제가 뭐 20년 넘게 저도 사역을 해오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아이들을 많이 봤거든요. 어머니의 마음은 분명히 그럴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리고 그 아이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저 아이가 나중에 크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인정을 못 받을 텐데 참 많이 힘들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만 우리 아이의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아이의 하나님을 믿고 나는 내 자리에서 내가 하는 역할들만 잘 감당하시면 됩니다. 힘내십시오.
1: 아멘.
0: 제가 이렇게 어머니에게 뭔가를 제가 잔소리하고 뭘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순전하게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6196님 마음에 많이 부담스럽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신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로 인하여서 전혀 소통되지 않는 어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거기에 매달려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 또 사건 사고로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이 일이 나에게 짐으로 다가와 신앙생활까지 또 위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길이라면 주께서 이 아이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6196님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그래서 정말 기쁨으로 하늘의 소망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십시오. 이 아이의 미래를 오직 주님 손에 맡깁니다.
1: 아멘.
0: 주님이 생명으로 주셨사오니 주님이 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1: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6196번님의 마음 정말 힘드시겠어요. 그럴수록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엄마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교회와 멀어지지 마시고 더 가까이 정말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순수 복음 방송 전남동부 극동 방송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62-9750,

9751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입니다. 카카오톡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이라고 검색하신 후 카톡 플러스 친구 전남동부 극동방송을 추가하시고 기도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 이어갑니다. 조정훈이 부릅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0: 소망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소망의 기도. 오늘은 하나시민교회 이완등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사연입니다. 9739번님입니다. 저희 남편 서승범 67세 간 이식밖에는 없다고 해서 기증자 넷째 동생 서원범 장로가 적합으로 나와서 14일 날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건강 회복해서 기증한 동생과 함께 그동안 제대로 사명 감당 못했는데 제2의 인생은 주님 인도하신 가운데 남은 평생 어떠한 모습으로라도 쓰임받으며 살 수 있게 하시고 이식받고 합병증 없이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사인을 주셨습니다.
1: 할렐루야. 아, 네. 참. 야, 어떻게 형제가 간이식 제공을 하시네요. 너무 축하합니다. 사실 요즘은

0: 이식 하실 대상만 있으면 그 이식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감사하고 가족 간에 또 그런 아주 교통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구칠 상고님 남편 우리 서승범님 간이식을 중보하며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형제가 그 간이식을 또 자문하여 또 그렇게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큰 수술을 앞에 두고 있어 주님 앞에 간절히 의지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립니다. 집도하는 의사와 의료진들에게 그 주님이 그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처음부터 끝까지 실수함 없게 하시고 저들의 손을 인도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우리 서은범 장로가 더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1: 아멘.
0: 혹 이 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1: 아멘.
0: 두려움과 불안 대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마음 가득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곁에서 지킴이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마음을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수술의 모든 과정과 이 모든 일들 치료 과정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도 주님의 만지심과 간섭하심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치유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사연은 2750번님입니다. 일본에서 취업했습니다. 잘 적응하고 만남에 축복 주시길 더욱 기도합니다. 언어의 깊이와 넓이를 더하시고 능력 주시어 모든 일 잘 감당하길 기도합니다. 믿음의 배우자 만나길 기도합니다. 네, 본인이 이렇게 주셨군요. 네.
0: 그래도 취업을 하게 돼서 너무 축복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두려움이 있고 또 타지라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 길을 선하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무엇보다도 신앙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서 2750님에게 아마 선교적 사명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서도 또 직장을 구하고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적응하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동행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불안과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시고 혹 다른 어떤 상황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부정적인 생각 대신 믿음과 소망으로 채워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2750님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고 잠잠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이 은혜의 은사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때문에 직장 일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무엇보다도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곳에서 주님이 보내신 선교사답게 세움받을 때 주께서 예비한 리버가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귀한 배우자를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2750님 끝까지 건강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네,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사연은 5412번님입니다. 가출한 아내와 딸의 상처 입은 심령을 치료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정을 지키고 남편과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하루속히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아이고 참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있으시면 그죠. 우리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5412님 하나님 앞에 또 기도의 제목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너무나 불안하고 무너지는 마음으로 가출한 아내와 딸의 그 상처 입은 심령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곳 역사하시고

0: 힘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남편의 자리를 신실하게 또 잘 지켜나가는 5412님 되게 하시고, 혹 지금 또 떨어져 있고 분리되어 있는데 이음에서 보호하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세상의 험한 길과 악한 것들로부터 두 사람의 몸과 마음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방황하고 지친 그들의 걸음걸음마다 선한 이들을 붙여주셔서 위로와 도움의 손길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무엇보다도 상한 마음의 치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평안히 회복되게 하시고 돌아올 용기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통하여서 또 딸의 미래와 그 걸음을 이들이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상처 입은 이 가정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온전히 하나로 화합될 때까지 함께 하시고 지키실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네, 이어지는 사연은 4058번님입니다. 임상실험에 효과가 없어서 다시 일반 항암제를 쓰고 있는데 항암 부작용도 심하지만 마음이 너무 괴롭고 지쳐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 네, 임상실험에 효과가 하셨는데 없어서 다시 이제 또 하는가 보네요. 그죠?
0: 항암제를 쓰다 보면 사실은 병원에서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임상실험 약들을 좀 많이 쓰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1: 그렇죠. 네,
0: 우리 일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4058님 또 항암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께서 꼭 지켜주십시오. 임상실험에 효과가 없어서 일반 항암제를 다시 사용하려고 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부작용도 있고 정말 그 마음이 너무 괴롭고 지쳐있는 상황이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붙잡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기간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만져주실 그 시간과 주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의사들도 그 길을 쾌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우리 4058님의 그 상처와 암세포 이외에 주님의 만지심으로 깨끗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모든 것 주님 손 의지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네, 목사님께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혹시 임상실험에 효과가 없었을지라도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소망의 기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생방송이다 보니 시간 관계상 방송으로 같이 기도하지 못한 제목들은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소망의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소망의 기도 오늘은 하나시민교회 이환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서인철 PD, 진행의 세포교회 사모 이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극동방송은 8월 13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 기원 2016 나라사랑 축제를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합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화려한 종합예술 공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안내됩니다. 극단예술마당은 8월 15일부터 16일 오후 4시에 여수시민회관에서 예술가들의 깊은 열정과 섬세한 전문성이 깃든 예술의 터전으로 마련된 연극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극의 제목은 그날 그녀는 불꽃이 되었다 윤형숙 열사라는 주제로 열리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91-6646 691-664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갤러리 빛과 소금은 8월 15일까지 이대형 초대 개인전이 열립니다. 플로팅 시너리라는 주제로 열리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사랑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38-6691 069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천성산 기독교 수양가는 8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흔적이란 주제로 목요 성령 충만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수양관 담임 목사 김일곤 목사며 아울러 27일은 특별 성회로 미국 오클라호마 하목한 교회 송기찬 목사의 집회 인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9793 651-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순촌노회 장로회는 8월 28일 금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오후 2시에 주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제38회 장로 수련회를 엽니다. 강사로는 주한대학원 대학교 총장 유재근 목사, 전 한동대학교 총장 김명현 박사,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 한국 GWP 개발원 장용익 대표며 문의는 010-9954번에 3536, 9954번에 35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양 YMCA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8월 20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생명의 물결, 평화의 바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손경민 목사 찬양 콘서트를 엽니다. 이번 콘서트엔 김정희, 이기명, 우혜림 찬양 사역자가 함께하며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791-1333번 133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 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복

대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포항에 위치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최경수 목사님입니다.
1: 제가 전도사를 좀 오래 했습니다. 그 교회는 그러니까 평범하게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한 아이가 두 가정이 두 명인가 세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애들이 너무 좋아요, 그냥. 근데 어느 날 두 여자애가 새로 왔어요. 새로 왔는데 아 쟤네들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고 밥 좀 먹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여자애 둘이가 왔는데 우연히 그날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걔네 둘이가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얘기했어요. 아 반가워. 뭐 안 그래도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했죠. 어 그래 목사님 다음 주에 연락 한번 하고 우리 같이 밥 한번 먹자 이래고 이제 헤어졌거든요. 근데 그날 금요일 날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중에 한 여자애가 학교 선생님하고 좀 트러블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걔가 자기 아파트에 올라가서 투신을 했어요. 아, 그 금요 기도회 하던 도중에 연락을 받고 제가 습하게 뛰어갔는데 회의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목회를 한 게 그 애를 보고 내가 다 저런 애에게 다가가서 내가 힘이 돼줘야지 하고 목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 애가 이런 일을 당하는데 걔가 그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이런 일이 있는데 속상해요 라고 연락 한번 못하고 저런 일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그냥 교회 직원으로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한 달, 두 달을 거의 아 좀 넋놓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정신을 좀 차리고 내가 애초에 내가 목회를 한 게 내가 목사를 되려고 목회를 한 게 아니라 그런 청소년에게 힘이 돼주려고 목회를 시작한 건데 내가 너무 목사가 되는 것만 바라보고 그냥 길을 걸어온 거 아닌가. 그래서 아 나도 사람을 살리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살리는 교회를 지었어요.
0: 사랑하는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 그 시작이 한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포항에 위치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최경수 목사님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스티커를 부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가시는 길과 여정 속에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문기상의 주차고요. 화물차를 이제 5톤 찍기차를 몰고 다니는데 앞에 이제 막 운전해서 가는데 빨간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뭐지? 그래갖고 우연치 않게 FM을 해갖고 틀게 됐어요. 근데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저한테는 너무 신기했거든요, 솔직히. 극동방송을 듣고 나서부터 공황장애도 솔직히 되게 이겨내고 있고 힘들

0: 나쁜 일이 있었는데도 공동방송을 딱 틀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1: 누군가는 오직 복음이 새겨진 주파수 스티커를 통해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오직 복음이라고 새겨진 전남 동부 극동방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에 주파수 스티커를 붙이는 건 전도입니다. 차량 뒤에 극동방송 스티커를 붙이면 라디오를 통해 누군가 구원을 받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스티커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700여 명의 어린이들이 만들어내는 자유와 희망의 하모니.
1: 여수 세계섬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극동방송 2026 나라사랑축제.
0: 안녕하십니까. 2026 나라사랑축제 진행을 맡은 극동방송 아나운서 이건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서연입니다. 아름다운 밤바다와 이순신 장군의 기상, 그리고 손양원 목사의 사랑과 순교 정신이 살아 숨쉬는 이곳 여수에서 뜻깊은 축제의 진행을 맡게 되어 깊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0: 그렇습니다. 구한말의 역경과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 6.25 전쟁을 넘어 오늘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다가올 통일 한국의 희망까지. 전국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이 펼쳐낼 가슴 벅찬 찬양과 감동의 하모니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1: 네, 맞아요. 미국 카네기홀과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던 그 공연. 이제 곧 전남동부 지역 성도님들을 찾아갑니다.
0: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은혜의 자리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사장 입장은 오후 6시 30분부터 선착순 입장 가능합니다. 일찍 오셔서 7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전하는 깊은 울림과 감동을 온전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1: 2026 나라사랑축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우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여수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16 나라사랑축제를 위한 기도. 오늘은 여수삼일교회 김대진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이 대한민국이라는 조그만 나라에 은혜를 베푸사 이곳의 사람들을 위해 교회와 선교사를 보내시며 복음을 증거케 하셨음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지금 일어난 모든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에 주신 모든 복들과 이 나라에 행하신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복주셨음을 기억하며 이번에 전남동부 지역에 극동방송 70주년을 맞이하여 나라사랑 축제를 하는데 주님 이 일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700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주님이 하신 일들에 관하여 증거하고 보여질 때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며 이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오고 가는 길들이 안전하게 하여 주시며 이 행사의 모든 시종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참석하고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평안과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감동되게 하시며 이 나라에게 허락하신 복을 헤아려 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국교회를 기억하소서. 주여 대한민국을 기억하소서. 우리로 겸손하게 날마다 하나님을 찾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복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 돌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또한 이 나라를 통하여 세계 곳곳에 당신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16 나라사랑축제가 8월 13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공연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휴가철을 맞아 서재나 나무 그늘 아래서 책을 읽는 이른바 북항스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영적 안식을 권하는 신앙서적들이 잇따라 출간됐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3: 이규현 수영로교회 목사는 신간 서두르지 않아도 결국 해피엔딩에서 속도만을 강조하는 일상을 멈추고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길 때 진정한 안식이 시작된다고 조언합니다. 이 책은 삶의 시련을 신앙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재정의하며 바쁜 현대인들의 내면을 치유하는 생각의 여유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전희준 아신대학교 교수는 다시 믿음을 묻다를 통해 18세기 조너선 에드워즈의 신학을 오늘의 눈높이로 재해석하며 우울증과 구원의 확신 같은 현실적 고민에 정면으로 답했습니다. 전 교수는 정서적 질병과 영적 태도를 구분해 죄책감에 시달리는 성도들을 따뜻하게 위로합니다. 복음주의 거장 에이든 토저의 신앙의 깊이를 더하라 개정판은 내면의 자아와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마주치게 만들며 영적 성장의 장애물을 지적합니다. 토저는 자기 부인과 성령 충만으로 타성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는 거룩한 열망을 다시 불태울 것을 촉구합니다.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의 대담집 월터 브루그만의 고백은 안식일의 의미와 돈, 이웃사랑 등 신앙의 본질적인 주제를 다루며 성경이 오늘날 제국주의적 소비문화에 맞서는 대안 언어임을 강조했습니다. 브루그만은 생애

0: 끝자락에서 세속의 샘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샘법으로 담대한 삶을 살아갈 용기를 북돋아줍니다. 이번 여름 신앙서적들이 크리스천의 분주한 일상을 잠시 멈추고 내면의 질문을 거쳐 세상 속 삶의 결단에 이르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1: 제111회 총회를 앞둔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어제 서울 강서구 바름교회에서 총회장과 부총회장 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전을 검증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공명선거 정착과 정책 중심의 선거 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서 총회장 후보인 김종희 동남교회 목사는 교단 정체성 확립과 연금 고갈 대책, 목회자 수급 등을 주요 안건으로 꼽으며 지속가능한 기금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목사 부총회장 후보인 장효수 목사는 기후 위기 시대에 맞는 검소한 교회 사명과 목회자 재교육을 제시했고 배현성 목사는 공명선거 정착과 다음 세대를 위한 교단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장로 부총회장 후보인 황진 장로 역시 교단의 회복과 쇄신을 위한 혁신 방안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제111회 총회는 다음 달 9월 15일 강원도 홍천에서 개회하며 임원선거는 총회 첫째 날 치러질 예정입니다. 국내 6개 주요 신학대학과 교육전문단체가 기독교 대안학교 현장에 필요한 전문 교사를 키워내기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사단법인 교육비전은 지난 10일 서울 중구에서 고신대, 서울신학대, 아신대, 장로회신학대, 총신대, 한국침례신학대 등 6개 신학대학과 대한교육사 양성과정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총 15과목 30학점 커리큘럼으로 신설되는 대한교육사는 기존 기독교 교육 전공 과목을 대안학교 상황에 맞춰 제공하고 현장 실습 등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교육비전과 협력하는 20여 곳의 대안학교는 수료자에게 교사 선발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하반기 준비를 거쳐 오는 2027년 3월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독대학인회의 창립 50주년 전국학사수양회가 지난 6일부터 사흘 동안 대전 한남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런을 주제로 열린 이번 수양회에서 천여 명의 참석자들은 지난 50년의 은혜를 돌아보고 100년을 향한 세 가지 운동을 담은 비전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기독대학인회는 캠퍼스 복음운동과 공동체운동, 말씀운동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세우고 삶의 자리에서 성경적 가치를 실천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축사를 전한 김세윤 박사는 청년을 중심으로 성경을 다시 읽고 튼튼한 교회를 세우는 기독교 살리기 운동을 당부했습니다. 부산 온천교회가 대만 기륭시에서 제5회 대만 단기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은혜 나눔 모임을 가졌습니다. 온천교회 선교팀 79명은 지난달 태풍 북상 소식에도 불구하고 대만을 찾아 기륭시 신의국민초등학교에서 온천 유스 오케스트라 음악회를 열고 가정신방과 무언극 등 다양한 문화복음 사역을 펼쳤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여수 순천 광양을 비롯한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여수 31도, 순천 광양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정오 교계 뉴스 김용환입니다. FEBC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아입니다. 미국의 존 브록만이라는 출판인이 100여 명의 과학자들에게 지난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프린터, 전기모터, 쟁기, 범선, 전구 등 다양한 대답이 나왔는데요. 더글러스 러시코프라는 작가가 지우개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연필에 달린 지우개뿐만 아니라 컴퓨터의 딜리터 키와 볼펜 글씨를 수정하는 화이트 등 인간의 실수를 수정할 수 있는 모든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공감이 됩니다.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지우개를 갖길 원하죠. 자기 자신에게 했던 작은 실수로부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상처를 줬던 일에 이르기까지 실수와 잘못을 지우기 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완벽하게 가능할까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요.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잘못과 죄를 용서하고 지워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를 없애주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되는 진정한 이유겠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찬송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찬양 한 시간 동안 풍성하게 띄워드리겠습니다. 찬양으로 이어갈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부르며 그분을 자신의 피난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반석과 산성으로 말하면서 자신에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이름을 생각해서 자신을 인도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은 반석이신 하나님께 견고한 바위가 되어달라고, 산성이신 하나님께 구원하는 산성이 되어달라고 구했다는 것입니다. 1절까지 포함하면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피난처가 되어달라고 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기도에 주목해야 될까요? 다윗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처한 이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일상에서 드리는 기도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늘 그러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힘든 시련을 겪으면서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지치고 막막할 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절망스러울 때, 우리는 먼저 내가 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기에 앞서 확인해야 될 사실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많이들 암송하고 좋아하는 말씀이시죠?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승리하는 기쁨의 날들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북방선교의 기소,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 옷자락에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만 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수혜되는 동성애를 비판하는 말을 하거나 글을 썼다가는 혐오 표현이라고 간주되어 소송당할 수 있는 이른바 혐오 표현 금지법안이 통과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곳 스웨덴에서 2004년도에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여 소송을 당하고 1심에서 징역을 언도받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아케그린 목사님인데요. 이후에 항소하여 성경에 따라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는 것이 신앙의 자유임을 인정받고 결국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아케그린 목사님은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대로 설교했다가는 소송을 저렇게 당할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위축 효과를 낸 사건이었다고 설명하시며 한국교회는 애초부터 이런 죄된 법들과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고 싸워 이기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방문.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8월 12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화상 면접을 보거나 집에서 일하는 원격 재택근무가 최근 들어 더 많아지고 있죠. 그런데 화면 너머에 있는 나의 동료가 이름도 국적도 경력도 모두 거짓이었다면 어떨까요? 북한에서는 실제로 정보기술이나 IT에 종사하는 이들이 신분을 숨긴 채 면접을 보거나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는 미국의 연방정부와 관련한 업무도 원격으로 이렇게 몰래 일해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동안엔 IT 관련 분야에서 북한이 해외 기업에 위장한 취업이 여러 차례 적발돼 왔었는데 이번에 민간 기업을 넘어서 미국 정부기관과 관련된 업무에까지 임했던 게 확인되면서 FBI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죠.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북한의 청년들이 가진 재능과 기술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런 달란트가 누군가를 속이고 정권을 위한 돈을 벌어들이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의 삶을 이끌고 또 더 자유롭게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자신의 이름과 신분까지 숨긴 채 외화벌이에 동원되고 있는 북한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요. 무엇보다 북한의 다음 세대가 체제가 정해준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고 마음껏 꿈꿀 수 있는 날이 속히 찾아오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 해피데이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립니다. 북한의 다음 세대를 위한 북한의 다음 세대가 복음 통일된 그 이후에 우리의 다음 세대겠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로그인하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어디서 이렇게 기도로 함께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양평에서 오신 어플리케이션 우리 9507님도 계시고 광주에서 오신 9003님도 계신데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어디서 방송 듣고 계신가요? 지역까지 함께 남겨주세요.

첫 찬송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함께 찬양했습니다. 대전에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시간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1732님 새싹회원 찾아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일하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가산동에서도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일하시는 중에 이어폰 끼고 방송 함께 하시고 계신 거죠. 강동구 길동 농장에서 고추를 따면서 그늘에서 숙성 후 일을 하면서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빨갛게 익은 너무 예쁜 고추 사진을 같이 보내주셨어요. 8678님 아마 이렇게 예쁘게 익은 고추들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자란 게 아닐지. 복음 통일의 그 꿈이, 자유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회사에서 귀를 쫑긋하며 방송 듣고 있습니다. 6089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프닝부터 북한에 대한 소식을 나눌 때 우리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소망하는, 복음 통일을 소망합니다라는 이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 어디서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계신 지역도 #1069번으로 함께 나눠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 신청 찬양도 함께 보내주셔도 좋고요. 찬양 후에 함께하는 오늘의 통일 배우기, 복음 통일과 또 북한에 대해서 나눠보는 시간 많이 참여해주세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양하고요. 오늘의 통일 배우기 바로 이어집니다.

오늘도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통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통일과 북한에 대한 상식 퀴즈로 함께하는 시간인 오늘의 통일 배우기 두 가지의 상식 퀴즈로 함께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더 구체화됐으면 좋겠어요. 경기도 광주에서 남과 북이 하루빨리 통일되어 하나 되길 기도합니다라고 출석에서 나눠주신 2261님도 동탄에서 둥이들 유치원 보내고 집안 치우면서 폰으로 크게 방송 듣고 계시는 우리 7930님도 오늘의 상식 퀴즈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오프닝에서 나눈 것처럼 북한의 새로운 외화벌이 수단으로 주목받는 분야가 정보기술, IT 분야인데요. 건설이나 공장과 같은 곳에 북한 주민들을 파견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방식이 많았던 예전에 비해서는 이렇게 IT 분야에서도 참 많은 인력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프로그램 개발이나 원격 업무를 맡아서 외화를 벌어들이는데 이들 가운데 북한 국적이나 실제 거주지를 숨기고 외국인인 것처럼 신분을 꾸며서 취업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문제는 북한의 안팎에서,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재택으로 할 수가 있고요. 북한의 밖에서도, 제3국에서도 위장 취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외화벌이에 동원되는 북한 IT 노동자는 몇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을까요? 우리가 단순히 지금 외화벌이 이렇게 거짓으로 외화벌이를 나간 IT 노동자들의 소식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 더 명확히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몇 명 정도의 IT 노동자가 있을지 1번 약 400명, 2번 약 4,000명, 3번 약 4만 명. 400명 정도일까요? 4,000명 정도일까요? 4만 명 정도일까요? 참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사랑하시는 형제와 자매들이겠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함께 일궈나가게끔 하나님께서 또 이 땅에 보내신 이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몇 명 정도를 우리 북한에서는 외화벌이에 동원시키는지 북한 IT 노동자로 동원시키는지 400명, 4,000명, 4만 명 가운데 어렵죠. 이게 참고로 러시아에 최근에 보냈다던 그 노동자 수가 다른 이제 건설 현장에 보냈다던 노동자 수가 만 명, 2만 명쯤이라고 추산을 하고 있는데 IT는 그래도 최근이니까 그보다는 조금 적지 않을까. 하지만 또 최근 들어 많아지고 있으니까 너무 적지는 않을 것 같고요. 400명과 4,000명과 4만 명 가운데 정답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오늘의 통일 배우기, 바로 알고 배우기 정답 이건 것 같아요. 이제는 이런 일을, 이제는 북한이 이런 일을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도전해 주셨어요. 오늘도 이렇게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 통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샵 1069번 많이 도전해주세요.

내용은 해피피치니 한웅재 목사님이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통일 배우기 문제 정답을 기다리면서 찬양 함께 하셨는데요. 첫 번째 문제가 북한에서 위장 취업을 하는 경우, 이렇게 IT 종사자들이 위장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이렇게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지, IT 노동자는 몇 명일지가 문제였어요. 1번 400명쯤일지, 2번 4천명, 3번 4만명일지. 통일을 위해서 저도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의 통일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9167님 도전을 해주셨고요. 들을 때마다 참여하고 싶었는데 드디어 오늘 기회가 왔습니다. 다른 때는 운전

중일 때가 많았거든요. 하시면서 정답을 2번 4만 명이라고 보내주셨어요. 1번이 400명, 2번이 4천명, 3번이 4만 명인데 2번을 보내주신 걸까요? 4만 명을 보내주신 걸까요?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하시면서 4만 명 도전해주신 4108님도 계시고요. 오타인 것 같습니다. 4천명이어도 계셨고 큰딸이 찍었는데 2번인가요? 내가 원하는 직업이 아닌 그 땅에서 강제로 맡기는 직업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서 속히 복임통일을 이루어주시고 그리고 저 북한 땅에도 직업의 자유를 가지는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복음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파주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출첵합니다 하시면서 4천명 도전해주신 분도 계시네요. 400명, 4천명, 4만명. 저는 이 숫자를 듣고 와 그래도 생각보다 정말 많다 라고 했는데 보니까 우리 북한의 청년들 중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일지 하고 보니까 약 0.1% 정도가 이렇게 나간다고 해요. 0.1%. 북한의 2600만 명의 그 인구 가운데 청년 중에서 0.1%. 이게 여러분 힌트가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잘 계산을 해보시면 오늘도 계산을 하면 맛있는 걸 먹어야죠. 치킨을 선물로 함께 나누면서 조금 더 정답을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우물정 1069번. 그리고 이 문제의 정답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까지 기억을 하면서 이 400명 혹은 4천명 혹은 4만 명의 북한의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한 줄, 기도의 1분 올려주시기로 약속해주세요. 정답을 보내주시면서도 남겨주시네요. 0810님, 불쌍한 북녘의 영혼들, 특히 청년들을 위해서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아, 제가 먼저 이렇게 도전의 멘트를 드리기도 전에 하셨던 0810님, 정답까지 잘 맞춰주셨는데 선물 하나 보내드릴게요. 그 0.1%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1732님 새싹회원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귀한 기도로 첫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1732님께서 이렇게 선물 보내드리면서 북한에서 거짓된 이름, 거짓된 국적, 거짓된 정보로 IT 종사로 외화벌이로 일하고 있는 이들은 총 몇 명일지 400명, 4천명, 4만명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기다릴게요. 정답 보내주시는 한통 한통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신청 찬송 우리가 꿈꾸는 나라 어누인팅의 노래로 함께합니다.

복음 통일의 그날 우리가 꿈꾸는 이 나라가 남과 북의 모습이 바로 이 찬양의 가사와도 같은 모습이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리는 우리의 그날을 꿈꾸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OFP 데이. 오늘의 통일 배우기 그 첫 번째 문제가 북한에서 외화벌이 투입된 IT 노동자가 몇 명으로 추정될지 였어요. 몇 명일지. 엄마랑 같이 듣고 있는데 학원 가는 길이에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번 정답 보냅니다. 저는 사랑초등학교 3학년 김서준입니다. 학원 도착하기 전에 퀴즈 정답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아직 방송 듣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8782 우리 김서준 형제. 김서준 형제가 보내준 2번 4천명이 정답입니다. 4천명. 2년 전에 UN의 전문가들이 추정한 바에 따르면 4천명 정도가 IT 업계에 종사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게 관여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벌어들이는 금액도 상당하지만 와중에 저희가 얼마 전에 나눈 것처럼 상당한 그 금액 가운데서도 그들의 손에 쥐어지는 건 이 분야는 특히 10분의 1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의 정답은 4,000명인데 기도의 한 줄과 같이 보내주신 분들 있으세요.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하러 이동 중에 보냅니다. 9654님. 그리고 자신이 그릇된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용당하는 북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4130님 함께 보내주셨고요. 북한 청년들이 주님을 바로 알고 승리하기를, 남과 북의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2892님도 감사합니다. 외화벌이가 4만 명 정도인 것 같아요. 정답 3번 보내주시면서 4만 명 정도밖에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하셨는데, 오늘의 문제는 IT 이 정보 업계에 종사하는 북한 주민들이었어요. 러시아에 지금 최근에 보낸 그 숫자들이 만 명이 넘어서고, 글쎄요, 총 도합하면 수만 명은 맞겠죠. 그래서 오늘 정답 맞춰주신 이 2번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는 조금 전 얼른 답변 알려달라고 했던 우리 8782님을 비롯해서 북한에도 복음의 문이 열리길 소망합니다 하셨던, 4,000명쯤 될것 같아요 하셨던 4141님, 그리고 제가 몇분더 선정해서 답장 보내드릴게요. 우리 여러분, 4,000명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4,000명의 북한의 그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실력이 뛰어난 그 친구들이 이 극동방송을, 그리고 복음을 접할 기회가 더 많지 않을까요? 이 소망과 함께 또 기도의 도전과 함께 오늘의 두 번째 문제 이어갈게요.

북한이 IT 노동자들을 이렇게 보내는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외화, 돈이죠. 그래서 2024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으로 추정되는 그 수치가 공개가 됐는데요. 한 해 동안 이들이 벌어들인 돈이 얼마일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이 얼마일지. 1번 약 120억 원, 2번 약 1200억 원, 3번 약 1조 2천억 원. 아, 이게 참 어마어마한 수치죠. 오늘은 너무 숫자 문제가 많죠. 그래서 아까 계산하면서 또 보니까 2번인 것 같은데, 오늘 저는 영의 양식도 만나게, 또 그리고 육의 양식도 채우고 일하러 갈 거예요 하셨던 1933님처럼 여러분의 숫자 문제에 이은 오늘의 육의 양식인 치킨도 선물로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첫 번째 문제에서 나눴던 4,000명 정도의 이 외화벌이 노동자들, 청년 한 명 한 명은 연봉이 대략 억이 넘습니다. 수억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대충 계산이 나오죠. 120억 원 정도일지, 1200억 원 정도일지, 1조 2천억 원 정도일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또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복음 통일의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를 기도하면서, 4130님의 이 문자처럼 이렇게 외화를 버는 것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화되기를 기도합니다라는 이 소망과 함께 해주세요. 한 해 동안 북한이 벌어들이는 돈, 샵 1069번으로 정답을 기다리면서,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로 기다리면서 찬양 올려드릴게요.

오늘의 두 번째 통일 배우기 문제 정답을 조금 더 기다려보면서 선물 소개로 함께해 볼 텐데요. 북한의 IT 노동자들이 매년 벌어들이는 돈, 미국에서 조사한 결과 이 정도를 벌어들인다고 합니다. 1번 120억 원, 2번 1200억 원, 3번 1조 2천억 원. 가상화폐를 많이 가져갔다고 하던데 조 단위가 넘어갈 것 같아요. 북한에 있는 굶주리고 있는 이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문자 보내주신 분 있으세요. 1421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쪼록 자유할 수 있도록 모든 북한 분들 예수님 믿기를 기도합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아멘. 이렇게 기도에 소망의 한 줄과 함께 해주세요.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기다리면서요. 오늘의 오해피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우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엔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린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통일 외우기 두 번째 문제 정답은 3번 1조가 넘는 돈을 매년 벌어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이런 돈을 벌어들여도 우리 북한 주민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주셨던 5189님의 이 한 줄처럼 실제로 이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돈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돈은 10분의 1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하죠. 그리고 4,000명의 외화벌이 IT 종사하는 이들이 한 사람당 약 3억 원, 4억 원 정도를 벌어들인다고 합니다. 오늘의 찬양처럼 북한이 꼭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6089님, 아멘입니다. 아버지께서 북한 청년들을 만나주세요 하시면서 3번 정답 보내주셨던 0153님도 계셨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소서 라고 하시면서 3번 보내주신 4290님도 계셨어요. 이 나라 이민족 영성회복과 회개의 불꽃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원산에서 평양에서 일었던 회개의 그 바람이, 부흥의 바람이 다시금 일어날 그날이 머지 않았겠죠. 이 날을 소망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복음 통일을 함께 그리면서 여러분 오해피데이 오늘도 함께 해주셨나요? 오늘 통일 배우기 시간에 만나본 숫자들이 어마어마한 숫자로, 어마어마한 규모로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이 숫자 뒤에는 하루하루 정말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겠죠. 자신의 기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들을 어디에서 누구를 위해 사용할지 스스로 선택하기도 어려운 청년들의 모습일 텐데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한 줄, 두 줄 함께 기도해 주세요. 단순히 외화를 벌어들이는 마치 도구처럼 취급하는 북한이 깨어지기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복음 통일을 이루어가는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는 제가 방송 후에 한 분 한 분 또 선정해서 샵 1069번으로 링크가 있는 답장 보내드릴게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복음 통일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위한 그 선한 일에 마음껏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펼칠 수 있는 그날을 또한 기다리면서 생방송 OAP데이 제작 진행의 임지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송, 사랑으로 지역을 섬기는 나진 교회와 믿음의 기업 크로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극동방송은 8월 13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 기원 2016 나라사랑 축제를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합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화려한 종합예술 공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안내됩니다. 극단예술마당은 8월 10일부터 16일 오후 4시에 여수시민회관에서 예술가들의 깊은 열정과 섬세한 전문성이 깃든 예술의 터전으로 마련된 연극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극의 제목은 그날 그녀는 불꽃이 되었다 윤형숙 열사라는 주제로 열리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91-6646 691-664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갤러리 빛과 소금은 8월 15일까지 이대형 초대 개인전이 열립니다. 플로팅 시너리라는 주제로 열리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사랑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38-6691 069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천성산 기독교 수양가는 8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흔적이란 주제로 목요 성령 충만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수양관 담임 목사 김일곤 목사며 아울러 27일은 특별 성회로 미국 오클라호마 하목한 교회 송기찬 목사의 집회 인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9793 651-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순천노회 장로회는 8월 28일 금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오후 2시에 주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제38회 장로 수련회를 엽니다. 강사로는 주한대학원 대학교 총장 유재근 목사, 전 한동대학교 총장 김명현 박사,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 한국 GWP 개발원 장용익 대표며 문의는 010-9954번에 3536, 9954번에 35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양 YMCA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8월 20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생명의 물결, 평화의 바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손경민 목사 찬양 콘서트를 엽니다. 이번 콘서트엔 김정희, 이기명, 우혜림 찬양 사역자가 함께하며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791-1333번 133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 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교회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북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700여 명의 어린이들이 만들어내는 자유와 희망의 하모니.
1: 여수 세계섬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극동방송 2026 나라사랑축제.
0: 안녕하십니까. 2026 나라사랑축제 진행을 맡은 극동방송 아나운서 이건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서연입니다. 아름다운 밤바다와 이순신 장군의 기상, 그리고 손양원 목사의 사랑과 순교 정신이 살아 숨쉬는 이곳 여수에서 뜻깊은 축제의 진행을 맡게 되어 깊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0: 그렇습니다. 구한말의 역경과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 6.25 전쟁을 넘어 오늘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다가올 통일 한국의 희망까지 전국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이 펼쳐낼 가슴 벅찬 찬양과 감동의 하모니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1: 네, 맞아요. 미국 카네기홀과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던 그 공연, 이제 곧 전남 동부 지역 성도님들을 찾아갑니다.
0: 내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은혜의 자리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사장 입장은 오후 6시부터 선착순 입장 가능합니다. 일찍 오셔서 7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전하는 깊은 울림과 감동을 온전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1: 2026 나라사랑축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0: 북녘 보고마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하루를 시작하며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느냐에 따라 하루의 분위기가 달라지곤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하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기대도 발걸음도 하나님께 향하게 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 기대가 내일이면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700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별한 무대가 펼쳐질 예정인데요.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를 통해 많은 분들이 위로와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내일은 공연하기에 더없이 좋은 날씨와 또 안전한 환경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오셔서 아이들의 찬양 함께 응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 감동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오시는 분은 6시에 입장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좀 일찍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썸머 스페셜 함께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전남동부 극동방송 2시였습니까? 함께 듣고 계십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하리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곡 그리고 오른길 따르라 의 길을 찬송가 땡스기빙 빈드 그리고 영원히 찬양드리세 하긴 알게들의 음성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썸머 스페셜 기간 동안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부천 더드림교회 엄요한 목사님 탈북민 목회자의 음성으로 또 칼럼으로 함께 올려드리고 있죠. 오늘도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국동방송 가족 여러분, 무더위가 한창인 지금 썸머 스페셜을 통해 여러분들의 더위를 시원한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기 위해 15년 전 북한을 떠나 대한민국으로 와서 부천 더드림교회를 개척하여 섬기고 있는 엄유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방송가족 여러분과 욕망이라는 열차를 멈추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욕망이라는 열차가 어디론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것들이 연료가 되어 욕망이라는 기차를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멈추기 어렵고 우리가 원치 않아도 스스로 가속이 붙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멈추고 돌이켜야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신앙의 여정은 욕망에 끌려가는 삶에서 벗어나 욕망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비전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욕망의 열차를 멈추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첫걸음은 욕망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숨길 때 그것이 더 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순간 욕망은 작아지고 힘을 잃습니다.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살피시며 내 뜻을 시험하사 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움직임을 보게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달리고 있는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인가? 비교로 인한 열등감 때문인가? 통제하고 싶은 강박 때문인가? 아니면 물질적 탐욕 때문인가? 내 안에 있는 욕망의 정체를 발견하면 멈출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거룩한 욕구를 쫓아 살아가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연료로 욕망의 기차를 달리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멈추고 비우고 돌이켜서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위의 것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와 비전을 향해 달려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700여 명의 어린이들이 만들어내는 자유와 희망의 하모니.
1: 여수 세계섬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극동방송 2026 나라사랑축제.
0: 안녕하십니까. 2026 나라사랑축제 진행을 맡은 극동방송 아나운서 이건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서연입니다. 아름다운 밤바다와 이순신 장군의 기상, 그리고 손양원 목사의 사랑과 순교 정신이 살아 숨쉬는 이곳 여수에서 뜻깊은 축제의 진행을 맡게 되어 깊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0: 그렇습니다. 구한말의 역경과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 6.25 전쟁을 넘어 오늘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다가올 통일 한국의 희망까지. 전국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이 펼쳐낼 가슴 벅찬 찬양과 감동의 하모니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1: 네, 맞아요. 미국 카네기홀과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던 그 공연. 이제 곧 전남동부 지역 성도님들을 찾아갑니다.
0: 내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은혜의 자리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사장 입장은 오후 6시부터 선착순 입장 가능합니다. 일찍 오셔서 7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전하는 깊은 울림과 감동을 온전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1: 2026 나라사랑축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전남 동부 극동방송 두시였습니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연합의 삼천리 반도 금수 강산 메들리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나라사랑 축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또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무엇보다 지치지 않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찬양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혹시 전쟁의 아픔 속에서도 피어난 아주 특별한 우정 이야기 들어보셨을까요? 6.25 전쟁 당시 미 해병대 종군 기자였던 고 로버트 H. 모제 씨는 강원도 피란민 캠프에서 당시 15살 남짓이던 한국인 소년 킴을 만났다고 합니다. 전쟁으로 아버지를 잃은 소년과 또 종군 기자는 가족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사진 촬영도 했다는데요. 세월이 흘러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들 로버트 P. 모제 씨가 이 소년을 꼭 찾고 싶다며 최근 국가보훈부에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형제라고 말하며 꼭 다시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전해온 건데요. 1935년에서 37년 사이에 태어나 강원도 홍천의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소년 김. 이 기적같은 만남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제보를 기다립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우정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이 소중한 사연과 제보에 대한 안내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시 왔습니까? 이제 마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할 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나라사랑 축제를 준비하는 동안 생방송으로 잠시 이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또 소중한 문자 저는 읽어보면서 감사한 마음 계속 간직하고 있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또 찬양으로 뵐게요. 남은 시간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두드림교회 김혁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8장 28절로 34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군대 귀신 들린 자입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쇠사슬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묶어놨지만 그 쇠사슬조차도 끊어버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통제불능, 또 같이 섞여서 함께 살 수 없는 사람, 죽음의 상징인 무덤 사이에 거주하는 사람. 만약 지금도 이런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기피 대상, 또 거리 두기 대상 1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가다라 광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한 영혼에 대한 절대 가치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절대 가치. 오늘 가다라 혹은 거라사 광인에 대한 내용 앞뒤를 보면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 또 큰 무리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셨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복음을 증거하셨죠.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자리를 잡고 계셔도 알아서 소문에 소문을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녁 해가 저물자 제자들에게 명령하셔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광풍을 만나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부 출신들이 많았는데 그들조차 죽을까 두려울 만큼 휘청거리는 광풍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너간 곳에 귀신 들린 광인 한 사람을 만나고 그를 고치셨죠. 그리고는 동네 사람들에게 쫓겨나듯 다시 원래 건너편 바다로 또 건너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고 모이고 함께하는 걸 좋아하죠. 또 그런 자리에 리더로 세워지면 자연스럽게 우쭐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큰 무리들이 모이는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자연스럽게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목소리도 커지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들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움직이셨습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힘드셨죠. 광풍으로 인해 죽음의 위협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건너편으로 가자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복음 아니면 안 되는 한 사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자신의 힘으로도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도 안 되는, 답이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살아날 수 있는 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한 영혼의 절대 가치를 친히 몸소 보이셨습니다. 한 영혼의 절대 가치. 저는 이것을 한 영혼에 대한 집착이라 표현하고 싶습니다. 말하기는 복음이 필요한 한 영혼을 위해 오늘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이 모든 것을 기억하며 그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일에 끊임없이 힘을 쏟아붓고 또 쏟아붓는 한 영혼에 대한 그 집착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다라 광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룩한 낭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셨던 공생의 기간은 3년 남짓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머리 둘 곳이 없었을 정도로 힘들고 고단한 하루하루를 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더 많은 사람 만나고 더 많은 기적과 치유와 설교를 행하실 수 있는 그 시간을 접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셨습니다. 폭풍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기시면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이 미치광이었습니다. 이 사람과의 만남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다시 돌아가자. 여러분, 제자들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니, 적극 광인 한 사람을 만나려고 이렇게까지 하셨다고요? 여러분,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효율성의 원리죠.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면 그것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설사 주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최대의 비용이 들고 최소의 열매를 얻는 일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사람 안에 군대 귀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군대 귀신들이 예수님께 청을 하죠. 우리를 그냥 내쫓지 마시고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자 귀신들은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갑자기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뛰어들어 몰사함죠. 마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이 돼지떼의 숫자가 2,000마리입니다. 요즘 돼지 한 마리 가격이 40만 원 정도, 4, 50만 원 한다는데 40만 원 잡고 그렇다면 돼지 2,000마리의 가격은 8억입니다. 여러분, 이 돼지 2,000마리는 그 마을 지역 공동체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공동재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돼지 한 마리 값도 되지 않는 사람이죠. 저들에게 있어서.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일에 방해만 되고, 피해만 주니까, 그냥 무덤가에 혼자 묶어놨고, 그렇게 있는 둥, 없는 둥 있다가 그냥 사라지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불한 것은 무엇입니까? 돼지 2,000마리,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1분 1초가 아까운 그 귀한 시간을 지불하셨죠. 아니, 낭비하셨습니다. 왜요? 그 한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낭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돈이 얼마나 들든 얼마나 힘들든지 간에 기꺼이 낭비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오늘 우리가 주일에 모여 예배드린 것 또한 낭비일 것입니다. 6일 동안 힘들게 일하고 쉬는 날인데 아침부터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모습.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였을까요? 차라리 운동을 하고 여가를 즐기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게더 낫겠다. 그것도 아니면 그냥 잠이라도 자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 아닙니까?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 낭비는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투자요, 쉽는 것입니다.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심고 뿌리고 거룩한 낭비로 물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 고침받고 끝나는 것처럼 마무리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서 대가볼리는 도시 이름이 아니고 데카와 폴리스의 합성어입니다. 폴리스는 도시라고 하는 뜻이고 데카는 10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대가볼리는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지형적으로는 이스라엘, 요르단, 시리아 이세 나라에 걸친 흩어진 10개의 이방 도시가 대가볼리였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정리합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러 가셨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무엇입니까? 내가 전도자를 세우러 갔다. 모든 사람이 포기하고 버린 인생이죠. 더러운 귀신에 붙잡혀서 스스로를 해치고 망가진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 나라 열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전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시각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별볼일 없고 답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도움도 안 되고 귀찮고 제멋대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진짜 복음이 들어가고 그 복음이 그 안에서 역사하여 변하게 될 줄을 믿고 그 사람을 바라보시고 위에서 기도하시고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십시오. 복음은 반드시

0: 일합니다. 복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주의 성령이 늘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두드림 교회 김혁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2025-5010 두드림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 제공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우리는 숫자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라고 한 목사님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 바로 우리 교회는 몇 명 모임다. 자, 우리 주일 학교는 몇 명입니다. 뭐 이번에 몇 명 수련회 갔고 몇 명 여름 성경학교 참여했다. 이런 숫자에 우리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힘이 빠질 때도 있고 위축되기도 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숫자에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집중하셨잖아요. 물론 무엇인가 많은 숫자라는 거 좋은 거죠. 어떨 때는 성취감, 자신감, 동기부여 불러일으킬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얘기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한 영혼이 누구를 만났느냐, 무엇을 깨닫고 어떤 생각을 품느냐, 그 한 영혼에게도 중요하고요. 그 한 사람이 속한 공동체에도 결국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자, 8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새끼라 이 곡으로 출발해보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바로 우리 예수님과 동행했을 때 바로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습니다.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자, 지난 주말부터 조금씩 예, 선선한 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불고 있죠? 느끼고 계시나요? 자,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계실까요? 수원 일터에서 함께 듣고 계신다고 6089번님. 또 동탄 수요 예배를 드리고 시원한 도서관에서 새끼라를 듣고 있다고 5376번님. 이렇게 오고 계십니다. 문자 주실 분샵 1069, 오물정 1069. 전국 어디서나 이 3시 시간대는 이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극동방송 어플 다운로드 받으셔서 핸드폰에서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분들 회원가입을 하시면 거기서 무료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여주에서 양평에서 서천에서 인천에서 듣고 계시네요. 그 중에서 우리 아까 동탄에서 듣고 계시는 5376번님의 신청곡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 올릴 건데요. 자, 여러분의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의 신청곡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자, 부산 사상구에서 우리 4316번님 잘 듣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너무 멋진 방송 응원하신다고 1732번님도 오셨고요. 와, 우리 전방에서 우리 군부대에서 열심히 지금 와플을 굽고 계시네요. 우리 퀴즈 하시는 전영천 목사님도 듣고 계십니다. 경북 경산시에서 우리 4245번님도 듣고 계시고요. 충남 예산에서 5164, 천안에서 3471번님도 듣고 계십니다. 내일 운전 중에 들으신다는 3759번님 오늘 처음 오셨는데요. 이 신청곡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천안 신방동에서 듣고 계시는 2523번님 어플로 또 목포에서도 8445번으로 어플로 듣고 계십니다. 우리 대전의 김밥집 사장님 전도왕 되시는 분 듣고 계시네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신청해 주셨어요. 이 시간 3시에 더 많은 방학생분들 부름에 응답하시길 기도합니다. 대전에서 또 4338번님 포항도 형상강 다리 밑에 가을바람 시원하게 불어온다고요. 3923번님 우리 딸을 잘 케어해주고 계시는이고요. 익산에 계시는 3990번님 오늘 새싹으로 처음 오셨습니다. 자, 시흥에 계신 7892번님의 신청곡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시와 그림의 김정성 목사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3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극동방송 통해서 여러분 듣고 계십니다. 하늘이 벌써 다르네요 라고 하시면서 937번님 아주 멋진 하늘을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주셨어요. 3759번님 오늘 새싹으로 처음 오셨는데 우리 아들 대학을 인천으로 가면서 집을 떠나서는 안 다녀요. 인천 집 근처로 가고 싶어 하는데 교회를 소개해 줬으면 좋겠다고요. 저는 목포에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알겠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아버님인지 우리 부모님 성함 남겨주시고요. 또 아들 이름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연락드려가지고 집 근처에 있는 건강한 교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서 자 새끼라 하나님의 도구 들으면서 출석해 주셨습니다. 7899 사공주 택배기사 출석합니다. 여긴 가을향기 물씬 느껴지는 날씨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배송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보면서 새끼라 들으면서 잠깐의 쉼을 주심에 감사하다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자, 나라사랑 축제 교회 안 다니는 동료 3명 같이 가려고 챙기고 있습니다 라고 아이 좋습니다. 자, 벌써 이제 내일이죠. 내일 전남 여수에서 나라사랑 축제, 또 모레 금요일은 전북 익산에서 나라사랑 축제가 있습니다. 저녁 7시 30분입니다 내일 여수는 진남체육관이고 모레 익산은 실내체육관입니다. 이렇게 우리 전도 대상자들, 방학생들 이렇게 모시고 가면 참 좋아요. 이 나라사랑 축제를 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영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9764번님 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어딜 바라봐도 아름다운 오후입니다. 졸리는 눈을 새깨라 찬양이 깨워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물에다가 키우는 고추라고요. 이런 것도 있나요? 사진 찍어가지고 9507번님 또 보내주셨어요. 강원도 고성이 아니라 경남에도 고성이 있잖아요. 6765번님 수세미 뜨개를 하면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하시면서 이 찬양을 부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극동방송 어플로 화물차를 운전하시다가 기도했다가 찬양했다가 예 우리 9125번님 감사하고요.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하다고 1732번님 오셨고요. 0460번님 정말 행복한 시간이시네요. 남편 또 아들과 늘 혼자만 듣던 극동방송 새끼라를 지금 같이 듣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지으신 멋있는 하늘과 구름, 자연을 바라보며 강원도로 가는 길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 자, 지금 흐르는 곡은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우리 8942번님의 신청곡 함께 하시죠.

0: 낮에는 처럼 밤엔 달처럼 살 수 있을까? 와, 참 너무 좋은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3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안성 현장에서 출첵하신다고요? 아, 하늘이 엄청 아름답습니다. 3848번님 오셨고 0529번님 지난번에 우리 94세 어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통화했던 분이시죠? 엄마랑 저랑 누워서 새끼라 방송 듣고 있는데 은혜로운 찬양 흘러서 너무 좋다고요. 우리 엄마 찬양 들으면서 행복한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 어머님 잘 건강히 지내고 계시죠? 그때 저랑 그래도 어떻게 우리 그 영접기도도 했는데 어머니 예수님 꼭 잘 믿고요. 우리 천국에서 꼭 만나자고요 어머님. 0135번님 방금 여수 진남체육관 아이를 데려다주고 오는 길이에요. 전국 각지의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원들을 실은 버스들이 속속 도착하네요. 우리 어린이 합창단들의 환영의 노래 속에 단원들이 내리는데 마음이 찡하며 감동 밀려왔습니다. 내일 모레 우리 나라사랑축제 너무 기대된다고 이렇게 또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전도 요청이 있어요. 동생이 바로 언니를 전도하고 싶다는데요. 언니가 불교라는데 지금도 불교를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자, 우리 언니에게 전화를 해볼게요. 언니를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동생분이 자 신호 가고 있습니다.
1: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저 정진영님 되시죠?
1: 네.
0: 아 저는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1: 네.
0: 동생 정희주 씨한테
1: 네.
0: 오늘 전화 갈 거라고 얘기 들었죠?
1: 아 예. 근데 제가 지금 조금 서두르고 통화를 빨리 조금 했으면 좋겠는데.
0: 아 그래요?
1: 네네네.
0: 아이고 얼마나 바쁘실까. 이거 너 이게 이제 생방송 중이어가지고 생방송 중에 네. 방송이라고 얘기 들으셨죠?
1: 네네.
0: 방송 중에 전화 드렸는데
1: 네.
0: 이게 이제 그 극동방송 아세요? 극동방송?
1: 아, 예 들어는 봤어요.
0: 들어봤어요? 예.
1: 네.
0: 이제 기독교 방송이잖아요.
1: 근데 제가 지금 이 시간쯤이 좀 한가해서 전화를 좀에 하면 된다고 얘기를 전달하긴 했는데
0: 네 갑자기 막 일이 지금, 터졌어요?
1: 예 지금 전화를 좀 끊어야 될 상황이라
0: 간호사님이시죠?
1: 예
0: 갑자기 지금 이제 호출이 왔나 보네. 아유.
1: 네네
0: 아유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한번 해야겠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1: 죄송합니다.
0: 네 자 우리 언니가 급하게 끊게 됐네요. 우리 동생분
2: 네
0: 듣고 계셨죠?
2: 네네
0: 안타깝네요. 다음번에 해야겠어요.
2: 네.
0: 지금 뭐 보니까 20년 넘게 언니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면서요.
2: 네.
0: 뭐 20년도 기다렸는데 뭐 또 한번 기회를 보죠.
2: 네.
0: 언니가 지금도 불교에서 열심히 하고 있나요?
2: 지금은 절에는 안 나가고요.
0: 예.
2: 그냥 무교 뭐 신을 믿지 않는 정도.
0: 아 그러나요? 아니면, 예전에는 네네네. 뭐 불교에서 뭐 어떤 뭐 간부 임원도 했다면서요?
2: 네네네 회장 그 고등학교 때 불교 그렇구나. 서클에서
0: 예예. 예.

0: 교장까지 했습니다.
1: 근데 그 언니의 딸이 지금 교회 성경학교 다닌다고, 그쵸?
0: 성경학교를 제가 데리고 갔고,
1: 네.
0: 그리고 한두 번 정도 저랑 교회 가고, 이제 언니가 안 믿으니까 매주는 못 가고 있어요.
1: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더 기회를 한번 보자고요.
0: 네. 네.
1: 자, 우리 이렇게 연결됐으니까 우리 정희주님 좋아하는 찬양 같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0: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1: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0: 네.
1: 찬양은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좋아하시는 이유가?
0: 그냥 평생에 저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서 찬송가 뭐 좋아하냐고 물어보면은 그냥 항상 이
1: 네네.
0: 곡을 얘기하고 있어요.
1: 그렇구나. 제목부터가 정말 귀한 고백이잖아요. 그쵸?
0: 네.
1: 그렇게 평생 살았으면 좋겠고, 특별히 나중에 우리 언니도 같이 이 고백 꼭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우리가 한번 또 도전해봅시다.
0: 네. 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주리의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했습니다.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옆에 지나가는 이 극동방송의 차량을 봤다고요. 럭키비키 연예인 만나는 기분이라고요. 예, 나라사랑 축제 준비로 오는 차 같아요 라고 7612번님을

새싹으로 오셨는데. 그렇죠. 내일 이제 전남 여수에서 나라사랑 축제가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이제 우리 어린이 합창단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다 같이 지금 이제 막 여수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차량을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모레는 또 전북 익산으로 또막 모이고요. 많은 전도 대상자들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화물기사님 8267 박선호 지사님이시네요. 인천에서 대구로 향하고 계신다고. 안전운전 하시고. 3253번님 맑은 하늘에 하얀 구름 속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는 이 광경. 이 시간 기적 같다고요. 네, 고맙습니다. 대구 동구에서 출첵해 주셨고요. 찬양 들으면서 행복하게 우리 광성교회 권사님이시죠? 듣고 계시고. 자, 0135번님 신청곡입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피아 워십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또 새끼라 마칠 시간 됐는데요. 오늘 마지막 곡은 지금 이제 전국에서 전남 여수로 우리 나라사랑 축제 내일 있을, 내일 저녁 있을 나라사랑 축제를 위해서 막 지금 모아서 예, 가고 있는, 이미 도착했죠. 이번 정말 뜨거운 여름 정말 뜨거웠잖아요. 구슬땀을 흘리면서 율동과 찬양 연습했던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아이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 하나님께로 꼭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곡 중에서요, 빛을 들고 세상으로 라는 곡이 있습니다. Go light your world. 이들의 목소리 찬양 율동으로 정말 그 많은 영혼, 그리고 또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저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

0: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700여 명의 어린이들이 만들어내는 자유와 희망의 하모니.
1: 여수 세계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극동방송 2026 나라사랑축제.
0: 안녕하십니까. 2026 나라사랑축제 진행을 맡은 극동방송 아나운서 이건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서연입니다. 아름다운 밤바다와 이순신 장군의 기상, 그리고 손양원 목사의 사랑과 순교 정신이 살아 숨쉬는 이곳 여수에서 뜻깊은 축제의 진행을 맡게 되어 깊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0: 그렇습니다. 구한말의 역경과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 6.25 전쟁을 넘어 오늘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다가올 통일 한국의 희망까지 전국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이 펼쳐낼 가슴 벅찬 찬양과 감동의 하모니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1: 네, 맞아요. 미국 카네기홀과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던 그 공연, 이제 곧 전남 동부 지역 성도님들을 찾아갑니다.
0: 내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은혜의 자리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사장 입장은 오후 6시부터 선착순 입장 가능합니다. 일찍 오셔서 7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전하는 깊은 울림과 감동을 온전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1: 2026 나라사랑축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일본 찬송 순천 명성 사우나 사거리에 있는 믿음의 기업 전통 중화 요리 차이용에서 함께했습니다. 일본 찬송 안전과 품질로 신뢰를 쌓아가는 믿음의 기업 삼마건설에서 보내드립니다.

0: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동산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만흥중앙교회 백현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기업으로 주신다는 말은 그 땅을 차지해서 그 땅을 분배해서 지파별로 제비뽑기하여 나눠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잘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는데 450년이 걸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가나안 일곱 족속을 멸하는데 450년 걸리는 것은 아니겠죠?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을 상속받을 만한 백성이 되기까지 45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땅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450년이 걸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믿음이 생겼어요. 광야에서 세 사람들이 주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군대장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겁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때 하나님께서 일곱 족속을 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지 않으면 구원받았더라도 광야에 머물게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요. 우리가 택함을 받고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거기는 일곱 족속이 있어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자 하는 이 믿음이 없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지 않으면 구원받았더라도 광야에서 머물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일하셔서 가나안 일곱 족속이라도, 용사들이라도 그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십니다. 여러분이 밟은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 나는 정말 너무 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을 믿고 시작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싸우시고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사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사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 이젠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다스립니다. 20절,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사사를 됐는데, 사사는 복수형으로 사사들, 재판관들, 이런 뜻입니다. 재판관들, 심판자들. 사사들은 재판관, 백성들 간의 어떤 선악의 다툼, 재판을 해야 된다면 사사들이 재판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이 사사들이 군대 장관이 돼서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사사들을 통해서 재판하고 또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사사가 활동하는 시대를 사사시대에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 사사시대는 여호수아, 모세 다음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여호수아 이후부터 사무엘까지 약 300년간 지속됩니다. 300년간. 하나님은 이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돌보시고 위기 때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사시대 후기에 가면서 이상한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말을 자꾸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의미로 하는 말입니다. 물론 왕정 제도가 없다는 말도 돼요. 그러나 어떤 왕정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17장, 18장, 19장 후반부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왜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런데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오른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요?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0: 이사야 사사기 18장 1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사사기 19장 1절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자꾸 왕이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것을 강조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은 분명히 사사들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을 행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신정 통치가 사사들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 후반기에 가면서 사사들이 세속화되기 시작해요. 제사장들이 세속화되기 시작해요. 결국 타락합니다. 타락해. 오늘날 같으면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세속화되고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왕권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말하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이 없으므로 이 말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절대 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왕입니까? 돈이 왕입니까? 세상이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절대 왕입니다. 하나님만이요. 여러분 왕 그러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왕. 음영이요 그러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반역입니다. 반역. 처형을 당합니다. 이게 왕권입니다. 왕.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자입니다. 절대자. 이유 핑계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 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의 태도이며 모습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후기에 가서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말은 고백하지만 사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살면 그 사람에게는 점점 하나님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것 이게 얼마나 나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도 좋고 교회도 좋고 이게 제일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해요. 그러나 그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아주 무서운 겁니다.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건 사사시대 후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 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증명을 해내셔야 됩니다.
1: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만흥중앙교회 백현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1-9819번 061-651-9819번 만흥중앙교회로 전화주시거나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3: 성경의 숲을 거닐다. 성경의 숲을 거닐다 이 시간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은혜로운 성경 통독으로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호세아 5장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답을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배역자가 사륙제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불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함으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호세아 5장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과 몰락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부패했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그 부패를 더욱 부추겼다는 4장의 지적은 5장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상 숭배와 악행이 나오게 되고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보다 외세에 의존하는 자구책을 찾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1절에서 7절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불가능할 만큼 그들의 행위가 악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5절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외세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리라는 예언과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데 있음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1절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됩니다. 특히 1절과 10절 심판은 제사장과 왕 등 지도자들이 먼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공의에 기초하여 백성을 치리하며 보호해야 했으나 먼저 타락하였고 제사장은 백성을 교훈하는 대신에 거짓 지혜를 전하여 백성들을 호도하며 백성들의 타락을 방치한 죄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마치 백성들의 부패를 조장하는 죄의 덫이요 온몸을 결박하는 타락의 그물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여 백성의 각성을 촉구해야 할 지도자들이 먼저 부패한 것은 전 국가적으로 죄악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5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교만을 심판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무시하였던 이유는 그들의 번영과 부유함에 있었습니다. 호세아가 예언할 시기 곧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의 영토는 솔로몬 시대에 자제하였던 지역만큼 확장되었습니다. 특히 이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다메섹의 세력은 아수르의 견제로 약화됐습니다. 아수르는 약한 왕들이 북방의 새로운 세력인 아라락과 맞서 싸우느라 이스라엘을 견제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가 탁월한 통치술을 발휘하였기에 이스라엘은 부강하게 됐습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를 보여야 했으나 부유함을 타락과 향락의 수단으로 이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쾌락을 제사의식에 이용하는 우상숭배에 물들게 됐습니다. 1절

1절에서 7절입니다. 몰락을 자초하는 악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도 그들을 떠나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절에서 4절 이스라엘의 죄악 모두를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5절에서 7절 범죄한 용고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웃어야 하는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호세아는 그들과 하나님의 교제가 단절되었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하나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먼저 책망하십니다. 당대의 종교 및 정치 지도자들은 우상 숭배에 앞장섰습니다. 특히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33절 말씀에 북왕조를 창시한 여로보암 1세는 베델과 단을 성소로 삼아 거기에 금송아지를 숭배하기 위해 제단을 만들고 산당을 지었습니다. 아무나 제사장으로 임명하여 제멋대로 절기를 7월 15일에서 8월 15일로 초막절을 바꿨습니다. 북왕조는 대대로 이 정책을 고수하여 백성을 우상 숭배로 인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알고 있었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특히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알고 계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서로 끊을 수 없는 교제관계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끊임없는 관심을 갖고 계셨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주권자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신분이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 불순종하는 여부에 따라 하나님의 다른 처분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파멸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의 잘못 때문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4절 그들의 행위는 그들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할 만큼 악했습니다. 죄를 너무 심하게 지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다는 그 양심의 엄청난 가책이 있다는 말씀이죠. 사람이 오랫동안 죄악에 물들어 있으면 모든 충고와 권면 그리고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하나님은 이런 현상에 대해 구수인이 그 피부를 바꿀 수 있으며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는가라고 탄식한 바 있습니다. 또한 3절 5절 9절 하나님은 에브라임 지파가 대표적으로 받는 까닭을 제시합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까지 에브라임 지파는 종교, 정치, 군사적인 측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여호수아, 사무엘 등이 그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의 영토인 세계는 정치의 중심지였고 그 다음에 실로는 성소가 약 300년 이상 있었던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죽은 후에도 그의 아들 이스보셋을 다윗 대신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8절에서 15절입니다. 외세에 의존한 결과에 대해서 보죠. 8절에서 13절 남북 왕조의 총체적인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반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알려주는 전령을 보내라고 지시할 만큼 당시 사람들은 상황을 오판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기에 오는 현상입니다. 이런 종교적 죄와 더불어 범한 경제적 외교적 범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탈취하겠다는 충격적인 말씀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10절과 11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위협을 주는 전쟁을 선포하면서 전쟁의 원인이 남북 왕조의 죄악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남왕국은 지게표를 옮겼기에 징벌을 받을 것이다. 당시 소유주의 경계를 표시하는 지게표는 돌로 만들었기에 경계선이 맘 놓고 이렇게 쉽게 변경되는 사건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은 유대 상류 계층의 경제적 착취를 지적하는 말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사람을 쫓는 행위로 정죄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외국의 명령을 쫓았거나 거짓 선지자의 명령 혹은 헛된 우상을 쫓았다는 지적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과 공동체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범죄합니다. 본문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외교 정책입니다. 북왕조는 스스로 자초한 징벌로 외세 침략을 받았습니다. 8절 당시 기브아, 라마, 베다웨는 적에게 정복되지 않을 만큼 튼튼하게 건설된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요새도 아수르 등 막강한 세력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에브라임 즉 부강조는 아수르의

0: 침략을 받자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나라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유다 역시 에돔이 쳐들어오자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유다가 아람과 이스라엘의 협공을 받았을 때에도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외국의 침략은 죄인은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들은 각성하는 대신에 엉뚱하게도 외세에 의존하여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었습니다. 역사는 그들이 의존한 세력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침략하였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주셨으므로 해결책도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외세보다 우월하신 권세가 있습니다. 막강한 외세가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대항할 수 없는 사나운 사자같이 이스라엘을 짓고 탈취할 것이기에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외세를 의지한 헛된 시도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날카로운 책망을 받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것에 의지할 때 점점 깊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진노 역시 점점 더 불타오르므로 처음에는 조미 갉아먹는 것 같이 서서히 썩게 할 것이나 결국에는 사나운 사자처럼 그를 삼켜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보이지 않게 징계하시나 결국에는 죄인이 온전히 멸망하도록 치명타를 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받는 징계는 하나님이 침묵하시지 않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최후의 징계를 통해 수렁에 빠진 자가 그 자기 백성을 각성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징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회복합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위선적인 제사와 경배의식을 거행하는 대신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될 것입니다. 남왕조, 북왕조는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가 되므로 어느 정도 믿음을 회복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 시대 이후에야 진심으로 회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때는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도 목사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로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 백성들, 성도들보다 우리가 먼저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 교만하지 말고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셋째, 위기의 타결책은 오로지 하나님을 찾는 데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오십시오. 말씀을 읽으시고 예배를 드리시며 기도를 드리시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성경의 숲을 거닐다 지금까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성경 통독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은 하이클래스 153 르 그랑블루 리조트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성경 통독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4-0639, 여수 살리는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700여 명의 어린이들이 만들어내는 자유와 희망의 하모니.
1: 여수 세계섬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극동방송 2026 나라사랑축제.
0: 안녕하십니까. 2026 나라사랑축제 진행을 맡은 극동방송 아나운서 이건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서연입니다. 아름다운 밤바다와 이순신 장군의 기상, 그리고 손양원 목사의 사랑과 순교 정신이 살아 숨쉬는 이곳 여수에서 뜻깊은 축제의 진행을 맡게 되어 깊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0: 그렇습니다. 구한말의 역경과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 6.25 전쟁을 넘어 오늘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다가올 통일 한국의 희망까지 전국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이 펼쳐낼 가슴 벅찬 찬양과 감동의 하모니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1: 네, 맞아요. 미국 카네기홀과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던 그 공연. 이제 곧 전남 동부 지역 성도님들을 찾아갑니다.
0: 내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은혜의 자리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사장 입장은 오후 6시부터 선착순 입장 가능합니다. 일찍 오셔서 7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전하는 깊은 울림과 감동을 온전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1: 2026 나라사랑축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2: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3: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도종환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시편 3편은 이렇게 끝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다윗은 아직 왕궁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구원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아픔이 찾아오기도 하고 눈물이 멈추지 않는 날도 있으며 마음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시간을 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흔들린다는 것은 실패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흔들림 속에서 뿌리를 더 깊이 내릴 수도 있습니다. 비바람 없이 피는 꽃은 없습니다. 눈물 없이 깊어지는 인생도 없습니다. 그러나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상처는 은혜를 깊이 이해하게 되고 눈물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품게 하며 인내는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릴 때 누구에게 돌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첫 곡, 외롭게 사는 이 누군가.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박창일의 찬양으로 함께하고요.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 앨범에서 준비했습니다.

0: 시원하게 서머 스페셜.
1: 서머 스페셜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블루그라스 브레스렌의 찬양으로 함께하고요. 조이 듀엣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두 곡의 찬송 함께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울 바합상단의 군기를 손에 높이 들고 찬송 함께합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잠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고개 숙인 우리의 머리를 다시 들어주시며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왕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삶의 수많은 흔들림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이 흔들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찬송 문화와 예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심어나가는 빛과 소금 갤러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1: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 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중무점 웅천점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충무점 웅천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방학의 한가운데이자 무더위 속에서 부모와 자녀 모두 마음의 돌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씀 안에서 쉼과 회복을 누리며 지친 마음을 새롭게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오늘 내가 해야 할 바를 다시 다짐하는 마음은 우리의 삶을 더욱 성숙하게 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합니다. 특히 자녀들에게는 지식보다 경험이 더 깊은 배움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찬양으로 하나 되고 기도로 마음을 모으는 시간 속에서 자녀들은 공동체를 품는 사랑과 나누는 삶을 배워갑니다. 미래를 이끌 인재는 많이 아는 사람에 머물지 않습니다. 배려할 줄 알고 함께 성장할 줄 알며 자기 돌봄을 이웃사랑으로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8월 우리 가정에 사랑과 희망이 넘쳐나고 미래를 이끌 다음 세대가 믿음과 따뜻한 마음으로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여수 3일교회 김사랑 학생의 낭독입니다.
1: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연내와

0: 보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느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1: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 700여 명의 어린이들이 만들어내는 자유와 희망의 하모니.
1: 여수 세계섬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극동방송 2026 나라사랑축제.
0: 안녕하십니까. 2026 나라사랑축제 진행을 맡은 극동방송 아나운서 이건수.

0: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서연입니다. 아름다운 밤바다와 이순신 장군의 기상, 그리고 손양원 목사의 사랑과 순교 정신이 살아 숨쉬는 이곳 여수에서 뜻깊은 축제의 진행을 맡게 되어 깊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 그렇습니다. 구한말의 역경과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 6.25 전쟁을 넘어 오늘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다가올 통일 한국의 희망까지 전국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이 펼쳐낼 가슴 벅찬 찬양과 감동의 하모니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0: 네, 맞아요. 미국 카네기홀과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던 그 공연, 이제 곧 전남동부 지역 성도님들을 찾아갑니다.
1: 내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은혜의 자리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사장 입장은 오후 6시부터 선착순 입장 가능합니다. 일찍 오셔서 7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전하는 깊은 울림과 감동을 온전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0: 2026 나라사랑축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극동방송은 8월 13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개최 기원 2016 나라사랑축제를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합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화려한 종합예술 공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안내됩니다. 극단예술마당은 8월 15일부터 16일 오후 4시에 여수시민회관에서 예술가들의 깊은 열정과 섬세한 전문성이 깃든 예술의 터전으로 마련된 연극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극의 제목은 그날 그녀는 불꽃이 되었다 윤형숙 열사라는 주제로 열리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91-6646 691-664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갤러리 빛과 소금은 8월 15일까지 이대형 초대 개인전이 열립니다. 플로팅 시너리라는 주제로 열리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사랑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38-6691 069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천성산 기독교 수양가는 8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흔적이란 주제로 목요 성령 충만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수양관 담임 목사 김일곤 목사며 아울러 27일은 특별성회로 미국 오클라호마 하목한 교회 송기찬 목사의 집회 인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9793 651-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순촌노회 장로회는 8월 28일 금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오후 2시에 주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제38회 장로 수련회를 엽니다. 강사로는 주한대학원 대학교 총장 유재근 목사, 전 한동대학교 총장 김명현 박사,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 한국 GWP 개발원 장용익 대표며 문의는 010-9954번에 3536, 9954번에 35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양 YMCA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8월 20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생명의 물결, 평화의 바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손경민 목사 찬양 콘서트를 엽니다. 이번 콘서트엔 김정희, 이기명, 우혜림 찬양 사역자가 함께하며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791-1333번 133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

전남 동부 극동 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1분 찬송, 아름다운 요스의 바다와 자연 속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믿음의 기업 요스 스카이 펜션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중력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늘푸른 초장, 늘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금당 남부교회 고창주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1절 또 23절 말씀을 본문으로 성육신적 선교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왜 결혼을 하지 않느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아직 내 짝을 못 만났을 뿐이라고 나는 완벽한 여자를 찾고 있다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이게 무슨 말이냐고, 지금까지 살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 그래도 결혼을 생각할 만한 그런 사람 하나쯤은 있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남자는 있었다고, 정말 자기가 보기에 완벽한 그런 여자였다고. 친구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그 여자와 결혼을 하지 않았냐고. 그러자 이 남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여자 또한 완벽한 남자를 찾고 있었거든.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사랑의 대상을 찾을 때 나름대로의 기준과 또 조건을 따집니다. 정작 자신은 완벽하지도 않으면서 완벽한 대상을 찾는 것이 사람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생각하는 어떤 기준과 자격에 부합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과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오는

0: 선교에 대한 개념과 또 선교적 교회가 어떻게 다른지,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적 교회를 대조한 이 내용을 인터서브 코리아의 송기태 선교사님이 논문을 썼는데, 제가 그것을 간략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다섯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관점입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선교를 해외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선교적 교회는 선교를 교회의 본질이자 정체성으로 인식하고, 바로 그 선교적 행위는 그 열매로 인식합니다. 두 번째로 주안점입니다. 선교하는 교회에서는 선교하면 선교의 어떤 사업이나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교적 교회에서는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적 삶에 집중하고 일상의 삶에서의 선교를 실천하는 것에 주안점을 둡니다. 세 번째는 선교지입니다. 선교하는 교회에서 선교의 대상은 해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선교적 교회는 해외 선교와 더불어 교회가 위치한 그 지역사회에 대한 교회의 책임을 간과하지 않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모색합니다. 네 번째로 선교 대상입니다. 선교하는 교회에서는 개인 구원만을 강조하다 보니 사회적 책임에는 무관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선교적 교회는 공적 제자도를 추구합니다. 개인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과 또 참여를 선교적 삶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천 방법론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수적 부흥, 즉 교회의 성장을 가장 큰 가치로 여겨왔습니다. 이러한 개교회 성장주의는 승리주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 과정 가운데 필연적으로 이 권위주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선교적 교회에서는 주님의 원리인 성육신적 사역 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섬김을 통해 선교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이 고별 기도 혹은 중보 기도,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그러한 장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구절들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부분입니다. 이 기도 가운데에는 지난 시간 함께 나눴던 하나님의 보내심이라고 하는 선교적 교회의 중요한 개념이 들어있고,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보내심 앞에서 예수님께서 보내어지신 성육신이라고 하는 개념과, 또한 당신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에 바라시는 성육신적 선교의 개념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이 기도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육신하신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주님의 기도와 원대로 제자들인 우리 자신과 주님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가 성육신적 선교를 펼쳐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0: 아멘. 여러분, 선교적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DNA는 바로 이 성육신입니다. 그런데 이 성육신 교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듣기는 하지만 그게 뭐냐 물으면 선뜻 대답을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해의 차원을 넘어선 신적 신비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삼위일체 교리의 설명을 완성한 분은 신학자 어거스틴인데, 어거스틴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좀더 명확히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잠겨 해변을 걷고 있었는데, 한 아이가 모래구멍을 파고 거기에 바닷물을 붓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물었습니다. 얘야, 지금 뭘 하고 있니? 그랬더니 이 어린아이가 이 구멍에 바다를 쏟아 부어 넣으려고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때 어거스틴은, 아,

지금까지 내가 노력한 것이 이와 같구나. 바다 같은 그 무한한 것을 유한하게 짝이 없는 내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들었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성경에 선교라고 하는 단어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신에 이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보내다라고 하는 단어가 미시오라고 하는 라틴어로, 그리고 이것이 미션이라고 하는 영어로 번역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선교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다 말씀을 드렸죠.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각각 구별된 인격과 역할을 지니신 삼위로 계시면서 동시에 세 분에 따로 존재하거나 나누어지지 않고 동일한 신적 본질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의 본질, 즉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증거들이 많이 나와 있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삼위일체 교리가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펼치면 첫 구절이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의 히브리어는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엘로아흐예요. 엘로아흐를 축약해서 엘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엘로아흐의 복수형이 엘로힘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말로 직역하면 태초에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야 돼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데 우리라고 하는 복수형으로 자신을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직 한 분 여호와시니, 유일하다라고 하는 이 말도 통일된 하나, 하나로 일치된 복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신약성경에는 대표적으로 주님의 지상명령인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런 뜻이죠. 바로 이 말 가운데 이름이라고 하는 말이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 세례를 베풀고 그래야 되는데 단수형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삼위의 합동사역임과 동시에 일체이신 한 분의 사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무엇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속성,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무엇이시니라?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 정의보다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을 더 잘 표현한 정의가 없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절망과 사망 가운데 놓여진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그 견딜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성자 예수님을 육신의 몸을 입혀 세상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그 섭리와 작정과 계획에 순종하여 이 세상에 보내어지신 그 일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인 것입니다. 성육신은 전능하신 초월장에서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으로, 전능하신 초월자께서 바로 이 유한한 관계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친히 체휼하시고, 체휼이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직접 몸으로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고 공감했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함께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인 것입니다. 제가 딱 10년 전에 10년간의 이민 목회를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사역할 교회의 부목사님 한 분과 교구권사님 두 분이 공항에 제 마중을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교회 승합차를 타고 이제 돌아오는

0: 나오는데 라디오에서 처음 듣는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하늘보다 높으신 주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이렇게 시작하시더니 후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이 후렴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런데 그 찬양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아, 그렇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죄인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그 성육신의 사랑,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성육신의 은혜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이민 목회에 상처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느껴졌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그 성육신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한 분뿐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꾸만 의심해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 때문에,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또한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인생의 폭풍 때문에, 회복되지 않는 삶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십자가 그늘 아래로 데려갑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0: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절대로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완전한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입장이 되셔서 우리를 이해하시는데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공동체 안에서의 모든 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양보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므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의 확신과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0: 아멘.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자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뭐 이것은 1차적으로는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 사도들을 가리키는 것이겠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이제 이 땅에 남겨지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즉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가리켜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이미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가슴으로 맥슈어, 다시 한번 재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는 특정한 어떤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로 말미암아, 남겨질 제자 공동체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을 받았다, 이 말이 완료시제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완료시제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어떤 시점에 그 일이 완료되어 그 효력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을 완료시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기도를 드리시고 있는 이 시점은 아직 십자가도 지지 아니하셨고 당연히 부활하지도 아니하셨고 이 땅에 교회도 탄생하지 않은 그런 시점입니다.

0: 그런데도 완료형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기대하시는 그 일이 확실한 성취에 대한 확신과 제자들과 제자 공동체인 바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이 반드시 깊이 잃고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선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비판받을 만하죠. 그리고 흠이 많고 때때로 세상으로부터 한심한 집단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마침내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 어떻게 영광 받으실까요? 본문 18절 말씀이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성육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신 것과 같이 이제는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몸인 교회를 세상으로 파송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교회는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우리끼리 만족하는 그런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거친 풍랑에 맞서 사투를 벌이고 그 가운데 상처를 입고 피 흘림이 있는 세상 속으로 뛰어드는 구조선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성육신적 선교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0: 아멘. 여러분, 이 짧은 이한 구절 가운데 성육신적 원리의 세 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이웃의 삶 속으로 다가가고 긍휼과 겸손으로 나의 권리와 기득권을 내려놓으며 오래 참음의 사랑을 통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복음의 빛을 비추는 두드러짐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성육신적 선교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의 저서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에서 성육신적 선교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진정한 선교는 성육신적 선교입니다. 그것은 정체성의 상실 없는 동일시를 요구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세계로 들어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독교적 신념이나 가치, 기준을 타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6월에 안양에서 열렸던 프레시 컨퍼런스의 주 강사 중한 분이었던 세계적인 선교 운동가이신 휴 헐터 목사님께서 강의하시는 중에 참 귀한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휴 헐터 목사님은 2살 된 아들을 가진 한번 실패한 자매인 쉐릴이라고 하는 자매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하루에도 수차례씩 발작을 하는 심한 간질을 앓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그 아이의 치료를 이제 감당해야 되고 또 생활고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원래는 이 헐터 목사님이 신학교 교수셨는데 신학교 교수 월급으로는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 교수직도 목사로서의 사역도 다 내려놓고 페인트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으로서의 부르심에 대해서 흔들리고 또 방황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으면 내 삶의 문제들도 다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뭔가 하는 그런 고민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아들의 병은 점점 악화되어 뇌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그 헐터 목사님이 출석하는 그 교회에서 아들의 수술비 마련을 위해서 모금 행사를 해 주었습니다. 헐터 목사님도 너무 감사하니까 자신의 페인트 작업을 쿠폰으로 내놨어요. 그리고 한 성도가 그것을 50불에, 우리로 따지면 7만 원 정도에 그것을 샀습니다. 헐터 목사님은 한 1000불 정도의 낙찰이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0: 너무 작은 금액에 낙찰이 된 것이죠.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라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 사무실을 찾아가 그 성도의 주소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주소를 딱 받는 순간 너무 상처가 됐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부자 동네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소를 가지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찾아가 보았더니 또한번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부자 동네 가운데에서도 집이 으리으리한 대저택이었거든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만나보니까 이 성도가 까다롭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디를 페인트칠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안내를 따라서 둘러보는데, 사실 올 때까지만 해도 자기의 마음 가운데 뭐 50불에 낙찰을 받았으니 하루 정도면 충분하겠지, 내가 크게 마음을 써도 한 3일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작업은 무려 3주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중간에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은 그런 생각이 여러 번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생겨났어요. 그래도 끝까지 그 일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 전화는 그 페인트칠을 해준 집의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구두쇠이고 까다롭기로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그 아들은 누구라도 그 집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면 며칠을 못 견디고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이 헐터 목사님도 얼마 못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더더군다나 고작 50불밖에 안 되는 그 돈을 받고 그긴 기간 동안 작업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라는 사람이 페인트통을 가지고 들어가서 3주 동안 그 일을 다 해내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은 신앙에서 떠나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다시 하고 싶으니 나를 좀 인도해 줄수 있습니까? 라고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이 청년과 함께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그 청년이 자기 친구들을 데려오기 시작했고, 건설 노동자들이 그 성경 읽기에 함께 동참하게 됐고, 또 일용직 노동자들이 함께 동참하게 되고, 거리에 몸 파는 여성들이 함께 동참하게 되고, 그래서 큰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휴월터 목사님은 목사로 부름받았으면 무조건 강단에 서서 말끔한 양복을 입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강의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특별한 몇 사람을 불러 특별한 일을 시키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배관공도 부르시고 상처 입은 사람도 부르시고 평범한 사람도 부르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은 우리의 선교지이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보여주신 다가감, 낮아짐, 그리고 거룩함으로 구별됨, 바로 이것을 통해 성육신적 삶을 삶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이 복음 앞에 마음문을 열게 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늘푸른 초장, 지금까지 금당남부교회 고창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25-1900번 금당남부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기술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드림테크에서 보내드립니다.

0: 건강 찬송, 몸과 마음을 세우는 기능성 이너웨어를 만드는 아로마라이프와 함께했습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여수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16 나라사랑축제를 위한 기도. 오늘은 여수삼일교회 김대진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이 대한민국이라는 조그만 나라에 은혜를 베푸사 이곳의 사람들을 위해 교회와 선교사를 보내시며 복음을 증거케 하셨음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지금 일어난 모든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에 주신 모든 복들과 이 나라에 행하신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복주셨음을 기억하며 이번에 전남동부 지역에 극동방송 70주년을 맞이하여 나라사랑 축제를 하는데 주님 이 일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700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주님이 하신 일들에 관하여 증거하고 보여질 때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며 이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오고 가는 길들이 안전하게 하여 주시며 이 행사의 모든 시종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참석하고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평안과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감동되게 하시며 이 나라에게 허락하신 복을 헤아려 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국교회를 기억하소서. 주여 대한민국을 기억하소서. 우리로 겸손하게 날마다 하나님을 찾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복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할 영광 돌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또한 이 나라를 통하여 세계 곳곳에 당신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16 나라사랑축제가 8월 13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공연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축제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온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8월 12일 수요일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용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늘 은혜가 되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시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갖췄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 용납해 주시는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감격하게 하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찬양의 이유인데요. 나라사랑 축제가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이면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이 펼치는 웅장하고 화려한 무대가 막을 올리게 되는데요. 어린 천사들의 몸짓과 찬양 그리고 감동적인 영상까지 하나의 공연이기에 앞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인데요. 정교하게 기획된 예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만이 높임받으시고 또 영광받으시길 소망하고 기도해봅니다.

0: 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 사부입되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6: 서머 스페셜입니다.
7: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예람 50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그리고 주 예수 기뻐 찬양의 살아계신 주 접속곡으로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이나 감정에 그치는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 독생자의 목숨을 내어주는 가장 구체적이고 또 값비싼 대가를 치른 그런 사랑이죠. 그 사랑이 우리 삶의 환경과 조건을 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라사랑축제 D-1입니다. 전국의 어린이 합창 단원들 오늘 이미 여수에 들어와서 열심히 리허설을 하고 있습니다. 방학도 포기하고 열심히 준비한 무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무대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막바지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내일 700여 명의 어린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실 겁니다. 이들이 한국교회,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미래인데요. 다음 세대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들이 펼쳐갈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 함께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8월 12일 수요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조선이 독립국입니다.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이를 세계 만방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자손 만대에 알려 민족 자존의 올바른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세 곡의 찬양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저 성벽을 향해 내주는 강한 성이요 접속곡으로 함께 하셨는데요.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의 찬양 함께 들으셨고요. 크룩스의 음성으로 구주 예수 의지함이, 그리고 어썸 갓 연주 찬양이었는데요. 킹스 브라스의 연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0: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 성벽을 향해 또 내주는 강한 성이요. 라이브 음반 중에서 띄워드렸는데요. 내일 오시면, 네, 그 현장의 그 감동과 은혜를 더욱 느끼실 수 있습니다. 내일 꼭 현장에서 그 감동과 은혜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교회 이야기 시간입니다. 드라마로 은혜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조선의 어둠을 밝힌 여성들 세 번째 시간으로 하얀 배꽃 피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실게요.
1: FE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조선의 어둠을 밝힌 여성들 제3화 하얀 배꽃 피던 날.
2: 이게 뭐냐고 물었다.
3: 제 이름입니다.
2: 그걸 누가 모르느냐? 이거 지금 누가 썼냐고 묻는 거지 않느냐?
3: 죄송합니다. 악당이 생겼다 해서 한번 가보았는데.
2: 기어코 내 말을 무시했다 이거지.
3: 배우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2: 뭘 잘했다고 또.
4: 아이고 도련님 큰일 납니다요. 지금 소희 말고는 집안에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주인만님이 다 데리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2: 내 이것들을 그냥 다 확 다 그냥 안 따라오고 뭐하냐?
4: 아, 예, 갑니다, 어르신!
2: 그냥 오지 말고, 그 몽둥이! 몽둥이 들고 따라오느라.
4: 예? 몽둥이요?
1: 양반은 하인을 대동하고 기세 등등하게 학당을 찾아간다.
2: 어허, 어디 외국 계집이 글을 가르친다고 이게 무슨 짓거리냐? 응?
4: 도련님, 너무 소리치시면 지난번처럼 기침을 하셔가지고.
2: 그게 테스!
4: 그거 봐요!
2: 지금 다 내 체면이 구겨졌다. 이봐라, 이봐. 뭘 잘했다고 현판까지 걸어놓고. 이런 세상이 말세구나, 말세!
1: 그때 스크린턴 여사가 마당에서 나온다.
5: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2: 소희한테 글자를 가르쳤다는 게 당신이요? 감히 누구 허락도 없이 내 종한테 글을 가르쳐? 어?
5: 네, 제가 가르쳤습니다. 소희는 배우고 싶어 했고 그래서 저는 가르쳐 주었습니다.
2: 뭐? 잘못한 사람이 왜 이렇게 당당해?
4: 그러게요.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봐라! 그쪽 사는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응? 여기서는 잘못하면 매맞는다.
5: 배우려 하는 건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요. 오히려 못 배우게 막는 것이 더 잘못 아닙니까?
4: 도련님,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2: 이 녀석이 정말... 아니, 여자나 종놈이 글을 배워서 어디다 써먹어? 빨래하고 밥하는데 도움이 된단 말이오? 그 시간에 바느질이나 더하면 얼마나 좋아? 너, 예? 너희 녀석, 너도 글 배우고 싶다느니 그딴 소리 하기만 해봐.
4: 아유, 저는 서책 근처만 가도 눈이 막 감겨요. 아이, 근데 이름 석자 어떻게 쓰는지는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2: 뭐야, 이놈, 이제 자유. 아이고, 내 이놈, 이놈들을 그냥 오늘 그냥.
1: 바로 그때 숨을 헐떡이며 언더우드 선교사가 문을 연다.
6: 스크랜턴 여사님. 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1: 신난 얼굴로 들어오던 언더우드는 몽둥이를 들고 서 있는 양반과 눈이 마주친다.
6: 무슨 일이십니까?
2: 아 참, 네 여기 아주 서양 놈들 소굴이구만.
4: 도련님 일단 참으셔요. 아, 저 양반도 키도 크고 힘도 세겠는데.
2: 뭔말? 아이 조용히 하라고.
5: 목사님 기쁜 소식이라니요?
6: 저도 지금 막 듣고 오는 길이에요. 고중패하께서 이 학당에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5: 학당에 이름을요?

0: 근데 고종 폐하께서 학당 설립 취지를 들으시고는 한참 동안 문 밖을 바라보시더니 눈시울까지 붉히셨대요. 그리고 하얀 배꼽 보면서 이화 학당이 어떻겠냐고, 조선 여성들의 아름다움이 저 배꼽처럼 하얗고 순결하게 피어나길 바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1: 이화학당 참 아름다운 뜻이네요.
2: 이거 고종폐하가 허락하신 일이면 도련님이 잘못하신 거란 말이 되는데 이거
3: 1번 중요하네.
0: 조만간 현판을 만들어 보내겠다고 하셨답니다.
1: 목사님 여러모로 애써주셔서 감사해요. 아, 소개가 늦었네요. 이분은 소희의 주인 어른이세요.
0: 아, 그렇군요. 인사가 늦었습니다. 저는 언더우드라고 합니다.
4: 악수를 위해 내민 언더우드의 손을 양반은 얼떨결에 잡는다.
0: 소희가 엄청 똑똑하다고 들었어요. 하나를 가르치면 둘을 깨우친다면서요?
5: 그렇습니까? 아유, 우리 고녀석이 그런 면이 있었나요?
2: 아, 그런 면 많았죠. 뭐 툭하면 진짜요? 하면서 따지는 거 모르셨어요?
5: 뭐?
2: 아니에요. 아무 말안 했어요.
5: 그럼 우리 소희가 고종폐하께서 원하신
2: 이화학당.
5: 그래, 이화학당, 그래. 그럼, 우리 소희, 잘좀 부탁드립니다.
2: 예? 도련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5: 또, 어느 앞에서 뭘 따졌었냐? 저는 오늘 바쁜 일이 있어서, 가자. 얼른 따라오나?
2: 예.
4: 황급히 나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스크랜턴 여사와 언더우드 목사는 흐뭇한 미소를 짓는다.
0: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게 확실하네요.
1: 이렇게 돌봐주시고 계시니,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4: 숨가쁘게 뛰어와 스크랜턴 여사의 품에 안기는 소희. 무언가 말하려 입을 열자마자 울음이 먼저 툭 튀어나온다.
1: 아무래도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빛을 비추시려는 모양이야.
6: 다시는 못 오는 줄 알았어.
1: 소희야, 나도 다시 소희를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기뻐.
4: 함께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두 사람. 창 밖에는 하얀 배꽃이 바람에 잔잔히 흔들리고 있었다.
6: 글자를 배우면서 제가 좀 이상해졌어요. 뭐가 생긴 건지. 예전엔 그냥 시키는 대로만 살았는데 지금은 내 생각이 뭔지 제대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1: 그게 시작이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깨닫는 것.
6: 정말 정말 감사해요. 절 몸종이 아니라 사람으로 대해주셔서.

0: 밤 스크랜튼 여사는 유아학당에서 작은 등불을 켜고 손을 모아 기도한다.
1: 주님, 저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일에 쓰일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나이를 먹고 홀몸이 되어 이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저를 이곳에 오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보게 하시네요. 다시 살아나는 조선의 딸을 통해 저 또한 다시 살아남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들에게 빛이 되려고 했어요. 아닙니다. 이제는 조선의 딸들이 걷는 어둠 속을 함께 걷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0: 조용한 발소리가 들린다. 문이 삐그덕 열리고 중년의 남성과 앳된 여인이 들어온다.
2: 여기가 여자들을 가르치는 학당입니까?
1: 네.
2: 여기는 제 안사람입니다. 아직 나이가 어려 글을 좀 배우면 좋겠다 싶은데.
1: 들어오세요. 기다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둠을 밝히기 위해 매일 새벽 학당의 문을 열었다. 누군가의 첩이었고 몸종이었고 양반가의 자녀인 여성들은 이곳에서 신분과 성별에 상관없이 수업을 받았다. 글자를 배우면 안 된다는 세상의 말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입과 귀와 눈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며 조선의 딸을 위해 교실을 지킨 스크랜튼 여사. 그녀가 켠 등불은 고종 황제가 직접 이름을 내린 이화학당이 되었고 그 이화의 빛은 수천의 딸들에게로 이어졌다. 백꽃처럼 순결한 이들이 말씀 속에서 피어나기 시작했다.

F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조선의 어둠을 밝힌 여성들 제3화 하얀 백꽃 피던 날 출연 유춘희, 이은영, 최웅, 임한권,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였습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0: 700여 명의 어린이들이 만들어내는 자유와 희망의 하모니.
1: 여수 세계섬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극동방송 2026 나라사랑축제.
0: 안녕하십니까. 2026 나라사랑축제 진행을 맡은 극동방송 아나운서 이건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서연입니다. 아름다운 밤바다와 이순신 장군의 기상, 그리고 손양원 목사의 사랑과 순교 정신이 살아 숨쉬는 이곳 여수에서 뜻깊은 축제의 진행을 맡게 되어 깊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0: 그렇습니다. 구한말의 역경과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 6.25 전쟁을 넘어 오늘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다가올 통일 한국의 희망까지 전국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이 펼쳐낼 가슴 벅찬 찬양과 감동의 하모니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1: 네, 맞아요. 미국 카네기홀과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던 그 공연, 이제 곧 전남 동부 지역 성도님들을 찾아갑니다.
0: 내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은혜의 자리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사장 입장은 오후 6시부터 선착순 입장 가능합니다. 일찍 오셔서 7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전하는 깊은 울림과 감동을 온전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1: 2026 나라사랑축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2: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일 드디어 나라사랑축제가 화려한 막을 올리게 됩니다. 관련해서 좀 안내 말씀을 드리면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6시부터 행사장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6시에 행사장이 오픈이 돼요. 그리고 7시에 식전 행사가 시작이 되고요, 7시 반에 본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주변에 매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더운 여름에 좀 물을 드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처에 매점이 없어요. 여러분들 오실

이때 꼭 준비해 오셔야 될게 있는데요. 은혜 받으실 준비 하시고요. 또 감동 받으실 그 마음의 준비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문 활짝 열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 한곡더 들을게요. 참 아름다워라. 함께 하시죠.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오늘 끝 찬양 제이워십의 찬양으로 꽃들도 이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용환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0: 역사 산책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교수 김성천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1: 오늘은 제200강 생명사역운동을 통한 권성수 장종현 총장의 목회와 교육사역 이야기입니다. 총신대 신대원장 사역, 대구 동신교회 성공적 목회로 원로 목사가 되고 미국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턴 학교의 특임 교수이신 권성수 박사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고치는 목회 현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생명사역을 제안합니다. 생명사역의 모델적 스승은 그리스도죠. 그동안 제자 훈련이 열매 맺지 못한 것은 그리스도의 궁휼과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놓치고 성경 말씀 암송 큐티 기술 소그룹 지도만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권성수 목사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생명의 복음과 함께 십자가 지는 사역을 강조합니다. 생명사역은 공동체와 소그룹을 통하여 이루어진데 소위 베스트 정신, 베스트는 첫째는 바이블, 성경을 강의하 엑스포지션, 예. 그 다음에 성령, 스피릿 충만함으로 성도들을 트랜스포메이션, 변화시키는 사역의 이니셜이죠. 개혁주의 생명신학 부르짖는 백석대 설립자 장종현 총장은 백석대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또 하나의 대학이 아니고 오직 말씀에 의하여 사람을 변화시키고 영적 생명을 살리는 기독교 대학이다. 50년 동안 정진합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저서를 통하여 신학은 논리적이고 지성적 체계로 인식되는 학문이 돼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신학의 본질이라고 주장합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인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학문화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 지식 안에 가두고 하나님을 학문으로 정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 순종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주의 생명신학은 새로운 신학의 주장이 아닙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Back to the Bible,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뿌리를 둔 교육주의 신학 회복운동입니다. 첫째는 오직 성경, 둘째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자 대신, 셋째는 오직 믿음의 영생 구원 얻는 믿음, 넷째는 오직 은혜로 구원과 모든 삶의 원천, 다섯째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회복의 가장 중요한 주장점입니다.
0: 라디오 교회사 산책. 이 시간 백석대학교 교수 김성천 목사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0: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입니다.
1: 1분 찬송.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는 도진 ENG가 함께합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1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순천 수정교회 송재선 목사님께서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진정한 예배자가 됩시다. 그 두 번째 시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됩시다.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지난주일부터 진정한 예배자가 됩시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그런 피조물은 없습니다. 그분이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기에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배를 받으시기에,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배를 받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그 목적이, 그 이유가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사람, 바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곧 이때라. 지금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바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찾으시고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기 위하여 찾으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 우리가 다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려고,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셨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요하여 쥐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찬양대만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려야 하고, 바로 이 찬송이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쥐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목적대로 쓰임 받을 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목적으로 창조했는데 목적으로 쓰임받지 않는다면, 또 사용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에 폐기 처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사용하시려고 하는 대로,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권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시편 150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모든 말씀 가운데 마지막 절인데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살아 숨쉬고 있는 자들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예, 찬양할지어다. 경배할지어다. 예배할지어다. 할렐루야 라고.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그렇게 택하신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도록 그렇게 택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하고 맙.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맙. 지으신 목적대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니까 결과가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택하셔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명령하시는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숨쉬고 있는 자들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 예배하라, 여호와를 경배하라로 명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유다처럼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사탄의 포로, 마귀의 포로, 세상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 예배는 우리가 순종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또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예배 드리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으로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우리 영으로 예배 드려야 하고, 할렐루야, 우리 예배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하고, 또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가운데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음 자세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로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도 사모하고 또 모든 예배를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영,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가운데 임재 속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다 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난주일부터 이어서 나누는 말씀이, 우리가 예배를 본다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예배를 통해 본다는 것입니다. 뭘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우리가 은혜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매주일마다 나와서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것이 큰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일에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첫 번째가, 이제 진정한 예배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갈 그 때가 우시아 왕이 죽던 때에라고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시아 왕이 죽던 그 배경에 대해서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16세 왕이 되었던 우시아가 52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는데, 경제가 부흥되어지고 아주 국방이 튼튼해지고 나라가 잘 살, 우상을 막 타파시키는 그런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왕이 어느 순간에 좀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해보고 싶었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만은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일마저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신하들을 데리고 성소로 들어간 것입니다. 분향단에서 분향을 하는 그 분향단 분향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아사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와서 왕으로 하여금 왕이 쓰여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막아섰습니다. 근데 우시아가 그 자리에서 막 분을 내어 화를 내었습니다. 그 순간 그 우시아 이마에 나병이 생겨나게 되고, 그 성소에서 쫓겨나서 별궁에 갇혀서 죽는 날까지 별궁에 갇혀 있다가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늘 두려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또 교회 일을 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어떤 경우에라도 화를 내서는 안 되겠구나, 분을 내어서는 안 되겠구나,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면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내 이마에 나병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도 나병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 광경을 보았던 이사야가 나라를 위해서 걱정이 되어지고, 사실은 그 이사야와 우시아는 사촌간입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런 광경을 보았던 그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첫 번째 보았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보좌에서 흘러내리는 그 옷들이 이제 온 성전 안에 가득한, 옷자락이 성전 안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했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거 말씀드린 대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가 두 번째 경험했던 부분은 진정한 예배자, 이사야가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진 것은 그 스랍들과 함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드린다라고 얘기를 표현합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달란트를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물질 가운데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고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정성을 다해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드릴지니라 라고요. 그 진리 속에 우리 진정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전에 사용을 했습니다. 진리 가운데 우리가 정성을 다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이고 오늘 또 진정한 세 번째 그 이사야가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면서 사제의 은총을 받은 자임을 또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5절로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을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순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죄 가운데 자신의 입술이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실은 그 많은 죄 가운데 생각으로 지은 죄도 있지만 우리 입술로 지은 죄가 참 큽니다. 그 입술로 살인을 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사야는 스스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였습니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스랍 중에 스랍은 천사입니다. 스랍 중에 천사가 핀숯이라고 해서 그 숯불 그 숯불을 가져다가 핀숯을 가져다가 그걸 가져와서 그 스랍 천사가 가져와서 그 이사야 입에다가 댄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뜨거웠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숯불이든 핀숯이라면 이 스랍 천사가 와가지고 그러면서 천사가 선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입이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 받았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입술이 부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 우리 교회 안에 늘 훈련하는 얘기 가운데 비비불보 원판하지 말자. 비판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자. 비비불보 원판. 그런 훈련을 얼마나 많이 합니다. 그래도 또 돌아서면 우리가 비비불보 원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을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죄사함을 통해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는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 주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홍 같은 죄가 있고 진홍 같은 붉은 죄가 있을지라도 주님은 눈과 같이 희게 하신다. 양털같이 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기에 오늘 은혜 받은 자임을, 하나님의 은총 받은 자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진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세요.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그 죄과를 멀리해버리시고 아주 깊은 바다에 던져 넣어버리신 하나님은 기억지도 아니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상함을 다 입으셨습니다.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찔리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찔림을 당하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주님께 다 전가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쥐고 있는 이 모든 죄악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내 마음대로 행하였던 그 모든 그 죄악들을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오늘 그 예수님께 그에게 담당시켰다. 죄악 전가시켜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사죄함을, 죄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 예배드릴 때마다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길 바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길 바람,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시길 바람,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매일 그러잖아요. 우리 매일 샤워를 하잖아요. 샤워해서 몸을 깨끗하게 하지만 뭐 일주일이나 2주일이나 한 달 만에 목욕탕 가면 때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아, 때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하며 살아도 또 주일날 말씀 듣고 우리가 또 회개하면 또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가득 차 있는, 근데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오늘 용서를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너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너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사야가 경험한 진정한 예배는 그 부르심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그 이사야가 그 놀라운 경험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은혜 받고 제3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고 하시는 안타까운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때 그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힌데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힌데니.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고 해서 하나님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저 너무 바쁜 일이 많습니다. 저는 나중에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나중에 사용되면 안 될까요?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 능력도 많은데

0: 그 사람 먼저 보내주십시오. 뭐 그렇게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힌데니. 힌데니 그 히브리어 단어이지만 그 소리를 듣다 보면 힘내라 그런 소리로 들린 것 같습니다. 힘내라. 힘내서 바로 너가 갔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기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우리가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려고 할 때 우리가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쓰임받도록 순종해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늘 매일매일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봅니다. 전에 지금은 뭐 이제 그런 시골의 제도가 없습니다만은 옛날 그 시골에서 농사 일을 할 때 그 머슴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잘 아마 여러분들은 모르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시골에 그 머슴들이 이제 동네 그 함께 자는 그 방이 있습니다. 거기서 잠을 자다가 이제 새벽이 되어지면 그 주인 방 앞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 주인한테 물어봅니다. 주인님, 오늘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오늘은 이러이런 일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아침 일찍 아침 먹기 전에 가서 많은 일들을 하고 또 돌아오고 근데 그 일을 매일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머슴의 마음으로 새벽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할 때 주님 오늘도 제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보내주십시오. 힘내니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보내시길 원하십니다. 다시 참된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로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다시 흩어진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을 다시 가정으로 보내시길 원합니다. 직장으로 보냈습니다. 사업장으로 보냈습니다. 누가 나의 복음을 전할까? 누가 나의 사랑을 전할까? 누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가르치고 수고할까? 누가 나가서 선교할까? 힘드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오늘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참된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로 예배 시간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찬양과 경배를 우리 온 마음을 다해 드려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사제의 은총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고 할 때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사용해 주십시오. 선교하는 선교 일꾼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교회 합병을 위하여서 평화를 심는 일꾼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이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순천수정교회 송재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722-9561번 061-722-9561 순천수정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700여 명의 어린이들이 만들어내는 자유와 희망의 하모니.
1: 여수 세계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극동방송 2026 나라사랑축제.
0: 안녕하십니까. 2026 나라사랑축제 진행을 맡은 극동방송 아나운서 이건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서연입니다. 아름다운 밤바다와 이순신 장군.

0: 의 기상 그리고 손양원 목사의 사랑과 순교 정신이 살아 숨쉬는 이곳 여수에서 뜻깊은 축제의 진행을 맡게 되어 깊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 그렇습니다. 구한말의 역경과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 6.25 전쟁을 넘어 오늘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다가올 통일 한국의 희망까지 전국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700여 명이 펼쳐낼 가슴 벅찬 찬양과 감동의 하모니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0: 네, 맞아요. 미국 카네기홀과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던 그 공연, 이제 곧 전남 동부 지역 성도님들을 찾아갑니다.
1: 내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은혜의 자리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사장 입장은 오후 6시부터 선착순 입장 가능합니다. 일찍 오셔서 7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전하는 깊은 울림과 감동을 온전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0: 2026 나라사랑 축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3: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의 노래 나윤정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외면당하는 목소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 반복되는 실망 속에서 분노와 무력감을 안고 살아가는데요. 이러한 시대적 아픔 앞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니? 라는 공감이 필요한데요. 성경은 감정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는 신뢰에서 믿음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감정을 가감없이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사오니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도다. 시인처럼 믿음은 그 감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데서 시작됩니다. 울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것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 진정한 공감의 영성이며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위로하고 경청하는 교회, 다 해결해 줄 순 없어도 함께 아파하고 울어주는 교회, 해답을 찾기보다 존재 자체로 동행하는 자리에서 위로와 평안이 시작됩니다. 세상의 아픔 앞에서 교회가 아픔을 공감하며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 속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교회,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썸머 스페셜로 진행되는 극동방송 평안의 노래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더 이상 자기 기쁨만 기뻐하지 않고 자기 눈물만 아파하지 않습니다. 홀로 빛나기보다 함께 살아내는 은혜를 알죠. 그의 심장은 타인의 웃음을 자기의 웃음으로 받고 타인의 눈물을 자기의 가슴으로 끌어안게 됩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며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며 낮은 데로 내려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배울 수 있는 하늘의 성품이며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일 때 나타나는 구속의 향기입니다.

위로는 남의 슬픔을 덜어주기 위해 하는 따뜻한 말이나 행동을 말하는데요. 참된 위로는 슬픔을 공감하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공감은 T나 F 같은 성격 유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열매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울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눈물을 아는 사람이며 누군가와 함께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부활의 기쁨을 맛본 사람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은 가까이 가서 아픔의 무게를 나누라는 것인데요. 멀리에서 손을 흔드는 정도의 위로가 아니라 곁에 앉아 묵묵히 안아주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이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의 설명보다 따뜻한 행동입니다. 나도 너만큼 아프다는 눈빛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처음에는 제 가운데 앉은 욥의 슬픔이 너무 커서 차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은 사랑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 시작하자 위로는 칼날처럼 날카로워졌고 판단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을 아시면서도 마리아와 마르다 앞에서 우셨던 예수님의 눈물은 그분이 단지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를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지금까지 평안의 노래 나인정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나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파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1: 저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몸들이 선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극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뒤에 레시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온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한국 사회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들 건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2: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드라마 바이블 듣는 성경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드라마 바이블 예레미야 제10장
1: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2: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뺀 나무여 기슬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못과 장두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1: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2: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1: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에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초성자여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0: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면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량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1: 제 11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2: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0: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2: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0: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2: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재물 고기로 네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네가 기뻐하겠느냐.
0: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0: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1: 보라, 내가 그들을 보라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니 곧 그들을 보랄 해이라.
2: 제12장.
0: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나를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1: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네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네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네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한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으리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호사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으미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0: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 제13장.

0: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1: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0: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0: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1: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0: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1: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0: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 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네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의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1: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검불같이 흩트리로다.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2: 제14장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0: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괴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0: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에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1: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0: 예,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1: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난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0: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 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 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에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폐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0: 700여 명의 어린이들이 만들어내는 자유와 희망의 하모니.
1: 여수 세계섬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극동방송 2026 나라사랑축제.
0: 안녕하십니까. 2026 나라사랑축제 진행을 맡은 극동방송 아나운서 이건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서연입니다. 아름다운 밤바다와 이순신 장군의 기상, 그리고 손양원 목사의 사랑과 순교 정신이 살아 숨쉬는 이곳 여수에서 뜻깊은 축제의 진행을 맡게 되어 깊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0: 그렇습니다. 구한말의 역경과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 6.25 전쟁을 넘어 오늘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다가올 통일 한국의 희망까지 전국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이 펼쳐낼 가슴 벅찬 찬양과 감동의 하모니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1: 네, 맞아요. 미국 카네기홀과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던 그 공연. 이제 곧 전남 동부 지역 성도님들을 찾아갑니다.
0: 내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은혜의 자리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사장 입장은 오후 6시부터 선착순 입장 가능합니다. 일찍 오셔서 7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전하는 깊은 울림과 감동을 온전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1: 2026 나라사랑축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오늘 이밤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your hands and praise him now.

오늘 첫 곡은 히즈기야 워커가 부른 Every Praise 앨범 에디트 버전 듣고 왔습니다. 수요일 밤 인사드려요. Evening Praise 진행을 맡은 조시현입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The people I formed for myself, that they may proclaim my praise. Amen.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 가득 안고 찾아온 Evening Praise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ing Praise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앱을 통해 사연 보내주셔도 됩니다. 찬양 들려드립니다. 극동방송 가스펠싱어 복음성가 경연대회 25회 팀 부문 대상과 PD상을 받은 제이스의 찬양하리 함께 찬양하고요. 마커스 워십의 찬양 찬양의 이유 이어드립니다.

에어컨보다 더 시원한 건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람들 북적이는 바다 대신 찬양 속 주님과 단둘이 있는 여름. 이건 나만 알고 싶은 은혜의 플레이리스트. 지금부터 마음까지 맑아지는 서머 스페셜. 여기 극동방송이에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의 이유, 그리고 제이스의 찬양하리 두곡 올려드렸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The people I formed for myself, that they may proclaim my praise.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왕 되신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브랜든 레이크의 영어 찬양입니다. Praise you anywhere.

아멘. Brandon Lake의 Praise You Anywhere 함께 들었습니다. Evening Praise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Matt Redman의 10,000 Reasons 찬양의 이유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제작진에게 저는 조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0: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이 골리앗에 맞서 싸우겠다는 다윗의 도전, 이것은 결코 충동이나 만용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과의 결투는 이스라엘 운명을 결정하는 싸움이었는데요.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것은 무모한 것이지만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능멸하는 골리앗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 역사에 오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용감하게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듯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제압하고 이스라엘에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믿음이라는 물맷돌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받도록 우리도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야겠습니다. 또 세상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란 물맷돌을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신 우리 애청자분들 많은 찬양으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출발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세 곡의 찬양 이어 들으시면서 출발했습니다. 강용기의 주의 음성을 이정미의 보이지 않아도 들으시고요. 임성규의 오신실하신 주 찬송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자, 믿음의 물맷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극동방송 애청자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이내 삶의 노래로 함께하고 계시는지 오늘도 문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들, 함께 나누고픈 이야기들, 이곳으로 생각날 때마다 보내주세요.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열려 있습니다. 8281번님께서 기도 제목 주셨어요. 오른손 새끼 손가락 골절로 수술 후한 달이 지났는데 더 크게 안 다치게 해주신 것. 왼손은 자유롭게 쓸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뼈도 잘 붙고 관절도 부드럽게 잘쓸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멘. 아, 먼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8281번님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찬양 들으며 기도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8281번님 뼈도 잘 붙게 해주시고 또 지금도 병생에 계신 모든 분들도 이 기도가 그대로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찬양도 신청해 주셨는데요. 지금 바로 함께 듣겠습니다.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크리스 라이스의 영어 찬송, 내 평생에 가는 길, 그리고 마커스의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눴습니다. 지금이라는 이 순간,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믿음을 굳건히 하는 시간, 찬양이 넘치는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 세곡 이어 듣고 오셨습니다. 웨이홈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리고 제가 부른 찬양인데요. 다음 세대여 일어나라 라는 찬양, 또 극동방송 PD님이 직접 만드신 찬양이세요. 아, 귀한 찬양, 또 전국에 흘러퍼져서 다음 세대가 진정 일어나는 찬양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홀림팩트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송도 함께 듣고 오셨어요. 자, 새 찬양과 다양한 찬양들이 가득한 내 삶의 노래로 계속해서 듣고 싶은 찬양들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고요. 3075번님께서 샬롬 축복합니다라고 인사 나눠주셨고요. 그리고 9826번님도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찬양, 본향이란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고유정이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송승현이 찬양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청사진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 들으시고요. 오늘도 풍성하고 다양한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또 세상을 향해 이 믿음이라는 물맷돌을 잘 던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사랑의 주님, 감격의 주님 함께 찬양했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양한 찬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아인슈타인 회고록에 따르면 아인슈타인의 결혼식에 갔던 한 친구가 대기실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자기 결혼식 날에도 아인슈타인이 짬을 내서 냅킨에다가 방정식을 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시간은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지고 모두에게 똑같이 유한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주님을 우리 시간에 최우선으로 놓고 있다면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만나는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는 우리가 될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보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더욱더 많이 내어드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90편 함께합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지혜의 말씀 시편 90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61장 3절 말씀입니다. 슬퍼하는 사람에게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기쁨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한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마음이 무거운 분이 계시다면 그 무거움을 대신 가져가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게이들 보컬 밴드의 Hear My Song, Lord 들으셨습니다. 살다 보면 마음이 무너지는 날이 있습니다. 애쓴 만큼 되지도 않고 믿었던 것이 흔들려서 혹은 그냥 이유 없이 마음이 푹 가라앉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읽어드렸던 이사야 말씀은 바로 그런 사람을 향한 약속이 아닐까 싶습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죄를 대신할 화관을 씌워주시겠다는 것. 여기서 죄는 그 시절에 큰 슬픔이나 절망을 겪은 사람이 그 마음의 표시로 머리에 뒤집어 쓰던 것이 바로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 자체를 못본척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 자리에 직접 손을 대어 아름다운 것, 그 화관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 그 자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밤그 약속의 마음을 기대어 봅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텐트 메이커스의 예수의 십자가, Here Around Worship의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들, 김도연의 주 없이 살수 없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아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Come on Gathering의 Surely Worthy, Elevation Worship과 Brandon Lake가 함께한 Graves into Gardens, 그리고 Better Music이 부른 No Longer Slaves까지 전해드렸습니다. 3289번님께서 김도연 찬양사역자님 반갑습니다. 경주에서 출석합니다. 라고 청년부 수련회는 8월 14일부터 15일까지 청도로 갈 예정입니다. 그러시면서 신청곡 나의 가는 길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아 이제 수련회 기간이네요. 수련회 가본 지가 참 오래돼가지고 아 이맘때 정말 그 저 때는요. 그러니까 나 때라고 하죠. 저 있을 때는 요즘 어떻게 수련회를 다니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제가 이제 있던 교회의 근교에 있는 작은 지방교회에 가서 거기서 뭐 수련회를 열었던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뚝방길에서 예, 이런 거 저런 거 뭐 옥수수도 먹고 특별히 이제 수련회 기간이 되면 카레가 빠지지 않죠? 예, 카레를 먹으려면 또 요절도 외워야 됐던 요즘은 어떤가 모르겠는데 아 수련회 갑자기 수련회 가고 싶다는 생각이 껴지지도 않겠지만 예, 갑자기 드는 그런 밤입니다.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한웅재의 의의 나무, 이길승의 부르신다, 강명식의 기뻐하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성룡의 아홉 가지 열매 테마로 별그대 서머 스페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성룡의 아홉 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향한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웃을 향한 열매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그리고 자신을 향한 열매는 충성과 온유, 절제입니다. 이번 주에는 온유와 절제 테마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마지막 절제. 이거는 자신의 욕망, 감정, 행동을 성령의 뜻대로 다스리고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네, 믿음의 고백되리라 크룩스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강찬의 승리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서윤영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문자 샵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샵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절제가 저는 정말 이 성령의 열매 중에서 끝판왕인 것 같아요. 정말 가장 갖고 싶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뭐 절제가 여러 분야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잖아요. 자신의 욕망, 감정, 행동을 성령의 뜻대로 다스리고 통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뭐 쉽게 생각하면 다이어트를 한다고 치면은 그 음식을 절제해야 되는데, 생각처럼 마음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승리라는

목표가 있다면 내 마음의 감정도 행동도 욕망도 성령의 뜻대로 다스리고 통치해 주시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간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절제란 육체적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으로 성령님을 떠나서는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그리고 절제는요, 영적 지도자들이 추구해야 할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디에서 어느 팀에서 브레이크를 밟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실 이 현장에서 있다 보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욕망이 있고 욕심도 있습니다.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것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성령님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제 삶을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머 스페셜 6주간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나눴고요. 이번 주간 마지막 8

열 번째 온유와 절제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브레이크가 없는 것 같은 삶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육체적 충동을 억제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넉넉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레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나의 삶을 성령님께서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욕심도 마음도 행동도 주 안에서 절제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안입니다. 좋은 생각이 행복을 리메이크한다고 조성원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가끔 씻는 것이 귀찮을 때가 있지만 단수가 되어 씻지 못했던 기억을 떠올리면 행복해집니다. 신발이 다 닳았다는 것은 그만큼 건강하게 활동했다는 증거이고 무거운 짐을 들게 되는 것도 튼튼한 두 손을 가지고 있게 가능한 것이잖아요. 우리의 순간의 생각, 감사와 기쁨이 삶을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범사에 감사함으로 행복의 문을 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브라운 월십의 어저께나 오늘이나 루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테리언의 테스티모니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범키의 공감하시네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찬양은 메리 메리의 What a Friend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한스 밴드의 주님 오세요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인피니트 밴드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피아 월십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들려드릴게요.

지내.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시시 와이넌스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조응성의 예수 나를 사랑하시네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크룩스의 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을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한경미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조나단 버틀러의 몰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더위가 한층 꺾인 것 같으면서도 여름은 여름이죠. 우리가 인생길에서 행복한 날과 또 불행하다 느끼는 날을 봤을 때 어떤 날이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드세요? 감사가 넘치기보다는 사실은 불평을 더 많이 하게 되는 내 연약한 모습을 여러분 더 많이 발견하실 겁니다. 계획했던 대로 어떤 일도 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나만 왠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고 그래서 원망이 나도 모르게 새어나올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음에 내게 원하시는 것은 불평불만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라는 사실을요. 내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으로 내 맘이 낙심되며 함께 하셨어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실은 기대했던 것보다 적게 가진 것 같고 나만 뭔가 부족한 것 같으면 감사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감사를 하기를 그리고 기대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동안에 베풀어주셨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다 보면 지금이 내가 고난 중에 있고 어떤 장애물을 만난 것 같고 어렵더라도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또 베푸실 더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거든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모두 기대하고 또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 채널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의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더불어서 외부의 정보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코너들 준비하고 있는데요. 남북한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너와 나의 어울림 준비하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남북한의 자세한 우리 한반도의 날씨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찬양과 또 코너들 함께 하시는 동안에 여러분의 복음 통일을 위한 귀한 마음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고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무료 문자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꼭 함께해 주십시오.

0: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남북 간 청년들의 마음과 생각을 모아서 통일을 염원합니다.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자, 오늘도 귀한 이야기 나눠주실 남북한 2030 청년 여러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우리 각자 인사와 소개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행복입니다.
4: 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5: 안녕하세요. 감자입니다.
6: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온 순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따라 순이님이 되게 부드럽게 얘기를 해, 인사를. 안녕하세요. 그래서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깊이 있게 나눠볼까요? 오늘의 주제 살펴봅니다.
7: 여러분은 우리나라가 지금 평화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말하는 평화, 진정한 평화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전쟁이 휴전 상태인 국가입니다.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쟁도 끝나야 되고 이 한반도 내에 긴장이 없어야 하는 상태일 텐데요. 하지만 북한과 대립과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지금의 일상이 평온하다고 해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선 안 되겠습니다. 남북한 사이의 평화를 이루는 방법,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논의해보고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오늘의 주제는 평화라는 되게 따뜻한 단어인데 무거운 중요한 단어예요. 네. 과연 남북한의 평화는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우리가 평화로운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6: 어렵죠.
0: 어려워요? 솔직히, 지금은 아닌 것 같으세요?
6: 솔직히 그 어느 때보다 긴장 상태인 것 같고. 네. 근데 지금 남한의 2030 세대들은 평화롭다고 여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평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언제 도발당할지 모를 그런 위험 속에서 있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불안해요.
0: 사실은 우리는 분단 지금 80년을 지내오고 이게 일상이 돼버려서 별로 불안함 없이 살아가지만 해외에서는 한반도를 볼 때마다 항상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거든요. 네.
8: 맞아요. 제가 이스라엘에 그냥 자유여행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가 가장 불안할 텐데 저는 이스라엘이 너무 불안했어요. 그렇죠. 너무 웃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평화롭다 지냈었는데 그곳에

0: 나니까 다시 한번 우리나라 전쟁 휴전이라는 게 갑자기 몸에서 이제 갑자기 딱 체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을 때 오히려 더 긴장 상태로 돌아왔었던 기억이. 그러니까
1: 진정한
0: 있어요.
1: 우리는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얘기시고요.
2: 저는 사실 불안에 떨던 한 청년인데요. 아무래도 분단 선에 가장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다 보니까 친구들끼리 그냥 농담 삼아 얘기해요. 야, 이러다가 진짜 우리가 제일 먼저 죽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1: 그렇죠.
2: 그런데 그런 농담이 그냥 웃어 넘기는 일이지만 그 속에 정말 큰 불안함이 있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2: 저도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거나 갑자기 막 군인 장병분들이 막 대대적으로 훈련을 위해 이동을 하거나 그럴 때마다 아 맞다 우리 분단국까지 좀 무섭다 두렵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3: 네. 정말 감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큰 소리가 울린다거나 사이렌 소리가 울렸을 때 저도 한 번씩 이러다가 정말 전쟁이 나는 건 아닌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2: 네.
1: 아무래도 우리는 무의식 같은 하지만 긴장 속에서 살아가면서 평화로운 상태인 듯 살아가는 거지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4: 그렇죠. 근데 뭐 우리만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북한에 있을 때 맨날 뭐 훈련하고 맨날 뭐 그런 전쟁 긴장 속에 살아갔었는데 그 북한이 지금 핵을 가지고 있으면 평화로울 거다. 요즘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은 저로서는 그때 당시 우리는 그랬거든요. 아, 이 시기만 버티면 우리는 평화로운 세상이 올 거다. 근데 지금 그 세상은 안 오고 점점 더 긴장 상태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한 청년들은 여태까지 그냥 전쟁이 없는 그 시간을 겪어오다 보니까 평화롭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뼛속 깊이 그런 긴장이 내재되어 있는 상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1: 맞아요. 그리고 특별히 전쟁을 겪으신 어르신 세대들은 아직 살아계신 분들은 그때의 기억들, 그때의 그 참혹함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누구 하나 나는 진정하게 평화를 누리고 있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평화를 과연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4: 그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않을까. 서로가 맨날 여기서 총을 든다고 우리도 총을 들고 같이 겨누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대화에 협력을 해서 평화를 위해서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0: 저도 평화 이런 생각 많이 해봤는데 사실 우리가 또 평화라는 그 단어를 굉장히 너무 각자가 또 의미를 다르게 생각한다라는 거를 또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정말 평화일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언제나 위협 속에 있고 또 진정한 평화는 사실 이 땅에서 완전한 평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우리가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그래도 평화를 계속 모색을 하잖아요. 결국에는 이렇게 많은 통일을 주장하지만 복음 통일밖에 정답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평화로울 수 있거든요.
1: 진정한 평화가 뭔지는 알죠.
0: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다른 정말 생뚱맞은 일인 게 아니라 그게 정말로 평화에 다가가는 그렇게 해서 통일이 될 수 있는 그 시작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실제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2: 맞아요.
1: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또 목회자들과 성도들도 아 그렇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또 그들의 복음 영원 구원도 마찬가지지만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네. 평화는 한 번에 뚝 하고 생기는 게 아니라 작은 변화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대화를 할 수 있게 자꾸 자주 만나고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3: 지금 우리가 겉으로 보면 아직은 전쟁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평화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총성이 없는 상태일 뿐 우리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불안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한 평화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자주 만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작은 협력에서부터 이 대화가 이끌어진다고 생각해요. 스포츠 경기라든지 다양한 문화 행사, 뭐 이산가족 만남 이런 경제적인 협력 이런 부분을 통해서 꼭 정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만나고 접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자꾸 만들어진다면 이 반복

0: 다른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말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만의 어떤 문화를 접하게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또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문화적인 부분으로도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또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 더 우리가 평화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1: 네, 북한이 말하는 평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아무래도 북한은 핵이나 그런 관련 무기들을 가지고 있어야 본인들의 평화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평화를 사전적 의미로 찾아봤는데 전쟁,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이 평온함 또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 남에서 말하는 평화는 피흘림이 없이 정말 서로의 일체의 갈등이 없이 해결이 돼야 하는 게 평화인 거잖아요. 그래서 북이 말하는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뭔가 핵을 가져야 하고 이런 건 결국에는 누군가는 아픔이 있고 누군가는 피해가 보는 그런 맞아요. 부정적 상황들이 결국 생기기 때문에 남은 그런 북의 평화를 좀 막기 위해서 계속적인 설득이 필요할 것 같고 북은 그런 남의 설득에 조금만 더 마음과 귀를 열어서 조금 수용하는 자세를 가진다면 언젠가 평화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저는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북한의 주민분들의 생각은 사실 어떤지 북한의 주민들도 진짜 싸워서 평화를 쟁취하기 원하는지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3: 북한에서 살아본 경험상 그때는 솔직히 그랬어요. 싸워서 이겨야만이 평화가 온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솔직히 싸운다고 다 평화가 오진 않잖아요.
2: 그렇죠.
3: 우리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침략국이라 해서 희생자가 안 났어요. 그 다 뭐 어디나 다 희생자가 나고 어디나 파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는 서로가 노력하고 서로가 대화하고 어떻게 하면 피를 안 흘리고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핵무기를 쓴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잘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2: 맞아요. 네.
3: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 최대한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4: 네. 전 지금 순이님 얘기 듣고 보니까 지금 가장 평화가 없는 사람이 김정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3: 맞아요.
4: 가장 평화가 없고 가장 괴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더 핵을 가지고
2: 불안함과
3: 불안함을 표출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걸 숨기기 위해서 지금 핵을 가지고 시위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다고 해서 이 지구를 깨버린다고 해서 뭐 혼자서 잘 살 것도 아니고
2: 다 공멸하는 거예요. 네.
3: 맞아요. 다 같이 죽는 거잖아요.
2: 네, 사실 이 평화라는 것은 어느 한쪽이 노력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누구는 무기를 갖고서 누구는 대화만을 갖고서 할 수 있는 것은 가질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3: 맞아요.
2: 여러 가지 긴장을 관리하는 법, 외교적인 노력 그리고 서로 간의 신뢰도 필요하고 대화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3: 제일 중요하죠.
2: 우리는 크리스천이니까 당연히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의 사람들도 이거는 인간이 이룰 수 있는 평화가 아니구나. 결국에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신만이 진정한 이 땅에 평화를 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3: 맞아요.
2: 그러기 위해서는 곳곳에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노력이 참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3: 네, 맞아요. 기도로 노력을 해야죠.
2: 네.
0: 우리가 평화를 말한다면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상처를 더 만드는 길이 아니고 상처를 고치고 듣고 이해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 네. 네. 우리 평화를 이뤄가는 길은 참 험난할 거예요.
3: 맞아요.
2: 근데 그 험난한 가운데 누구 하나 피 흘리거나 희생을 당해서 얻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모두가 웃으면서 함께 맞이할 수 있는 평화.
3: 네.
2: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 또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다 같이 노력하는 그런 시간들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너와 나의 어울림 조금은 무겁고 어려운 주제지만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귀한 시간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우리 남북한 2039 청년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지금까지
3: 너와 나

북녘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히로시마 원폭 추도사에서 비핵 3원칙을 앞으로도 유지하겠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원칙 수정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값싼 중국산에 밀려 국내 생산이 끊겼던 국산 에스컬레이터가 10년 만에 부활해 미국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식품 매출에서 온라인 비중이 50.5%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오프라인 매출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선일보는 기후변화로 높은 파도가 잦아지면서 우리나라 연안의 절반 가까이가 침식 우려 또는 심각 단계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보도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무더위 쉼터 이용이 여의치 않은 일부 어르신들이 인천국제공항을 새로운 피서지로 찾고 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중국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송금 단속을 강화하면서 국경지역 송금 브로커들의 수수료가 송금액의 50% 이상으로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당국이 환율 안정을 위해 개인 환전상 단속을 강화했지만 장마당에서는 상인과 손님이 외화를 직접 주고받는 거래가 확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건강을 간편하게 챙기려는 젊은 층과 고령층의 수요가 함께 늘면서 국내 단백질 식품 시장이 올해 8천억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조선일보가 보도합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히로시마 원폭 투하 81년 추도사에서 비핵 3원칙을 언급하면서 역대 총리들과 미묘하게 다른 표현을 사용해 원칙 수정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1967년부터 핵무기를 갖지 않고 만들지 않고 반입하지 않겠다는 비핵 3원칙을 국가의 기본 원칙으로 삼아왔습니다. 역대 총리들은 히로시마에서 이 원칙을 앞으로도 견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추도사에서 비핵 3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며 현재 상태를 설명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전부터 새 원칙 가운데 미국의 핵무기를 일본에 들여오지 않는다는 반입 금지 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는데요. 최근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도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서 핵 문제를 포함한 모든 정책을 금기 없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추도식 이후 기자회견에서 비핵 3원칙 수정 여부를 예단해 말하지 않겠다면서 현재 이를 정책 방침으로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값싼 중국산에 밀려 국내 생산이 중단됐던 국산 에스컬레이터가 10년 만에 다시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미국 시장 진출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에스컬레이터 산업은 2000년대 들어 저가 중국산과의 경쟁에서 밀렸고 2014년 현대 엘리베이터마저 국내 생산을 중단하면서 사실상 명맥이 끊겼습니다. 이후 중소업체들이 중국산 제품을 들여와 설치했지만 고장이 나면 적합한 부품을 구하기

이 어려워 안전 문제도 제기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현대 엘리베이터에서 서비스와 중소기업들이 지난 2024년 경남 거창에 설립한 K에스컬레이터가 지난해 첫 제품 납품을 시작해 45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최근에는 승강기 안전공단의 모델 인증을 받아 높이 21m 이하의 에스컬레이터를 국내에서 제작할 수 있는 자격도 갖췄는데요. 국내에서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설치된 쇼핑센터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의 교체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경기 침체로 공공 분야 교체 물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저렴한 중국산과의 가격 경쟁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10년에 걸친 산업 공백으로 숙련 기술자가 부족한 가운데 회사는 미국 시장을 새로운 돌파구로 삼아 북미 수출에 필요한 인증 취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으로 중국 업체들의 미국 시장 진입이 어려워진 상황이 한국 제조업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식품 유통 시장에서 온라인 매출 비중이 처음으로 오프라인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부의 유통업체 매출 동향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전체 식품 매출 가운데 온라인 비중은 50.5%로 오프라인은 49.5%를 앞섰습니다. 온라인 식품 매출 비중은 2021년 31.7%에서 5년 만에 절반을 넘어섰고 같은 기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편의점 등 오프라인 업체의 비중은 68.3%에서 49.5%로 18.8%포인트 줄었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온라인 장보기가 일상적인 소비 방식으로 자리 잡은 데다 신선식품까지 온라인 구매가 확대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지난해에는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홈플러스의 영업 위축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통업계에서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월 2회 의무 휴업 등 기존 규제가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유통환경에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식품 장보기까지 온라인 매출이 절반을 넘어서면서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경쟁력 확보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높은 파도가 잦아지면서 우리나라 연안의 절반 가까이가 침식 우려 또는 심각 단계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연안 침식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조사 대상 연안 225곳 가운데 100곳, 44.4%가 실제 모래 유실이 많은 C등급 우려 또는 D등급 심각으로 분류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충남 70.6%, 전북 66.7%, 전남 58.6%, 경북 4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연안 침식이 심해진 배경으로는 기후 변화에 따른 해수면 온도 상승에 꼽힙니다. 바닷물이 뜨거워지면 높은 파도가 발생하기 쉬워지고 파도가 백사장을 반복해서 때리면서 모래를 바다로 끌고 가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겨울철 깎였던 백사장에 봄과 가을 다시 모래가 쌓이며 회복됐지만 최근에는 침식 속도가 회복 속도를 앞지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백사장은 파도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자연 방파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래가 사라지면 태풍이나 폭풍우 때 해안도로나 주택가의 피해 위험도 커지는데요. 연안 생물의 서식지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관광객 감소로 해안가 마을의 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모래를 다시 붓거나 테트라포드를 설치하고 있지만 큰 파도에 구조물이 유실될 수 있어 보다 다양한 연안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SBS 보도입니다. 숨막히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넓고 시원한 인천국제공항이 일부 어르신들의 새로운 피서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공항 내부 평상과 벤치에서는 장기를 두거나 음식을 나눠 먹으며 오랜 시간 더위를 피하는 어르신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교통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데다 냉방이 잘 되고 공간이 넓어 오랫동안 머물러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점이 공항을 찾는 이유로 꼽힙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가 곳곳에 마련돼 있지만 정작 위치를 모르거나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서울의 무더위 쉼터 4,034곳 가운데 약 70%인 2,817곳은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된 곳은 202곳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실제 이용자인 어르신들이 가까운 지역

사회 안에서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쉼터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중국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송금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면서 국경 지역 송금 브로커들이 받는 수수료가 송금액의 50% 이상으로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내 탈북민 가족에게 돈을 전달하는 송금 브로커들은 코로나19 이전에는 통상 30% 정도 수수료를 받았지만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40%로 오른 데 이어 최근에는 50%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함경북도 회령에서는 일부 브로커가 5천 위안 미만의 송금 의뢰는 아예 받지 않고 여러 차례 거래해 신뢰가 쌓인 사람들과만 제한적으로 거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단속 위험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거래자를 받기보다 기존 거래자와의 관계만 유지하면서 활동 자체를 줄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북도 신의주에서도 송금 수수료가 50% 수준으로 오른 것으로 전해졌고, 과거와 달리 권력기관과의 연줄이나 뇌물로 단속을 피하기 어렵다는 인식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송금 방식도 브로커가 먼저 돈을 전달하던 방식에서 선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생계를 지원하려는 탈북민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환율 안정을 위해 개인 환전상인 이른바 돈 대꼬를 강하게 단속하고 있지만 장마당에서는 오히려 상인과 손님이 달러나 위안화를 직접 주고받는 거래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장마당에서는 고가 전자제품뿐 아니라 최근에는 식료품과 조미료, 생활용품 같은 소액 물품을 살 때도 외화로 직접 결제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전에는 주민들이 환전상을 통해 달러나 위안화를 북한 돈으로 바꾼 뒤 물건을 구입했지만, 이제는 구매자가 외화를 내면 상인이 당일 시장 환율에 맞춰 가격을 계산하고 북한 돈으로 거스름돈을 주는 방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당국은 개인 환전상을 환율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강도 높은 단속을 벌여왔지만, 시장 환율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 달러당 4만 원대였던 시장 환율은 현재 7만 원 선에 육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북한 돈의 가치 하락과 물가 불안으로 주민들의 외화 선호가 강해진 가운데 환전상 단속이 외화 거래를 없애기보다 장마당의 직접 거래로 방식을 바꿔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앙일보는 건강을 즐겁고 간편하게 관리하려는 소비자가 늘면서 국내 단백질 식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국내 단백질 식품 시장 규모는 2018년 813억 원에서 올해 약 8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8년 사이 약 10배 수준으로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요 소비층은 운동과 건강 관리에 관심이 높은 20, 30대지만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근육 유지와 건강 관리에 관심을 갖는 고령층의 수요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백질 분말을 물에 타 먹는 제품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바로 마실 수 있는 액상형 제품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맛의 종류도 크게 늘었는데요. 오리온의 단백질 음료는 2024년 출시 이후 24년 만에 판매량 1천만 병을 넘어섰고,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판매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증가했습니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단백질 음료 역시 2020년 3종에서 현재 50종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매출은 15배 증가했습니다. 식품업계도 제품군을 다양화하면서 운동을 위한 보충제를 넘어 일상에서 간편하게 단백질을 섭취하려는 다양한 연령층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10월 13일 목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목요일 남한은 중부지방이 대체로 맑겠고요.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 많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6도로 출발해 낮 최고기온은 28도에서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북한 지역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지만 함경도는 구름이 많겠는데요.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33도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0: 있습니다. 먼저 강원도 영서 지역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요. 반대로 영동 지역은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강원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춘천과 강릉 22도, 낮 최고 기온은 춘천 32도, 강릉 29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전라도 지역도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광주 25도, 전주 24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광주와 전주 모두 33도로 예상됩니다. 경상도와 제주도의 하늘도 종일 구름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대구와 제주 26도, 부산 25도로 시작되고요. 낮에는 대구와 제주가 33도, 부산 32도로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화창한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신의주 22도, 평양과 개성 21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평양 31도, 신의주와 개성 30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도의 하늘은 대체로 종일 구름이 많이 낄 예정이고요. 아침 최저 기온 함흥과 청진 23도, 낮 최고 기온은 함흥 28도, 청진 26도로 분포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알아봅니다. 남해 바다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1에서 2m로 일겠고요. 마찬가지로 제주도의 하늘도 구름이 많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오전에 최대 3m로 일다가 오후부터는 1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하늘은 구름 많이 끼겠고요. 반면 서해 북부는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1에서 2.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13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 성도 여러분,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 여러분,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늘 또 낙심될지라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더 큰 영광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넉넉히 이기는 하루 보내시길 축복하고요. 5157 성도님이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극동방송의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새벽에 이런 방송이 있는지 몰랐는데 북녘당에 방송이 되고 있군요. 북한에 계신 성도 여러분,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탈북민 분들과 러시아 노동자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도 알게 되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는 분들이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도 힘내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문자로 응원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이나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셔서 무료 문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고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더욱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북녘당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기도에 참 유명한 우리 목사님이시죠.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 여섯 가지의 원칙을 평생 동안 지키며 기도 생활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십자가 공로만을 의지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확증으로 믿는 것이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끈기 있게 간구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예수님처럼 새벽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죠.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어디로 향하나요? 어떤 말이 가장 먼저 나오나요? 우리의 입술이 주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걸음이 주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무릎이 주님 앞에 엎드려지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며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멀리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기도로 끈기 있게 간구하며 이 새벽녘 주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로 주님께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시편 91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이어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 할 텐데요. 우리의 마음판에 이 말씀을 한 번씩 한 번씩 읊조리며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더 집중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91편 1절과 2절의 말씀. 지존자의 은신처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하더라.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너는 내 것이라 이야기하시며 우리를 부르고 계시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그런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여호와를 섬겨라. 신명기 28장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0: 예, 미치리라.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섬기세요. 이웃을 내모고 같이 섬기세요. 섬기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죠.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겸손하게 섬기라고 그랬어. Walk humbly. 참 하나님께서 겸손하라고 한 것은 겸손은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두 번째로 완전히 순종하면서 섬기라고 그랬죠. 그 목소리를 청종하라. 세 번째로는 우상을 배제하라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못 섬겨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그랬죠. 왜? 그 여호와를 섬기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의 중에 병을 제거해 주신다 그랬어. 가장 큰 축복은 구원이라고 그랬어. The greatest blessing is salvation. 출애굽기 22장 23절. 나의 사자가 내 앞에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끝낸다 그랬어. 구원이라는 값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냥 덤덤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너희들의 적을 다 끊어준다. Cut off.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다 내게서 끊어준다. 그랬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다 성령이 끊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0: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형제와 자매들의 선곡으로 채워가는 오늘 이 시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오늘은 김옥심 자매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1: 찬송가 265지에서 자아를 얻게 함 이 찬송을 노래면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시어 죄 많은 우리를 위로와 격려로 다듬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올립니다.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하늘에 오르신 아버지 하느님 주께 주의 권세의 주의 능력으로 악한 권세를 모두 깨뜨리고 예수의 피가 내게 승리를 주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살겠습니다. 영광의 할렐루야. 아멘.
0: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죄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따르며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며 오늘의 찬송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북에서 온 김옥심 자매님의 선곡 남과 북 가운데 이 찬양이 가득 울려 퍼질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의 찬송가 함께합니다.

오늘 북에서 온 김옥심 자매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함께 나눠준 찬송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먼저는 박신화 콰이어였고요. 세계 곳곳에서도 이 찬양을 즐겨 부르고 있죠.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영어 찬양으로도 올려드렸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있는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선곡, 특별히 오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이라는 이 찬송이 남과 북 가운데 가득 울려 퍼질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그 찬양으로 이땅 가운데 그 울림이 가득할 그날을 꿈꾸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로 말미암은 구원의 기쁜 소식 가운데 복음 통일의 그 역사의 장을 써내려가고 있는 남과 북이 될줄 믿으면서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김옥심 자매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주의 십자가 보혈로까지 함께 찬양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판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매일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멀리하며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며 오늘도 그렇게 주님의 뜻 가운데 끈기 있게 간구하면서 이 새벽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순간순간 그 하루 보내세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일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시편 18편의 2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18편 2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철옹성이시라.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주이신 주님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의 반석, 우리의 요새 되시는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거하며 주님만을 따르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33번째 시간 말씀 전해주십니다.
1: 본문은 다윗의 승전가입니다. 승리하여 부른 노래입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이 승전가를 부른 이유를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가 언제일까 싶은데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이라고 한다면 다윗의 통치 시기로 보면 초기 부분에 해당하는 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여기에는 사울이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여겼기 때문에 이 사울에 대해서 원수라고 생각하거나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원수는 누구일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찾아보면 이스라엘과 세력 다툼이 치열했던 블레셋, 그리고 모압, 암몬, 아람 등 주변에 있었던 자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고, 또 이들뿐만 아니라 다윗과 나라에 큰 고통과 어려움을 주었던 압살롬의 반역이나 세바의 반란이 이 원수의 범주에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세바의 반란 그 이후에 시간을 쫓아 들어가 보면 다윗은 자신의 통치 기간 전체를 이 후반기에 들어서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 받은 날, 딱 그 날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저희는 앞부분만 봤지만 이 22장 전체 50절이 넘습니다. 이 긴 승전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찬송을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굉장히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윗이 찬송을 하고 있는 진심이 무엇인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가 응답받았을 때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또 다윗의 경우에서 보면 자신들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찬송의 소리를 높여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두 가지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복된 자리라 고백할 수 있는 것, 은혜의 자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섰을 땐 우리의 입술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감사의 찬송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또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이나 시련이나 환난들을 겪었을 때에는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내 삶에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해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찬송은 기역자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을 찾아 들어가 보면 아주 다릅니다. 다윗이 찬송하는 그 이유와 또 그 이유를 찾는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 주셨다면, 벗어난 자리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찬송을

올립니다. 이 찬송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찬송을 하는 아주 분명한 이유는 그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이시요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의 망대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찬송을 하는 겁니다. 내가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이러한 사망의 물결이나 불의의 창수나 수월의 줄이나 사망의 올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오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반석이시고 내 피난처이시고 내 구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 자리까지.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이 하나님께 내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승전가의 찬송을 부르고 있는 다윗의 진심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손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시편 2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왕과 군대가 전쟁을 하기 위해 출정하기 전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백성들이 이 왕과 군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백성들의 기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우리 왕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우리 왕에게 승리를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이 백성들이 이 기도를 드리면 이 기도에 따라 제사장들이 축복하는 예배의 형식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보이지 않고 백성들의 기도와 제사장의 축복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이 기도를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왕과 군대를 위하여 백성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 백성들의 간구는 우리 왕과 군대를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내용이 가장 중심적인 것 같지만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 그 뒤에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왕이 세상처럼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여 전쟁에 나가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것이 시편 20편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당시 다른 나라들은 병거와 말이 많이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에 신경을 집중하는가 하면 누가 더 많은 병거를 보유하느냐, 누가 더 많은 말을 모아들이느냐, 여기에 목숨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나 백성들이나 제사장들의 마음은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은 다른 데 있다는 거죠. 세상이 그러하듯이 병거와 말을 의지하여서 전쟁의 승리를 이루는데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붙들고 전쟁에 나가는 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겠다. 이것이 이들의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말씀을 붙들고 평생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전쟁은 두려운 겁니다. 전쟁의 결과에 따라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다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고 피 흘리는 그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야 합니다. 전쟁에 나가는 단 하나의 이유는 승리입니다. 그러나 그 승리를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가?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바라보며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세상에 볼 때는 무지한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볼 때는 가장 분명한 믿음의 고백, 이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운 전쟁이 이 말씀과 결을 같이 합니다.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산 아래에서 아말렉과 싸웁니다. 그런데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서 있겠다는 이야기를 여호수아에게 해주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호수아라고 한다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아, 모세가 산 위에 서는 이유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다. 이쪽으로 공격해라. 여기가 약하니 여기를 방어해야 된다. 아, 이 신호를 주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 움직이면 작전과 전술이 좋지 않겠는가? 그러면 승리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그 손이 올라가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려가 있으면 아말렉이 이기는 형상입니다. 전혀 장소가 다른 곳에서 전혀 전쟁의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이유인데 여기에 따라 승패가 좌우가 되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팔이 하루 종일 내려가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붙들어 주었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 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는 거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전쟁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 전쟁의 승리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이 여호수아는 이제 출애굽 2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영토를 차지할 수 있는가? 그것은 여호수아와 군대의 능력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싸우면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할 수 있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지면 그 지역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시기로 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였으니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을 해야 합니다.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방법과 때에 따라 행하실 일이라는 것, 이것을 맡기고 나아가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다 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자기의 귀에 외워 들리는 이 전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 때 기브온 주민들을 구하기 위해 아모리 연합군과 전쟁을 해야 하는데 승리를 이어가던 그때에 해가 저무니까 이 여호수아가 담대한 믿음의 선포적 기도를 합니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이 선포를 하게 되죠. 자, 이 선포를 어디를 바라보고 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태양을 멈춰야 하고 달을 멈춰야 하면 하늘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태양을 향해 달을 향해 선포적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여호와께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이 선포적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해와 달이 멈춘 것이 기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것,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 이 전쟁의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전쟁을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전쟁에 참전하고 있는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알고 깨닫고 경험한 것을 앞으로의 전쟁에 너희가 믿음으로 붙들고 삼아야 할 무기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다음은 몇 편이에요? 21편이죠. 그런데 이 21편이 시편 20편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시편 20편은 전쟁 전에 하나님께 이 전쟁을 다 내어 맡기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갖는 기도였습니다. 시편 21편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왕과 군대가 우리가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겼어요? 우리의 힘으로 이기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군대의 능력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승리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데 그 내용을 보면 2절에서 6절까지는 왕에게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복의 혜택들에 대한 내용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하면 원하는 마음의 소원을 다 들어주셨고 무엇을 요구하든지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을 주시고 순금으로 만든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토록 장수하는 복을 주셨고 주의 존귀와 위엄을 주셨고 영원토록 극진한 복을 주셨습니다. 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찬송인데 왕에게 부여되는 복의 혜택들이 너무나도 많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이야, 상급이야, 아닙니다. 이 땅에 권세 있는 자라 할지라도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를 강조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혜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 이 아는 자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평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받아내는 이 기도가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부터 사무엘하 본문까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인 이 부로까지 살펴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무엘상 전체 주제에서 가장 집약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를 꼽았었는데 그것이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다.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권에 맡기는 기도이기 위해서는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한나의 기도로 보면 죽음이 있는 자리, 수월의 자리, 가난한 자리, 낮은 자리, 여기는 우리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있다면 하나님이 날 위한 어떤 일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늘 무엇을 소원하고 소망하는가 하면 살아있는 생명의 자리, 수월에서 벗어난 자리, 부한 자리, 높은 자리, 여기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날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셔야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것, 난 여기가 좋아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한나의 기도가 이 개념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리에서도, 수월의 자리에서도, 가난한 자리에서도, 낮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그분의 소원과 뜻을 다 이루어내실 수 있다. 그러니 여기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거기 와 계시는데. 거기에 오셔서 하나님 자신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주를 바라보게 하시는데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래서 한나는 이 기도를 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처럼

기뻐하며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의 평생에 찬송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무엘 하의 중심 주제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너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이 다윗의 영원한 왕권이었습니다.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너의 뒤를 이어 태어날 자들에게 이 왕권이 영원토록 이어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의 약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의 약속이라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그 약속이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봐야 하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죠. 이때부터 다윗이 가장 견고하게 붙들고 있는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내 처지와 상황과 상태와 조건과 한계는 아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무엘 하 22장의 말씀에서 그 다윗이 승전가라고 부르고 있는 그 말씀,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지만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께 아뢰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아뢰었더니 하나님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됐다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고집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하셔야 됩니다. 1, 2, 3, 4 때로는 4, 3, 2, 1 이렇게라도 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풀어내시는 일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고 있는 분명한 고백이겠지만 이 고백을 우리가 어디까지 쫓아가야 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사무엘하 22장은 시편 18편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이 승전가를 올려드리며 그 믿음 있는 고백을 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 다윗의 고백을 끌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다윗의 고백을 찬송으로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와 같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얹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에는 없지만 이 전체 신앙 공동체가 우리가 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라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분명히 다윗의 고백에도 담겨있는 내용인데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왜 하나님을 힘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풀어오는 과정에서 아니라고 드렸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드려야 하는데 이 하나님이 사망의 물결이 애우는 데에서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자리에서 나를 두렵지 않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수월의 줄이 두르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다 끊어주셨기 때문에 사망의 올무에 묶여있는 나를 풀어주셔서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힘이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요, 이건 뒤에 거라고요. 뒤에 거. 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단순합니다.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지위와 신분과 책임을 주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고백들을 찬송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것을 영광으로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0: 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이유, 내가 찬송하는 이유가 내 유익을 위한 것이 해소되었고 응답되었고 만족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평생을 나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의 역사를 내 안에서 채워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으로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찬송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하루를 살아내자 이제 이 말씀을 드렸고, 이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 내 마음과 의지를 쫓아 사느냐, 아니면 이 하루에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일하시는지를 보면서 내가 은혜로 쫓아가는 하루로 삼겠느냐. 후자의 선택과 이해를 하시고 지금 일주일을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그 은혜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놀라운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는 자리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에 묶이는 것을 허용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에서 일할 테니 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보십시오. 보는 자에게, 그리고 보고 깨달은 자에게, 그 마음을 연 자들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역사들은 앞으로도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 안에 하나님이 여전히 채우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힘으로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힘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가 다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때에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지를 보았습니다. 보았다면 우리는 담대해져야 합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고 하나님이 서 있게 하시는 그 자리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변하는지를 봐야 하는 거예요. 광야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사막에 강이 흐르고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확인하고 그때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는 고백을 더욱더 견고히 하며 우리는 주의 찬송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면서 이 전쟁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였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후에 승리하게 하신 이유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함으로 자신의 생애가 힘이신 하나님을 쫓아 사는 자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의 믿음 있는 감사의 찬송이 오늘 우리의 감사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내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깨달았으니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자리에 나아가 비록 세상이 바라볼 때에는 고난의 자리, 시련의 자리, 환난의 자리,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바꾸어내시고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일구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붙들고 평생 살리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33번째 시간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의 황해도는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평안도와 함경도는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함경남도 곳곳에서는 비 소식이 있는 만큼 이른 아침 오가는 길 우산을 꼭 챙기시고 안전사고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지나는 함경남도의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40mm로 전망됩니다. 최저기온은 제주가 24도, 신의주와 강계, 서울, 강릉, 대구, 광주, 부산, 여수, 목포가 23도로 보이고요. 평양이 22도, 개성과 청진, 춘천이 21도, 함흥이 20도, 해산이 16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대구와 광주가 34도, 서울이 33도, 개성과 대전, 여수, 목포가 32도, 평양과 춘천, 부산이 31도로 보이고요. 함흥과 해산, 제주가 30도, 강계가 28도, 신의주와 강릉이 27도, 청진이 25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동해 북부에서는 어제부터 시작된 비가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파도는 1.5m에서 3.5m 사이로 일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0.5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사랑의 품에 참된 안식을 누리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칭송하겠나이다. 시편 22편 13절의 고백과도 같이,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었던 우리 주님의 말씀과도 같이,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만을 찬송하며 그렇게 노래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E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

구봉화산은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새 아침 평안히 맞으셨습니까? 이른 아침에도 기온은 많이 올라있지만 아름답고 녹음 무성한 8월이 참 좋습니다. 식물들이 얼마나 바쁘게 열매와 과실을 향하여 경주를 하고 있을지. 오이 농사를 짓는 한 집사님은 아침마다 오이밭에 나가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해요. 오이야 고맙다. 오늘도 무럭무럭 자라주렴. 하나님 주신 식물 한 그루에도 사랑을 쏟는 그 농부 집사님의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주신 하루를 건강하게 맞이하길 바랍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8월 13일 목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온전히 구원하시고 정결케 하신 분이십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찬송 올려드립니다.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9장 1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줄이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일곱 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역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일곱 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마를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의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에 살진 짐승 곧 숫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9장 11절에서 20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이 39장 우리 11절에서 이제 20절까지의 말씀은 어제부터 이제 이어진 곡 그리고 그의 군대가 이제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그들이 갖고 온 무기들 열방을 함께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하는 거기에 사용된 이 무기들을 다 모으니까 7년 동안 불쏘시개로 장작으로 태울 만큼 어마어마한 무기들이 모여 있었다고 말하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고개 세력을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 39장에 나오는 이 곡과 마곡의 세력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 이미지는 하나님을 대항할 것으로 여러 차례 예고했던 북방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대적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묵시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기보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시대, 모든 세상의 권세에 잡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거나 핍박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심판하실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심상이 되고 이 에스겔의 이 39장에 나오는 이 에스겔의 심상은 역사적으로 성취됐다고 보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명시적으로 이야기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주셨던 말씀이고, 이 에스겔의 이 심판의 역사가 나중에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 그대로 또 반영이 되게 되죠. 자, 그럼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11절에 그날에, 이 그날은 하나님께서 곡과 그 주변의 여러 왕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을 대적

여기서 이제 곡은 하나님께 이미 패배한 왕이죠. 자, 여기 보면은 1절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 이렇게 돼 있는데, 로스 지역, 메섹 지역, 두발 지역을 다스리는 왕 곡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 고대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맹주를 말하고, 이 곡이 그 외에 여러 나라의 왕들과 백성들을 끌고 갔던 것을 우리가 이제 에스겔 38장에 함께 봤습니다. 그래서 38장 5절에 보면 바사, 구스, 붓, 6절에 고멜, 그리고 도갈마 족속과 같은 여러 주변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이 나왔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모두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활을 들고 화살을 쏘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이 정확할 때, 정확한 그때에 이들을 무력화시키고 무너뜨리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들이 대패당하게 되는데, 크게 패배를 당했는데, 이 패배당하고 전부 죽은 이 사람들의 시신이 무더기를 이루게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땅, 곧 바다 동쪽, 여기 바다는 사해를 말합니다. 사해 동쪽에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줄 것이다. 그래서 이 사해는 사해 주변으로 이 통행하는 길이 있는데, 남쪽으로 해서 이 에일랏, 지금으로 말하면 홍해로 가는 큰 길이 있었고, 이 사해를 통과해서 저 북쪽으로 요단 구름길을 통과해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었죠. 자, 그런 길 가운데 한 골짜기를 하나님이 통째로 매장지로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매장지를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한 이 사람들의 시신이 얼마나 많든지 그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다,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곡과 그를 따랐던 모든 무리를 다 매장하고 그 골짜기의 이름을 뭐라 그러냐? 하문곡의 골짜기다. 하문 그러면 무리란 뜻입니다. 무리. 곡 뒤에 하문곡이니까 곡의 무리이란 뜻이죠. 곡 왕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묻혀있는 골짜기. 바로 하문곡의 골짜기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문곡의 골짜기라 일컬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12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일곱 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해서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자, 일곱 달 동안 시신을 매장한다면 얼마나 시신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자, 여기 일곱 달이라는 건 실제적인 수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의 일곱 달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땅을 정결하게 하는데 필요한 완전한 정결의 기간, 요거를 이제 일곱 달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완전한 기간을 상징하게 되지요. 자, 여기 일곱 달 동안 그들을 매장해서 그 땅, 이 하문곡뿐만 아니라 속해 있는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이들의 피를 흘리게 되는데, 이 피 흘린 이들로 말미암아 땅이 더러워지는데 그 땅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모두 다 잘 매장을 한다는 겁니다. 시신이 굴러다니는 게 아니라 다 매장을 해서 정결하게 할 것이다 얘기를 하죠. 13절에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을 텐데 이것이 바로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라. 자, 그딴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한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들을 매장한다.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눈에 목격하고 바라본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자, 이들을 매장하고 또 이 땅이 정결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순행한다라는 건 두루 감찰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시신을 매장하고 두루두루 이 땅을 돌아다니다가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일곱 달 동안 매장을 할 때 이 시신이 한 곳에만 모여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도망가다 죽고 피 흘려서 다쳐가지고 가다가 죽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이 시신을 전부 수습해서 이제 데려와야 되는데 이 땅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혹시 이 땅에 남아있는 시신이 어디 있나를 두루두루 순찰하는 순찰조가 있는 거죠. 자, 가다가 그런데 15절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이게 이제 다 묵시적인 용어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면 그 곁에 푯말을 세웁니다. 푯말. 여기 사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시신이 있으니 지나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서는 매장하는 사람에게 알려서 하문곡의 골짜기에 전부 그 시신을 옮겨와서 거기에 매장하게 하고 그 매장한 곳의 지역을 성읍을 쌓게 되는데 거기 이름을 하모나. 하모나 그러면 이 무리들의 성읍이란 뜻이죠. 그 골짜기에 이들을 매장하고 그들이 이와 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종말에는 이 땅에 심판받은 모든 이들이 매장이 되고 사라지는 거죠. 우리 시선에 사라지고 흔적도 깨끗하게 사라지고 이런 의미입니다. 흔적도 깨끗하게 사라지고 온전히 정결하게 정상적인 거룩한 땅으로 다시 바뀌게 될 것이다. 그 기간은 이제 일곱 달로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고 나서 곡과 마곡의 거대한 전쟁이 마무리가 되고 나서 1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여기 좀 섬뜩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산과 들에 있는 각종 짐승들 그리고 새들, 그러니까 야생의 짐승들과 새들입니다. 성읍에서 사는 가축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선포하기를 너희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스라엘 산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와서 살을 먹고 피를 마셔라. 자, 그럼 어떤 살을 먹고 어떤 피를 마시느냐? 18절에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고 세상 왕들의 피를 마셔라 그러죠.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죽임을 당하게 한 대적의 세력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물론 매장을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요것과는 별도로 또 다른 이제 환상의 덩어리입니다. 이게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 이것들이 이제 이 매장을 할 때는 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곡왕 그리고 주변의 여러 주변국의 나라의 왕과 지도자들, 장군들 다 이제 죽게 되죠. 근데 이제 17절에서는 나오는 이 환상이 뭐냐? 이들이 이제 죽어서 심판당했을 때 이 장면을 갖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새들, 야생의 새들, 부정한 새들 다 와라. 그리고 짐승들, 늑대, 자칼 뭐 이런 곰 다 와라. 와서 하나님이 예비한 큰 잔치로 와서 너희들 피를 마셔라. 그러면서 세상의 왕들, 용사의 살을 먹고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숫송아지를 먹듯 할지어다. 자, 바산이라는 건 어디냐면 요단 동편의 고원 지역인데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동쪽 지역에 있는 거기가 이제 아주 높은 고원에 아주 푸른 초장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 거기 소들을 많이 키우는데 더 위로 올라가면 이스라엘 땅의 이제 경계가 되죠. 자, 그런데 이 지역에 아주 기름진 소들, 이들을 잡아먹듯 할지어다. 이 말은 뭐냐? 이게 원래 피조세계 질서대로 하면 사람이 짐승을 잡아먹는 거죠. 사람이 짐승을 잡아먹는 건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는 이 세상의 질서, 피조세계의 질서가 뒤집혀지는 거죠. 세상의 왕들이 잡혀먹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했던 모든 이 세상의 권력자들의 피를 다 이들이 빨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피조세계의 질서가 역전이 되고 세상의 왕들과 지도자들은 다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는 희생제물과 같은 걸로 바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물이 된다는 건 뭡니까? 피를 쏟고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근데 세상의 모든 지도자와 왕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제물로 바쳐지는 양상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들이 무너뜨리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질투가 그 백성들을 보호하며 이들을 심판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9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고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전부 심판하실 텐데 이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할 텐데 하나님의 승리를 기뻐하며 잔치를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이 그대로 어디로 오냐면 요한계시록으로 와서 마지막 하나님을 향해 대항했던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우리 요한계시록 19장을 가보겠습니다. 11절에 하늘이 열리고 백마와 그것을 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나오죠. 하나님 앞에 신실하신 그분이 공의로 심판함에 나와 싸우게 되는데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고 하나님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게 될 것이다. 그러죠. 자, 그렇게 되니까 17절에 이들이 이제 심판을 받는 거죠. 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외칩니다. 뭐라고 그러냐? 너희는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자, 이게 뭐냐? 피조 질서의 역전을 통해서 기존에 떵떵거리며 세상의 모든 질서와 권력의 정점에 있던 이들을 가장 비천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언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9절에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히고 자, 이들은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마지막 때 이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미혹하던 자죠. 이들이 다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다 죽으니까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 전쟁을 누가 수행하는 걸로 이제 요한계시록엔 등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행하실 전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권세자들을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권세들을 향하여 친히 입의 기운으로 말씀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이들을 치고 그러면서 초대하는 거죠. 모든 새를 향하여 너희들 와서 왕들과 장군들, 장사들의 살을 먹고 그다음 피를 마셔라. 그러면서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의 이 묵시적인 심판의 이 예언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세상 제국의 정점에 있는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과 함께 연합하여 이 세상을 대항하던 모든 세력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은 결국 다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바쳐지며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받는 것으로 그들의 궁극적인 운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지키시는데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는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궁극적인 종말의 때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올 수도 있고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나중에 올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이들이 거룩하게 주 앞에 서는데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날마다의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죠. 전쟁

0: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권력자들의 이 힘과 권세 앞에 휘청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궁극적으로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주님 앞에 주여 오셔서 다스리시고 결국 주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주님 이곳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지금까지 귀한 생명의 양식을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곡과 그 모든 무리들을 온전히 심판하시되 그 매장지까지 지정해 주시는 철저하신 하나님을 이 아침 뵙습니다. 하나님은 곡 무리들의 살과 피를 각종 새와 들 짐승들에게 먹이로 주시겠다고 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무리들의 최후가 이렇게 비참함을 우리도 오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을 마무리하신 하나님은 그 땅을 다시 정결케 하셔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십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들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아침이에요. 우리도 부족하지만 믿음의 승리 후에 큰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고치시고 싸매시며 끝내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때로 잘못하여 맞는 매조차도 은혜라는 묵상으로 8월 13일 목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더운 일기를 말씀의 묵상으로 물리치시며 평안한 한 달 되십시오. 아침 예배 제작의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샬롬.

0: 광양통신교회 박진홍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혹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이 책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톨스토이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사랑과 삶에 대한 많은 통찰력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 책 중에 세 가지 질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도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질문을 해오셨습니까? 아니, 일부러 해온 질문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온 근원적인 질문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답을 찾아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전 인생을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고 고민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은 추측과 상상에 근거하여 이것이 인생이다 라는 답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추측, 상상 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한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말합니다. 사람이 누구인지도 말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도 알려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셨나요? 저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이 말씀을 듣는 지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의미를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지금이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전해주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시편 63편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내용은 햇빛빛이니 윤재희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높이 찬양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찬양의 열매가 가득 맺히도록 기도하며 결단하길 원합니다.

치매가 도들 때 오늘 내용은 햇빛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시편 100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피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부평교회를 담임하시는 강봉

0: 김옥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샬롬, 오늘은 자기 구원을 입증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은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루신 사역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인간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입니다. 얼마나 간단 명료한 말입니까? 그런데 현실은 간단하지 않아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전적 주권을 강조하는 사상을 칼빈주의라고 합니다. 이에 맞서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인간 편에서의 응답과 책임을 더 강조하는 사상을 알미니안주의라고 부릅니다. 교파적으로 보면 장로교는 칼빈주의에 감리교는 알미니안주의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양쪽 주장의 근거를 다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때로 혼란스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번은 신학생들이 토론 중에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혼란에 빠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한참 고민하다가 그는 칼빈주의 쪽으로 갔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아무래도 칼빈주의가 더 성경적인 것 같아서 결정을 하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칼빈주의 쪽 사람들은 우리는 스스로 결정해서 온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해서 온 것이라고 말해야지 자기가 결정해서 왔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알미니안 쪽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오게 됐느냐는 그들의 질문에 저쪽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이곳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왔습니다. 대답하자 우리는 스스로 자율적 의사로 결정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온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는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를 다 믿는 칼미니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알거나 시인하거나 영접하거나 등 인간의 의지와 결단으로가 아닙니다. 구원받는 믿음 자체가 선물이에요. 믿음은 믿어지는 것이요 누리는 것으로 현실화됩니다.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 자기의 복음을 깨닫고 믿게 해 주심으로써 인쳐주시는 대사건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아들로 낳아주시는 신적 탄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전인격적인 변화가 진행됩니다.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순종으로 자기 구원이 참됨을 입증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부평교회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온천하 만물 우러러.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오늘 더욱 말씀과 묵상을 통해 주님과 더욱 친밀함으로 무장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물결에도 우리의 중심은 주님께 있고요.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함께 찬양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루 시작하셨지요. 말씀 통해 새 힘 얻는 시간 되기 바라면서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20장 32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감해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세 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다섯 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엑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보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21장 9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크리스찬은 순교자의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죽어야 사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이기 때문이죠. 제자들도 부름을 받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많은 순교자의 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목숨을 걸고 죽음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것만이 순교가 아닙니다. 세상이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고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곧 순교입니다. 배려와 양보가 없는 요즘 세대를 살면서 배려와 양보도 이 시대의 순교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집니다. 오늘도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워십 클래식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로마서 6장 21절 말씀입니다. 탈출할 수 없는 절망,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 최고의 의과대학이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먼저는 긴 유리 그릇에 실험용 쥐를 넣고 물을 천천히 넣었습니다. 쥐는 차오르는 물에서 숨을 쉬려고 15분 정도 헤엄을 치다가 이내 포기하고 죽음을 맞았습니다. 가끔 10시간을 넘게 버티는 쥐들이 있었지만 평균적으로는 15분 정도 헤엄을 치고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쥐의 털과 수염을 밀고 같은 실험을 하자 이번에는 평균 10분도 못 버티고 죽음을 맞았습니다. 실험용 쥐뿐 아니라 야생 쥐도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마지막 실험은 헤엄을 치는 쥐들을 중간중간 쉬게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쥐들은 평균 60시간을 버텼습니다. 평균값인 15분 만에 삶을 포기한 쥐들은 단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이 실험의 책임자인 커트 리히터 박사는 연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절망한 쥐는 삶을 더 빨리 포기했다. 그러나 희망을 품은 쥐는 끝까지 노력했다. 희망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소망이 없는 삶은 더 이상 삶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 것뿐입니다. 탈출할 수 없는 절망스러운 세상에서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만을 믿고 따르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부활하여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의지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소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해 해결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인천시립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거 이 세상 끝날까지 테너 강영린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공영방송입니다.
1: 감추인 보화. 감추인 보화 매주 이 시간에는 여수 동산감리교회 고종광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학계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사십시오.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자, 오늘 본문 학계서의 배경은 사실은 에스라서가 그 바탕이 됩니다. 자, 학계서를 잘 이해하려면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되는데요. 에스라서를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바사,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죠.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이라는 그 일대를 장악했던 그 나라를 무너뜨려요. 그리고 칙령을 내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70년을 살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제치하에 40년이라고 하지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 있던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너희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리고 거기 나가로 돌아가서 그 고레스 왕이 뭐냐면 성전을 재건해라. 그뿐 아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란 유다 나라가 망했거든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금과 은으로 만든 이런 기명들 성물들을 다 뺏어옵니다. 그걸 다 돌려주고 이것들을 가지고 너희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버림받았던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의 삶을 회복하라. 회개를 통해 신앙의 개혁을 이뤄라. 이게 이방왕 고레스를 통해 나온 얘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잡혀갔던 유대의 포로들이 일본 갔던 사람 돌아오듯이 다 유다 나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거룩한 일하면 사탄은 방해합니다. 에스라 4장을 보면 성전 건축하는데 방해 요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로막고 도비아 삼발락 같은 그 당시 그쪽의 지배자들이 간교한 사람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그때 어려움이 닥치자 유다 백성들 마음도 그 뜨거움이 다 사라져버려요.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저마다 성전보다 자기 살 길을 찾아 재활하기에 급급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 사랑이 식어지고 먹고 사는 문제에 몰입하고 교회를 다녀도 별 기쁨이 없고 헌신 봉사도 짜증나고 이런 모습들 말입니다.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근데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오늘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장 여호사에게 임하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그 당시 총독과 그 당시 제사장 이제 목회자에게 오늘 임해서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바사왕 다리오왕 2년이라고 했어요. 고레스에 풀려졌는데 그 다음 왕이 다리오인데요. 바사왕 다리오 2년입니까? 이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 나라로 돌아온 지 18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에 돌아온 지 이미 약 20년 가까이 되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한 채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자, 1절에 보면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이 초하루는 뭐냐면 세 달이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 함께 성전에 모여서 평상시 드렸던 예배가 아닌 특별한 제사를 함께 드립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폐해진 성전에서 정말 다 뜯기고 빼앗기고 막 지붕도 없고 터만 있는 그곳에 모였어요. 예배를 드리게 모였습니다. 그때 학계 선지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핵심이 뭐냐? 성전 건축 재개에 대한 이야기. 근데 그 내면은 너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바른 신앙의 중심, 내 중심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 헌신 없는 축복, 부담 없는 예배, 예배가요 다른 일보다 못해요. 쉽게 빠집니다. 마음 편한 신앙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이 요즘 현대인들이 많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겠지만

만 회개 없는 천국, 헌신 없는 축복만 바라보고 교회 생활하신 분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부담되니까. 위로와 재미, 축복 이런 설교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학기 선제의 말씀을 통해서 무너져가는 우리 신앙을 다시 재건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빠져있던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학계에서는요,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학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신앙이 회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선순위입니다. 프라이어티, 뭐가 중요한지를 바로 정하고 살았는데요. 오늘 배경이 이렇습니다. 주전 537년 바벨론이란 어마어마한 나라를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유다인들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열정을 가지고 무너진 성전, 왜? 성전이 그들의 중심이었거든요. 성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했기 때문에. 근데 성전 작업에 착수했지만 곧 방해 세력으로 말미암아 열정이 시들면서 자기 집만 꾸미고 성전 건축은 오랜 시간 동안 방치해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 임합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여호와의 전을 아직 건축 시기가 되지 않았다, 아직 아니다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 중심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기주의, 성전 건축에 대한 무관심, 자기밖에 모르다 보니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하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된다, 뭐 예배가 뭔 상관이야, 그냥 나만 재밌게 살면 되지. 여러분 그러다 방해해요. 여러분 한 번의 예배가 내 생명을 변화시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무관심했어요. 하나님의 전 예배는 뭐 황폐하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나만 재밌으면 되지,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야,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전이 황폐하게 된 진실적인 이유는요, 바로 이기주의인데 4절이 나옵니다. 4절에.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 여러분 뭡니까? 잘 들으세요. 여기 판벽한 집이란 게 뭐냐면 문자적으로 그 당시 널판지에 벽과 정말 지붕을 둘렀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진짜 잘 사는 집을 뜻해요. 잘 꾸면 집, 아름답게 단정된 집을 말합니다. 벽과 지붕에 화려한 장식을 한 집, 안락한 그런 저택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은 황폐했다는 거예요. 성전은 지붕도 없습니다. 벽도 없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지대만 덩그러니 놓였습니다. 무너지고 훼파되다 보니 복이 얼마나 흉했겠습니까? 자신들은 좋은 집에 살고 있으면서 황폐한 하나님의 성전은 시기상조라가면서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표현했다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깨달으라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죽지 않고 70년을 준비하게 하시다가 교만한 대국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위해 페르시아가 나라가 들어서게 했고, 하나님 고레스라는 왕을 세웠고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칙령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자, 왜 하나님이 이제 유다 백성들 하여금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을까요? 저 페르시아 나라에서 먹고 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까? 시집가고 장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까? 자기들이 집을 지을 만한 충분한 땅이 부족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목적은 오직 한 가지. 자, 에스라, 니에미야, 학개서 등에서 거듭 반복되고 있는 말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시대 표현으로 하면요, 우리를 이 땅에 숨쉬고 살게 하신 이유는 신앙의 성전이 세워지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전이 세워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만들어졌습니까? 우리가 만들어진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린 하나님을 예배하게 태어났어요. 하나님을 높이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받고 나서도 고국 땅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은 백성들로서 마땅히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지금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먼저 살 길을 택했기에 조금 노력하다가 문제에 부딪히고 야 나부터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나님 성전은 황폐한 채로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 마음이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이 백성이 나의 집은 황폐하게 내버려 둔 채 자기들만 잘 살고 있구나, 나와는 동떨어져 잘 먹고 잘 지내고 있구나 한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 일이 먼저 되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일, 기도하는 일이 우선순위 되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며 작은 교회인 우리 속해와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그걸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이기 힘쓰시고요, 예배하기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모든 걸 더하신 하나님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부흥할 때요,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님이 누군 줄 아십니까? 최치량이라는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선교사님들과 우리나라 정말 부흥운동의 출발인 장대현 교회를 이분이 세우십니다. 어느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천장에 비가 새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 건물 관리나 잘하지, 비가 새네. 근데 이분은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비가 새다니. 다음날 월요일 아침 일찍 자기 집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에 있는 기와를 벗겨내기 시작합니다. 가족들이 달라와서 도대체 뭐 하시는 거냐고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멀쩡한 기와를 왜 벗겨내십니까? 그때 최장로님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비가 새고 있어. 내 집이야 비가 좀 새도 괜찮지만 어찌 하나님의 집에 비가 새도록 내버려 주셨단 말인가? 그러면서 자기 집 기와를 벗겨내서 하나님의 성전에 비 새는 곳을 막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겠지만 여러분, 이러한 분들을 통해 한국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요, 의류사업을 하던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민 가셔서 하나님 은혜로 오랜 세월 동안 땀을 흘린 회사였고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로 사업은 오히려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새벽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회사가 큰 화재로 완전히 불이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담당 목사님이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장로님 보니까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먼저 예배 드려 주십시오. 여러분, 공장이 불타고 있는데 이 장로님 예배 드려 달라는 거예요. 방송국 카메라가 모여 있는 가운데 직원들과 가족들이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하는 얘기가, 이럴 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마친 뒤 소방관이 장로님을 불렀습니다.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었는데 이상하게 세 가지가 타지 않았습니다. 거래처 정보가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의료 샘플, 그리고 장로님의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신 것 같은 은혜였다고 합니다. 이후 하나님께서요, 그 사업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고 이전보다 더 큰 공장과 은혜를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삶에도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런 질병이 찾아올 수 있어요. 사업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가정이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기도응답, 기도했는데 응답이 보이지 않아서 탄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눈에는 불탄 건물만 보여요. 불타고 있는 건물만 보이고 죽은 현실만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현실보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일수록 믿음을 보여야 된다. 여러분, 야이로 아시죠? 야이로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회당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오는 동안 그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서 정말 이 딸은 죽은 것이나 잔다 하니까 누가 보면 8장 5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알고 비웃더라. 여러분, 어른 돼서 사람 죽은 것 산 거 구분을 못할까요? 죽은 걸 알고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자, 그들 눈에 보이는 건 현실입니다. 현실은 죽었어요. 죽음은 끝이고 기적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눈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끝이었던 죽음이 예수님은 다시 일으켜준 잠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이 사람들같이 신앙생활할 때가 많더라고요. 성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을 읽으면서 마음 한편에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성경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과연 나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 다른 사람 기도 응답하시지만 내 기도 들으실까? 누군가 하나님의 응답을 간증할 때 정말 속으로 말합니다. 저 집사님, 저 장로님에게는 하나님 역사하시지만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저 가정은 회복되었지만 우리 가정은 이미 늦은 거야. 저 사람 병은 고쳐주셨지만 내 문제는 다를 거야. 여러분, 입으로는 주님을 비웃지 않지만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제안하고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비웃는 그 무리들과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런데요, 우선순위, 주님께 우선순위 두는 사람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만 듣지 않아요. 그 사람의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먼 옛날 책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 끝난 것처럼 보여도 주님께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선순위 신앙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숙제 냈는데 하셨습니까? 예? 지난주 숙제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조용규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조용규 목사님이 거울을 보면서 그 아픈 몸에 그 찢어지게 가나지만 나는 가나지 않고 부유할 것이다.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 믿음으로 선언했지 않습니까? 내 병 고침 받았다. 교회는 부흥할 것이다. 여러분, 날마다 하라겠는데 하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하신 분 몇 명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오늘부터라도 꼭 거울 보시면서 너는 고침받았다, 질병은 떠나갔다, 잘될 것이다, 이미 구원받았다, 여러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깨어있는 믿음, 우선순위의 믿음은요, 문제, 이 신앙은 문제가 없는 신앙이 아니라 끝이 보이는 순간에도 끝까지 주님을 믿는 신앙이 이 신앙이더라고요. 세상에 문제 없는 신앙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다 힘든 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 있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과거에만 일하신 분이 아닙니다. 성경 속 사람들에만 기적을 베푸신 분이 아니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환경보다, 현실보다 여러분 믿음이 먼저 깨어나서 하나님 우선순위에 살아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축복은 우선순위에 결정됩니다. 자, 제가 신앙생활은 많은 분들을 봤지만 할 일 다 하고 나서 예배드리거나 쓸 거 다 쓰고 나 드리는 게 아니라 내 계산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 하는 분들이 복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학개선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한 결과 왜 유다 백성들의 삶이 그렇게 어려워졌는지 되돌아보라고, 너희 삶을 한번 되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리라. 그러면서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자기 행위를 살피지라. 여기 두 번이나 자기 행위를 살피라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벌어진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지를 몰라요. 원인과 결과를 완전히 혼동합니다. 즉,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아서 농사가 안 돼서 먹고 사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안 된다 얘기하지만,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심령 황폐한 채 내버려뒀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 반대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아니하고 황폐한 채로 내버려둔 것이 너희들이 어렵게 된 이유라.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하게 된 결과 너희들의 삶 역시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많은 불이익을 당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나라가 전쟁 끝나고요, 여러분 그 짧은 시간에 세계 경제에 이렇게 서 있는 건 전 세계 역사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부흥할 때 보세요, 한국 교회가 불같이 부흥했어요. 성도들은 자기 형편보다 하나님 더 사랑했습니다. 교회를 위해 목숨 걸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를 쉽게 여깁니다. 학생들 말로는 학원보다 교회가, 학원보다도 가치가 없어요. 예?
학교보다도 예배 가치가

여러분, 아이들한테 학원은 보내면서 여러분 예배는 빠져라? 이거 망할 짓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망할 짓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 후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한국교회는 또 각자 자기 옳은 소견대로 정치적으로 휘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사회는 어려워졌고 영적으로 어려워졌다고 진단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잘 부르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한 이유로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삶이 어려워서 교회로부터 멀어진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워서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예배생활 멀리하고 기도생활 멀리한 것이 더 큰 문제더라 이것입니다. 지금 당장 급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을 먼저 쓴 것이 문제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일을 잠깐 쉬겠습니다, 내려놓아 말한다고 말하는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일에 더 매진하라고요. 하나님의 일에 더 헌신하라고요. 힘들수록 더욱 거룩한 것을 구별해야 된다. 그게 사는 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워져서 하나님을 못한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못하게 어려졌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역사도 그걸 증명하지 않습니까? 전쟁 끝나고 부흥할 때 그 어려운 시기에 정말 모여 예배하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처리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교회 건축하고 그때 다 건축하고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근데 그 뒤로 잘 살았어요. 근데 잘 되고 나니까 멀어지기 시작해요. 영적 생활이 뒤로 처지기 시작. 그때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자, 유다 백성들이 황폐해진 삶을 6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6절에 보세요. 다섯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보십시오. 자, 6절을 보세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먹어요? 수확이 적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10절과 이어집니다. 10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자, 농사를 지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햇빛도 있지만 물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요. 하나님께 적절한 때 양의 이른비와 늦은비를 뿌려주셔야 농사가 잘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를 멈춰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멈추니까 어떻게 농사가 됩니까?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부지런히 노력해도요,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막아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농사가 제로 되지 않는데 식량이 풍부하겠습니까?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배고플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 저 어렸을 때 얘기를, 그 저희 아버님 어렸을 때 얘기하면 진짜 먹을 게 없어서 보릿고개 날 때 보면요, 밥 부족하니까 숭늉, 그 밑에 깔려있는 그 숭늉 밥알 몇 개 먹으려고 숭늉을 한 통을 다 마셨대요. 늘 허기졌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1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11절,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진 기름과 땅의 모든 수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여러분, 하나님이 한재를 들게 했다. 이 말은 계속되는 너희들이 수고하는 모든 것에 흉년을 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토양이나 기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살아간 자의 불신앙적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그러니 먹을 게 없어서 배부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요, 3절에 보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6절에 보면 마실지라도 뭐 하지 못한다고요? 흡족하지 못하며.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마실 물도 부족하고 포도 농사가 안 되니까 포도주도 없고요. 그 네 번째요, 또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돈이 없으니까 제대로 의복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날씨도 춥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다섯째,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은 전대에 넣으면 되냐. 뭡니까? 이 말씀의 뜻은요,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훨씬 많아요. 요즘 직장인들 그러잖아요. 월급 받으면 일주일 안에 다 나간다고요. 여러분, 지출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빚만 쌓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복의 근원 되시고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보세요, 산더미 같은 재산을 가지고 먹을 것이 쌓였어도 하나님이 질병으로 입을 막아버리면 우리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쇠도 씹어먹을 정도로 소화력이 튼튼하고 정말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양식을 걷어가시면 먹을 것이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세요. 시편 127편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0: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상 화살로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이라 하며 밤늦게 수고했던 걸 먹으면 헛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무서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결정하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인생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인간의 삶과 죽음과 화와 복을 주관하십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이라도 와라 부르면 우리 생명 놓고 가야 한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어나가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삶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6절 말씀의 반대 역사가 될 것입니다. 적게 뿌려 수확이 많으며 먹으면 배부르고 마시면 흡축하고 입으면 따뜻하고 임금 이상의 축복으로 여러분의 통장에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으시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끝으로요, 현실보다 하나님 먼저 바라고 사는 자, 현실을 지배하고 넘어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한 자, 하나님께 친히 복을 주십니다. 인생을 살면서 결단할 때가 있어요. 내 현실과 하나님의 영광 신앙이라는 갈등, 지금 나는 어려워요, 지금 나는 앞으로 해야 할 것도 많아요, 이런 내 삶과 하나님의 성전과 신앙을 두고 힘들어할 때, 근데 그럼에도 그 갈등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것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결단한 자들이 받은 복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 그게 예배든 건물이든 성도들이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상치 못할 복을 주십니다. 지금 돌아가셨죠. 우리 한국기독교의 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한경직 목사님께서 영락교회, 서울 영락교회라고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이 영락교회를 건축할 때였습니다. 그 당시 교인 수가 저희 교회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한 150명 정도 모였어요. 교회 건축을 앞두고 목사님 교인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하려면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 10일 동안 먹을 양식만 남겨놓고 하나님께 다 바칠 수 있는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만 성전 기공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150명의 교우들 가운데 53명이 10일 먹을 양식만 남겨놓고 모든 걸 재산을 바치기로 했대요. 여러분, 그렇게 세워진 건물이 영락교회, 서울 영락교회예요. 대부분 이북에서 피나온 분들, 어렵게 집장만 하고 살았던 분들입니다. 네, 그로부터 30년이 지나고 이 정말 한경준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그분들의 삶을 조사해봤대요. 그 30명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성전 건축을 위해 10일 먹을 양식만 남겨놓고 집 팔고 뭐 이렇게 해서 드린 분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됐고 자녀들이 복이 되고요, 그 30명이 한국의 300대 재벌 안에 다 들어있더래요. 여러분 이게 우스운 얘기 같습니까? 우리 생각은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사느냐, 꼭 그렇게까지 해야만 하느냐, 그러다 굶어 죽는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십니다. 내가 책임지마. 내 성전을 위해 후한 네 인생 내가 책임지겠다. 날 위해 네가 목숨 거는데 내가 널 위해 네 삶을 최선을 다해 축복하마.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성전을 쓸고 닦는 것, 남들을 일하지 않을 때 땀 흘려 일하는 것,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 믿음을 지키시고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으신 괴로운 날이나 슬플 때도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믿음으로 사십시다. 주님 찬송하면 사십시다.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고 사십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다 부족함이 있어요. 아쉬운 부분, 속상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내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결코 우리를 비껴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다. 하나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시다. 예배 한 번을 드려서 생명을 거십시다.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의 모든 것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사십시다.
1: 감추인 보화 지금까지 여수 동산

감리교회 고종광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63-9191번, 지역번호 061-663-9191번 여수 동산감리교회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추인 보화,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1분 찬송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인보종합건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나의 친구가 되어도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1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센텀 장로교회 이효성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의 크신 긍휼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공의로운 마음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를 이루어가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분열되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 나라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주님의 손으로 분단된 조국을 통일시켜 주시고,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했습니다.

2026년 8월 13일 목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성경 시편 8편 2절을 보면 가슴 뭉클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힘 있는 자, 지혜롭다 하는 자들의 거창한 소리를 통해 일하지 않으시고 어린 아이들의 순수한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과 고백을 통해 세상의 어둠을 잠잠하게 만드신다란 성경 구절이죠. 어린 아이들, 올렐림, 젖먹이들, 요네킴 이 두 단어의 조합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가장 무력하고 무기조차 들 수 없는 전적인 약자, 어린이들, 젖먹이들, 이 약자를 상징한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의 개

예산법으론 전쟁터나 거대한 역사적인 현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아무런 무기도 없는 어린 아이들이 세상에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자원은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벌리는 입, 이 입술이란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어린 아이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으로 주님은 권능을 세우신다라고 말씀에 적혀 있어요. 권능을 세우신다. 이사드 타우즈. 여기서 이사드란 말은 건물이나 성벽에 튼튼한 기초를 쌓을 때 쓰는 단어래요. 그러니까 오늘도 땀 흘리며 목소리를 모으고 있는 700여 명의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단원들이 오늘 저녁 여수의 진남체육관에서 저녁에 나라사랑 축제를 진행하는데요. 바로 이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이 나라를 사랑하고 계신다, 우리 지역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 어린이합창단 단원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예정이다, 이런 의미겠죠. 우리 친구들의 순수한 찬양은 어른들의 계산된 신앙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거룩한 영적인 방파제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700여 명의 작은 거인들을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를 해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찬양의 연주가 한반도 땅 구석구석에 울려 퍼져 상처받은 수많은 영혼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리고 거룩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합창의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의 찬양으로 문을 열까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를 향해 열정을 다하고 있는 700여 명의 이 순수한 목소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에 함께하기를, 우리 선생님들의 그 노력들도 또 우리 자모님들 또 함께하고 있는 스태프들 우리 어린이합창단 단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오늘 우리의 찬양의 연주를 통해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늘의 기쁨과 위로가 가득 차오르기를 기대하고요. 또 오늘 저녁엔 여수 진남체육관 우리 전남 동부 지역에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전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찬양 내일도 함께합니다. 전북 익산체육관에서 진행되는데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컨디션도 너무나 중요하고 어제도 저희가 특별한 모닝 인터뷰 함께 했었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연습 중인데 오늘 저녁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믿음의 저녁, 오늘 그럼 목요일 저녁 되면 참 좋겠습니다. 2026 나라사랑 축제, 우리 극동방송 합창단원 한 사람 한 사람 참 귀한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정말 찬양하는 선교사입니다. 그 귀한 선교사들의 입술 속에서 정말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 귀한 무대를 통해서 오늘 어떠한 기적들을 또 우리가 맛보게 될지, 그리고 그 마음의 감동들이 전해지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권능을 세우신다. 사랑하는 친구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권능을 세우신다.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연약할 수 있고 가장 어린아이 젖먹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하지만 이기심과 갈등으로 얼룩진 이 세상 속에 어른들의 계산된 신앙보다 이 순수한 찬양 훨씬 더 단단하고 거룩한 영적인 방파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으로 오프닝 말씀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인문학을 하나님께는 광복절 특집 인문학을 하나님께 잠시 후에 함께합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은혜로운 찬양들 더 많이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요. 찬양 계속해서 같이 하시죠.

0: Amazing Grace, 가이드 보컬 밴드의 은혜로운 영어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은혜로운 찬양들 더 많이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어요. 또이 목요일에 오늘 광복절 특집으로 인문학을 하나님께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님과 함께할 텐데요. 오늘 은혜로운 칼럼 영상으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인문학이라고 문자 주시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오프닝 말씀은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재욱 목사님 만나보시죠.
1: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입니다.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은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자 세계적인 임상심리학자인 에디트 에바 에거의 아우슈비츠의 무용수를 하나님께 드리며 독립유공자들의 선택에 감사합니다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무대를 꿈꾸던 16살 발레소녀 에디트 에바 에거. 어느 날 그는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조명이 쏟아지는 극장이 아니라 죽음의 연기가 피어오르는 아우슈비츠였습니다. 박수 대신 군화 소리가 들렸고 화려한 의상 대신 줄무늬 수용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1944년 그의 가족은 아우슈비츠로 끌려갔고 부모님은 죽음을 당합니다. 어느 날 악면 높은 나치 의사 맹겔레가 에디트에게 춤을 추라고 명령했습니다. 어머니를 죽음으로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죽인 사람 앞에서 춤을 추어야 했습니다. 에디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차가운 수용소 바닥이 아니라 아름다운 무대 위에 서 있다고 상상했습니다. 몸은 아우슈비츠에 있었지만 마음은 철조망 밖으로 날아갔습니다. 에디트가 자신의 책에 붙인 원제는 The Choice, 곧 선택입니다. 그녀는 아우슈비츠에 갈 것인지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과 헤어질 것인지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절망에게 마음까지 내어줄 것인지 작은 희망을 지킬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상처는 선택하지 못했지만 상처 이후의 삶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 상처가 더 이상 내 인생을 지배하게 두지 않겠다. 나는 나의 상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겠다. 에디트는 아우슈비츠에서 춤을 추며 좌절과 낙심, 절망 대신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해방된 후에도 복수와 분노보다도 주님이 주신 비전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의 힘은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도 흘렀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은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진 열매가 아니라 수많은 이들이 날마다 붙들었던 선택의 열매였습니다. 나라를 잃은 사람들에게는

0: 좌절할 이유가 넘쳐났고 화투판과 술잔과 허무 속으로 숨어들 명분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독립유공자들은 그 손쉬운 도피 대신 차디찬 감옥과 이역만리 만주벌판을 선택했고 육신의 안락 대신 조국의 내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들도 나라를 빼앗기는 것은 선택하지 못했지만 빼앗긴 뒤에 무엇을 바라보며 살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에디트가 수용소의 차가운 바닥에서 눈을 감고 무대를 상상했듯이 그들은 식민지의 캄캄한 밤에 눈을 감고 광복의 아침을 상상하며 싸워갔습니다. 독립유공자들의 선택에 감사합니다. 믿음이란 형편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신명기 3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1: 이 문학을 하나님께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아우슈비츠의 무용수, 독립유공자들의 선택에 감사합니다 라는 그 고백. 참 이 선택의 힘이 중요하잖아요. 쉬운 길을 선택하고 싶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육신의 안락 대신 조국의 내일을 선택한 그 독립유공자들. 어찌 보면 그들은 캄캄한 밤에 눈을 감고 그 광복의 아침을 상상하며 싸워갔을 것입니다. 오늘 치열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오늘 그 독립유공자들의 선택, 그 헌신, 그 희생을 또 본받으면서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아침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고백하면 그 누군가를,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질 거예요.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 링크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인문학이라고 샵 1069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십시오.

좋은 아침입니다 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원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리니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0: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 혁신 기업 이전 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1: 8월 13일 목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벌써 매제될 시간 됐습니다. 자, 오늘 700여 명의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오늘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2026 나라사랑축제 그 첫 번째 시간을 준비하게 됩니다. 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그 발걸음, 그 연습,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리고 친구들을 통해 불려지는 그 찬양이 우리 한반도 땅 구석구석에 울려 퍼져서 상처받은 수많은 영혼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요.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룩한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함께 응원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또 생방송 생중계도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방송을 통해서도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현장으로 오시는 분들 이 방송 아마 여수 지역도 방송 나가니까요. 꼭 여러분 좀 일찍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현장이 매우 혼잡합니다. 꼭 일찍 오셔서 늦지 않게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실 줄 믿으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할게요. 송옥석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 정완훈 목사입니다. 8월 15일 광복의 기쁨 속에서 추록한 손양원 목사님은 쉴 틈 없이 전국을 다니며 60여 회의 부흥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옥중에서도 주와 동거하니 기쁨이 충만하다고 고백했던 목사님에게 자유는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회였습니다. 광복의 달 8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갈등과 대립이 있는 곳에 화해의 메신저가 되어 보십시오. 손 목사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 진정한 평화의 씨앗을 심읍시다.
0: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했습니다.

1분 찬송. 3대째 내려오는 특허받은 진정한 전라도의 손맛, 전국 택배 주문이 가능한 여수 명동 게장에서 보내드립니다.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 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방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보기도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다 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극동방송에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등록금도 안 내게 다 이렇게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뭐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봤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3: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4: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살다 보면 가끔 이게 정말 된다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일이 이뤄지거나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던 문제가 해결됐을 때, 또 간절히 기도했던 소식이 생각지도 못한 순간 응답처럼 찾아왔을 때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와, 정말 꿈꾸는 것 같다. 성경에도 정말 꿈꾸는 것 같은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처음에는 곧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1년, 2년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70년. 기다림이 너무 길어지면 사람은 어느 순간 기대하는 것조차 지칠 때가 있잖아요. 정말 돌아갈 수 있을까? 이제는 너무 늦은 거 아닐까?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습니다. 시편 126편 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에게도 어쩌면 너무 오래 기도해서 이제는 마음 한편에 내려놓은 것.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 이건 어렵겠다. 이렇게 포기한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기했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포기하신 건 아닙니다. 내 눈에는 멈춰 있는 것 같은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니까요. 언젠가 우리도 활짝 웃으며 정말 꿈꾸는 것 같네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큰 일을 행하신 예라모십의 힘찬 찬양으로 오늘 시작했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에게도 한때는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요즘은 잘 꺼내보지 않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매일같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몇 년, 수년의 시간이 지나면요. 근데도 별다른 변화가 보이지 않았으면 기도하는 사람도 조금씩 지칠 수 있죠. 그러다 어느 순간 그 기도를 안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아, 맞다. 나 그런 것도 기도했었지.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 날도 있어요. 자녀를 위해 했던 기도, 가족의 구원을 위한 기도, 오래된 관계의 회복을 위한 기도, 그리고 내 삶을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기도까지. 응답이 더뎌지면 어느새 나는 잊어버려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허공에 흩어져 없어지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바로 그 능력의 기도니까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다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한켠에 넣어두었던 그 기도의 제목, 오늘은 다시 한번 꺼내보는 날이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아, 정말 꿈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응답이 이루어질 것. 그날에 꿈만 같다고 고백하는 그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70년이라는 기다림 끝에 꿈꾸는 것 같은 날이 찾아왔잖아요. 응답이 늦어 보여도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오늘이기를 소망합니다.

김영범의 찬양으로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3기, 3기죠. 네, 3기 찬양 같이 했고요. 아, 그리고 김명선의 곡으로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찬송가 484장 같이 했습니다. 오늘은 오래된 기도, 정말 오랜 기도 끝에 이루어진 우리조차도 가물가물 깜빡하고 잊고 있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정말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그 성경 속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잊고 있던

기도 제목이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5804번님이요. 저는 10년 넘게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제는 교회 가자는 말도 잘 안 꺼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10년 넘게 전도하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이 또 초대도 해보셨고 이야기도 해보셨고 그 가운데 갈등도 있으셨고 그러셨겠어요. 그런데 오늘 방송 들으면서 포기했던, 잊고 있던 그 기도의 제목 다시 열심히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언젠가 남편과 나란히 예배드리는 날을 꿈꿔봅니다. 아멘. 그래요. 꿈꾸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남편분도 함께 믿음의 가정 이뤄가시기를 응원하고 또 축복드립니다. 2490번님도 가족의 회복을 위해 몇 년째 기도 중입니다. 달라지는 게 없어 보여서 요즘은 기도하면서도 이게 될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70년 끝에 그 해방의 기쁜 소식 이야기에 몇 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싶네요. 다시 소망을 가져봅니다. 내 마음에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이죠. 네, 우리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 바로 그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 힘든 일도요, 그 일을 거쳐가는 광야의 길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고 걸어가는 천국 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0년을 한 직장에서 근무하며 요즘 정체기를 걷고 계신 것 같다고 2425번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일 텐데 오늘도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주셨어요. 20년간 한 직장 근무하신 것 자체가 너무 멋집니다. 그간 여러 부침이 있으셨잖아요. 네, 정체기라고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왜 없으셨겠습니까? 네. 또 그런 순간이 왔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한번 또이 고비를 넘겨보시기를 응원드립니다. 늦깎이 대학원생으로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들으니 감사가 밀려온다고 1724번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님을 믿는다고 주셨어요. 멋집니다. 네, 늦깎이어도 어떻습니까?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시는. 이야, 멋집니다. 축하드려요. 0113번님이요. 사무엘 같은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딱 맞는 딸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랜 기도 끝에 딸을 선물로 주신 정말 꿈만 같네요. 네. 저는 딸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네, 사무엘 같은 아들을 주셨는데 네, 하나님은 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죠. 네, 하나님의 뜻대로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6902번님 나라사랑축제 어린이 단원들 오고 가는 길도 안전히 지켜주시고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찬양의 은혜가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녁 7시에는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나라사랑축제가 열리죠. 내일은 익산에서 열리고요. 여수, 익산 이렇게 오늘, 내일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어린이 합창 단원들 700여 명이 무대에 오릅니다. 안전하게 공연 잘 마치기를, 또 이동하는 길 가운데도 또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그 자리에 가실 거예요. 가셔서 큰 은혜 받기를 바라고요. 우리 나라에 대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감사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여러분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요. 가지 못하시더라도요. 오늘 저녁 7시부터 극동방송 라디오에서 또 유튜브 극동방송 채널에서 생중계가 되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으로 같이 해볼게요.

오늘은 우리 마음 한편에 접어두었던 기도 제목이 있다면 다시 꺼내보는 시간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았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우리에게도 언젠가 하나님 정말 꿈꾸는 것 같아요. 이렇게 웃으며 고백하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소망과 또 기도를 회복시키실 주님과 함께 더 힘찬 날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요.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이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과 함께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새생명 시냇가에 새생명 시냇가에 오늘의 시간은 서로 사랑하는 교회 문재화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야곱과 에서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창세기는 한 시대 또는 한 세대가 마감될 때마다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의 족보가 정리되었다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삭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의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었다. 이삭은 결혼해서 거의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이죠. 리브가의 임신을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자녀를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약속의 자녀를 얻었는데 이삭은 20년 만에 자녀를 얻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라도 뭐든지 일사천리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적절한 시련과 때로는 남들보다 더 큰 시련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그 교훈들을 얻을 필요가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해도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우리가 헤쳐가야 될 난관들이 항상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이삭이 60세에 자녀를 얻었는데 그때까지 약 20년 동안 이삭의 행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무소식 희소식이라고 이삭의 삶이 평탄했음을 의미합니다. 아이가 없는 것 말고는 특별한 우여곡절이 없었습니다. 이후에도 이삭의 삶은 비교적 순탄합니다. 이런 것도 큰 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을 크게 두 가지로 경험할 수 있는데 하나는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같이 벗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죠. 또 하나는 삶이 순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별일을 순탄하게 인생을 살게 됐다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 이삭은 자녀가 늦어져도 안달하지 않습니다. 무던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자녀를 갖게 해달라고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리브가가 아이를 갖게 되었죠.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마치 이삭이 간구하기를 기다렸다가 응답해 준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모

모든 것이 한 줄로 딱 요약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다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비로소 주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뭐가 잘 될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일이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저것 해보다가 다 포기하고 기도하면 또 하필 그때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때 기도 안 했으면 그때 이루어질까? 아니면 꼭 기도해서 이루어졌을까요? 사실 그런 경우가 좀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요, 꼭 며칠씩 기도하러 갔다 와야 돼요. 처음에는 우연인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쌓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있어요. 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이 들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확신이 있어요. 중요한 일일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더 많이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일수록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이 안 풀릴 때는 이 일이 뭔가 중요한 일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기도합니다. 일이 더 안 풀리는 경우에는 나에게 뭔가 해결해야 될 내면의 문제가 더 많은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쳐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상당히 유익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쩐다고요? 일이 안 풀릴 때는 이게 정말 중요한가 보나 라고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일이 더 안 풀릴 때는 나한테 문제가 많은가 보구나 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이게 저한테 큰 유익이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록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마음의 안정감이 찾아오고 마음은 추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응답의 시간을 지연시키고 우리에게 난관을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난관이 있고 해쳐야 될 문제가 많을수록 무슨 신호로 받아들이라고요? 기도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하필 기도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뭐냐? 바로 기도예요.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들어오시도록 마음을 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깊이 하면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해 들어오셔요. 기도를 깊이 하면 하나님과 친밀감이 깊어져요. 이 친밀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뭡니까?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압니다. 인간이 생각보다 교만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연인 줄 알아요. 또 기도하지 않으면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라고 예비하시도록 말이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다 사람들에게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믿지도 못한 대상에게 기도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의 양심이 용납을 못해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럼 내가 기도가 없다,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회개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구체적으로 믿는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을 인도해 주실 것인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성경을 살펴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시련을 겪었고 시련 중에 기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 응답이 늦어져서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기도의 응답을 받았죠. 시편을 보면 탄식시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탄식하고 왜 이렇게 기도가 늦어집니까?

언제 응답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듣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는 시편의 내용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의 기도가 바로 시편의 내용이에요. 성경적인 맥락에서 살펴보면 간구해서 응답받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뭐라고요? 우연히 받는 복이 아니라 기도해서 받는 복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경에는요, 우연히 복을 받은 경우가 없어요. 우연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연히 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함으로써 복을 받거나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왔던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복을 받으려면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의 간구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간구도 들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거룩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중에 경건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뭐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죽은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머리로만 하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건 힘이 없어요.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사는 것처럼 신나는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신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응답이 이루어지면 너무너무 신난 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되고 신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무엇보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이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뱃속에서 아이들이 너무 심하게 싸워요. 그러니까 발길질이 타닥타닥 했겠죠.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서로 싸운 것입니다. 뱃속에서 얼마나 요동을 쳤든지 리브가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오늘 본문에서는 혼잣말로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라고 탄식합니다. 자, 여기서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다른 번역들 살펴봤던 이런 뜻이었어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살겠는가. 이렇게 탄식했단 말이에요. 뱃속에서 얼마나 애들이 바퀴를 해대 있었는지 느꼈습니까? 리브가가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여호와께 나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리브가와 이삭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와 이삭이 남겨진 핵심적 삶의 원칙이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겪고 있는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설명해 줍니다. 태중에서 두 민족이 나올 것인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겁니다. 보통은 어린 자, 동생의 큰 자, 형을 섬기게 되어 있는데 리브가에게 태어날 아이는 큰 자가 형이 어릴 자, 동생을 섬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당시 문화에서는 상식적이지 않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하는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택하시고 사용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무한하신 분이고 천지를 창조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너무나 유한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선택보다 더 위대하고 완벽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선택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부분 부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에서도 야곱도 성품이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성격이 급하고 진중하지 못했고요. 야곱은 경쟁심이 많고 때로는 사기에 가까울 정도로 잔꾀가 많았어요. 오늘 말씀 보면요.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털이 많았고 커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뛰어난 사냥꾼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 인디언 부족과 관련된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럼 그런 영화들 중에서 종종 이런 장면이 나와요. 투장의 아들들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사냥에 나서서 큰 짐승 하나를 잡아오는 거죠. 그럼 능력을 받고 후계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부족 사회에서는 그 탁월한 사냥 능력을 아무나 흉내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사냥의 능력이 탁월할수록 힘이 있었고 높은 지위를 유지하며 살수 있었고 그 지역의 리더가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에서는 능력자였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거했습니다. 리브가와 함께 주로 집에서 산 겁니다. 당시 환경에 비춰보면 야곱은 매우 연약한 자였습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뭐 공부만 잘하면 될지 모르지만 당신은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힘이 있어야 되는 시대예요. 건강해야 되는 시대예요. 뭐 우리 어르신들은 경험했을 테지만 요즘과 좀 다르긴 하지만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남자들은 힘세고 큰 놈이 골목대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동네는 어땠습니까? 몸집이 좋고 싸움 잘하는 것이 능력이었어요. 남자들이 액션 영화를 좋아합니다. 미션 임파서블 이런 거. 저도 좋아하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런 욕망이 투사돼서 그래요. 크고 싶은 사람, 강한 자에 대한 욕망의 투사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액션 영화를 즐거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몸이 약하면 속된 말로 깡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에서가 능력자고 야곱이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 있는 에서를 택하지 않고 연약한 야곱을 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택했는지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적어도 한 가지 알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연약한 자에게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많느냐? 바로 연약하는 자,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에게 관심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연약함은 결코 단점이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세상에 잘난 사람을 택해서 더 잘난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자신의 택하신 연약한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다듬어 간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성경이 강조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께 붙들리면 능력자가 되고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연약함이 있다면 이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 도구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와 그의 집이 구원받을 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진 것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연약하다고, 이래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약함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위대하게 쓰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아름답게 다듬어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다이아몬드는 잘 다듬어져야 빛이 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잘 다듬어서 하나님이 빛나게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관에 부딪힐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삭처럼 리브가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두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좀 달랐어요. 늘 유약하고 순종적이었던 이삭은 자기와 반대 기질을 가진 에서를 좋아했고요. 오히려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선택했던 리브가는 유약한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이 가부장 시대로 살펴보면 이삭이 아버지의 사랑을 대표한다면 리브가는 어머니의 사랑을 대표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28절 말씀을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야곱이 에서가 잡아온 고기를 먹기 위해서만 에서를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서가 지니고 있는 그 남성성,
그 강인함을 좋아합니다.

것입니다. 이삭이 생각하기에 자기 집안을 이끌어가려면 에서와 같이 강인한 사람이 좋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회적 환경이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보니까 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몇십 년 전까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안을 이끌어갈 사람 누가 이끌어가기를 원해요? 아버지는. 똑똑한 한 사람이 잘 성공해서 자녀들을 잘 도살펴 주기를 바랬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 때문에 이삭이 그 에서를 특별히 사랑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집안을 이끌어가려면 아무래도 유약한 야곱보다는 에서가 낫지 않겠어요? 하지만 리브가는 달랐어요. 내리 사랑 때문인지 그렇지 않으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여호와의 말씀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연약한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주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또 연약한 나에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주변 사람들 보니까 좀 부족하고 그러면 어머니는 아픈 손가락이라 생각하고 가슴 품고 살아가요. 하지만 이 아버지들은 특성이 우리 집안을 잘 일으킬 사람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머니의 사랑이 연약한 자에게 쏠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하루는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어떤 추석가들은 야곱이 일부러 이 시간에 맞춰서 팥죽을 썼을 거다라고 추석한 사람도 있어요. 그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들에서 사냥하다가 돌아온 에서는 심히 피곤했습니다. 들에서 사냥하는 일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뭐 사냥이 요즘처럼 뭐 총 한 방 쏴서 화살 한 방 쏴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시대는. 들에서 날린 짐승을 쫓아다니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구나 짐승을 한 마리도 잡지 못할 경우는 더 피곤합니다. 한 마리 잡을 때는 기분이라도 좋지만 그런 에너지도 없어요. 집에 돌아온 에서는 너무 배가 고파서 야곱에게 죽 한 그릇 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이놈의 인정머리 없는 야곱은 팥죽을 그냥 주지 않아요. 에서의 배고픈 틈을 이용해서 속된 말로 딜을 합니다. 이 틈에도 하긴 머리가 좋아요. 형의 장자 명부를 팔라고. 그러면 죽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배고픈 에서는 별 생각 없이 야곱에게 장자의 명부를 팔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맹세로 말이죠. 34절에서 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에서는 장자의 명부를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서의 결정적인 단점이고 에서의 죄예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장자의 명부는 매우 큽니다. 뭐 고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최근 100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아버지의 대를 잃을 사람이 장자이기 때문에 상속 자체가 달랐어요.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2가 장자에게 상속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대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구나 장자의 명분, 특별히 이삭이 갖고 있는 장자의 명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살았던 것처럼 이삭 또한 아버지에게 물려받을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내를 얻을 때 어디까지 가요? 차라리 가가지고 리브가까지 데리고 오고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삭은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이야기했겠죠. 그러므로 이삭은 당연히 장자인 에서가 아브라함에게 물려받은 약속을 이어가기를 바랐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죽한 그릇과 바꾸시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지만 에서는 이삭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소망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무슨 소망을 갖고 있는지, 무슨 뜻을 이어가려고 하는지. 당장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에서는 현실적인 욕구 때문에 아버지의 기대치와 미래의 가치를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욕구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단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먹고 사는 것만큼 뭐 중요한 것이 더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나는 먹고 사는 것이 별로 안 중요하다. 뭐 이러신 분 계셔요? 네. 나는 저기 산에 가서 돈만 닦고 살겠다. 이런 분 계시냐고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단순히 동물처럼 먹고 사는 존재만은 아니라는 거죠.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예요.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할 때 비로소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추구할 때만이 하나님

0: 함께 할 때만이 사람은 진정한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이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지 않을 때는요, 다른 동물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장자의 명분은 오늘날로 말하면 의미와 가치예요. 우리가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라는 가치를 추구하며 살 때, 여러분이 추구하는 물질이 비로소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가치를 빼앗아버리면 여러분이 많이 가질수록 뭐가 되느냐? 더 많은 동물적 삶을 추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려고 부유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더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더 의미 있게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진짜 복이 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다시 한번 돌아와 봅니다. 우리 삶을 유지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현실적인 거로 필요한 것은 돈이에요, 돈. 네. 뭐 제가 돈이라고 그러는 게 좀 이상합니까? 네. 현실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돈을 통해서 자기를 실현하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었어요. 돈이 정말로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 붙을 때만 여러분의 돈은 비로소 가치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에서처럼 긴급히 해결해야 될 현실적인 필요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결코 영적인 가치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에게 배울 점이 뭡니까? 장자의 명분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알았다는 거예요. 가치. 야곱이 에서에게 행동한 것을 보면 야가 빠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이랬단 말이에요. 당신의 뜻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요? 가치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가치. 영원한 가치가 뭔지를 야곱은 알았던 거예요. 먹는 것보다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야곱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미래에 뭔가를 투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뭘 투자하겠어요? 미래의 가치가 높은 걸 투자하겠어요? 과거의 가치가 높은 걸 투자하겠어요? 미래의 가치가 높은 걸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죠? 영원한 미래의 가치, 핵심적인 가치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되는 거죠.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농부가 밭을 갈다가 밭에 감추어 있는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농부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기쁨으로 자기 재산을 팔아요. 그리고 그 밭을 샀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 때문이죠. 그 놀라운 보화 때문이에요. 이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밭에 감춘 놀라운 보화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에요. 그 가치를 알면 눈에 보이는 것 밑에 있는 이 가치를 위해서 전부를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우선적 가치가 되는 거죠. 기쁨으로 우리는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뭘 할 때? 하나님 나라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알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의 것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의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의 것이에요. 이 가치를 진짜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걸 신앙이라고 그래요. 이게 우리 구원의 능력이에요. 이게 축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려면 영원한 미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복은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새 생명 신의 지금까지 서로 사랑하는 교회 문재화 목사님께서 말씀 증가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45-1009번 서로 사랑하는 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의 에너지를 담은 온열체험 벨루스톤 힐링카페 여수 흥국 상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8월 13일 2026년 나라사랑 축제가 열리는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사랑의 트란 썸머 스페셜 이진아입니다. 네, 그날 한 날을 정해놓고요. D-10일, D-9일, 5, 4, 3, 2, 1 이렇게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며 손꼽아 기다린 그날. 그날이 과연 올까 싶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기다린 날이 드디어 오늘이 되었습니다. 어렸을 적 소풍 가기 전날 밤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준비